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비가 이제 약간 멎어 있는 것 같은데 해맞이 여기서 시민들이 많이 하신다면서요?
2: 아.
1: 어 근데 저쪽에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2: 어 이거 뒤에 역시 뭘 늘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3: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뒤를 보고 뿌려요. 뿌려요.
1: 이게 어렵다.
4: 가는 날이 장날, 우리가 온 날이 장날입니다.
1: 아, 이게 지금 쿵쿵이죠, 쿵쿵. 초중간이 살짝 돼 있어. 감사합니다. 네네. 계속 뭘 더 주실라 그래가지고 나오기 힘들었어. 한 바퀴 돌아왔는데 배가 불러. 와 여기 네. 옹기가 엄청 많아요.
4: 이 옹기라는 게 네. 유럽 가보면은 네. 큰 나무통 같은 거에다가 뭐 술도 저장하고
1: 오크통
4: 뭐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역할을 다 옹기가 했죠.
1: 와 여기는 뭔가 그냥 다 전통. 아니 가옥들도 그렇고 곳곳에 옹기들이 엄청 많아요.
4: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옹기라는 게 예전에는 네. 이 지역의 상업을 담당한 책임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래 품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특히 여기가 이제 외고산이거든요. 네. 이 외고산에, 이 옹기를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셨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은 울산 옹기 박물관이 외고산에 위치해 있는 거죠.
1: 아 그래 여기 외고산 옹기 마을 그 박물관
4: 박물관까지 네. 저쪽에 가보면은 네. 아주 커다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옹기가 있다고 하니까
1: 진짜요?
4: 한번 가보죠.
1: 우와
4: 이거부터
1: 이건가? 이렇게
4: 아 요거는 예 요건 일단 우리나라 게 아니고
1: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4: 요건 스페인 거
1: 아 스페인 네. 3미터에 3000리터 스페인
4: 와인 들어가는
1: 거. 아 포도주 숙성 용기라고 써있네
4: 근데 이거 보면은 네. 뒤에 있는 용기들보다는 색깔

0: 그렇죠, 밝죠.
1: 그러니까 이거는 유약을 안 바른, 양잿물을 안 바른 토기.
0: 토기. 아, 그렇구나.
1: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해봤자, 저 장님 문고리 잡히니까 전문가분이 또 계세요.
2: 아, 네.
0: 아, 반갑습니다.
2: 네.
0: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2: 이게 스페인 거예요?
3: 아, 네. 이게 좀 우리가 흔히 보는 독일은 아니죠.
2: 네, 네. 네. 네. 그렇죠.
3: 옹기를 알리려고 네. 2010년도에 네. 세계적인 옹기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각국에 있는 그 토기들, 옹기들 가지고 와서 이제 전시를 하면서 그때 이 스페인에서 가져온 바로 토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와인을 담아서 쓰던 것을 그대로 공수해 와서 지금까지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견줄 만한 토기가 있습니까? 옹기가?
3: 토기라는 것이 크게 사실 두 개로 나눠지는데
2: 그렇죠.
3: 토기가 있고 옹기가 있어요.
2: 그렇죠, 그렇죠.
3: 그 차이점을 아시면 네. 또 놀라운 옹기가 하나 있다는 걸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 네,
3: 네. 놀라운... 같이 한번 들어가서
0: 네, 들어가서
3: 네, 네.
2: 놀라운 네. 옹기라
3: 네.
2: 네.
3: 네.
2: 네.
3: 와, 우와. 세계적인 큰 옹기를 보시기 전에
2: 네, 네.
3: 이걸 잠깐 보시고
2: 들어가세요.
3: 아주 아주 해학적이죠.
2: 아니 이거 네. 보고 있어야 되는 네. 보고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4: 귀여운데 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화장실 인문
3: 항아리.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인문을 담아두는 네. 항아리인데 네. 이 아이가 지금 그 아주 익살스럽게 웃고
2: 네.
3: 있죠.
2: 네.
3: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2: 네.
3: 이유가 뭘까요?
2: 일단 그 패션의 쾌감.
3: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2: 또 있어요? 네.
3: 그게 뭐 있느냐? 네. 그게 아니라
2: 네.
3: 옛날 농사를 짓던 시절에 농사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비료지요.
2: 아~
3: 지금 그 비료를 그 당시에는 똥지게꾼,
2: 네. 똥지게꾼,
3: 그다음 똥장사꾼
2: 네. 그렇지, 그렇지. 네.
3: 이걸 말 그대로 가져가서 파는 겁니다.
2: 아~
3: 그래서 이게 인분이 곧 돈이 되는 거죠.
2: 돈이 되지.
3: 생산하고 이 아이는 지금
2: 생산하고
3: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행복해서 들여있는 모습이다.
2: 근데 진짜 그 시절에 이렇게
3: 했었나요? 네네. 이게 이런, 이건 이 독은 실제적으로 쓰던 독을 수집가가 수집에 있다가 이걸 박물관에다가 기증하게
2: 됩니다. 그대로? 네,
3: 굉장히 이게 아주 귀한 독이죠.
2: 그럼 되게 오래됐겠네요.
3: 오래됐죠.
0: 옛날에는 이거를 땅에 묻었을까요?
3: 예, 아니면은... 땅에 묻었죠.
2: 그러니까 땅에 묻어놓고 폈겠죠. 설마
3: 그렇죠.
2: 이걸 그러니까. 주진 않았을까요?
3: 그렇죠.
0: 아, 그때마다 이렇게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건 무서웠을까요?
3: 예, 땅에 묻어가지고
2: 땅에 묻어서
3: 예, 어느 정도 안전하게 해서
2: 그렇죠.
3: 그럼 이제 우리 세계적인 큰 옹기 한번 보러 가실까요?
2: 네.
3: 예, 가시겠습니다.

0: 이게 무엇인고?
1: 엄청 크다 진짜.
0: 와, 이게 잠깐만. 잠깐만 이거
2: 이게 한 20cm라고 봤을 때
0: 거의 2m가 조금 넘은 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2: 네. 와.
3: 옹기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이제 어떤 세계인들에게 오시는 손님들에게 뭔가 볼거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0: 그렇지.
3: 아 그게 좀 뭐가 없을까. 아. 그래서 하다가 바로 그러면 우리가 큰 옹기를 만들자. 아. 그것도 세계적인 옹기를 만들어보자. 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옹기를 만든 경험이 없었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옹기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특수 가마를.
0: 가마를,
3: 아, 가마를 만듭니다.
0: 가마도 큰 게 필요하겠네요.
3: 예,
0: 그러면
2: 만들어야 돼.
3: 예, 아. 만들고 이제 한 1년 전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또 말리는 과정에서 또 불을 떼는 과정에서 펑펑 터져버려요.
0: 그러면 총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3: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완성된 날짜가 2010년 9월 29일이었습니다.
0: 네. 9월 29일?
3: 그런데
0: 2010년
3: 엑스포가 2010년 9월 30일 날 시작됐거든요.
0: 아, 바로 전날?
3: 전날.
0: 진짜요?
3: 네. 네.
0: 이게 어쨌든 제작 기간이 그 어느 정도 된
3: 한 1년,
0: 1년 정도?
3: 예, 한 1년 6개월 정도. 아,
0: 그러면
3: 잡아야 되겠죠.
0: 저는 무엇보다도 제작비도 궁금합니다.
3: 아, 예. 제작비 궁금하시죠?
0: 이게 보통 가격으로는 정말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몇천만 원은 들지 않아요?
3: 예. 그 당시 가격으로인데 네. 2,500만 원이 들었어요.
0: 2,500만 원?
3: 네네. 네.
1: 와, 제 생각엔 그래도 한 1억은 넘었을 것
3: 그렇죠,
1: 같아요.
3: 그렇죠, 예.
1: 아, 지금 그 당시 예, 이걸로 환산하는
3: 예, 예. 아. 여기에 지금 물이 한 3,600리터.
0: 3,600리터? 예.

0: 들어갈 수 있는 그런.
1: 네. 와. 아니 아까 저기 스페인 독도 거기에는 3천 리터라고 했는데.
0: 아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게 지금 저기 밖에 있는 것은
1: 토기.
0: 토기입니다. 네. 요건 옹기입니다. 네. 네. 그 토기는 유약을 바르지를 않은 것이고, 그다음 유약을 바른 것을 우리가 이제 옹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굽는 온도가 달라요.
2: 아,
1: 그 유약을 바르면은 뭐 다른 점이 있나요?
0: 아, 그렇죠. 그 이제 그 토기를 처음 만들어 가지고 쓸 때는 거기에 곡식이나 마른 것 위주로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1: 썼겠죠.
0: 예예예.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문화가 발전했어요.
1: 그렇죠.
0: 예, 된장, 간장, 고추장 뭐 이렇게죠. 예, 이런 걸 이제 액체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 유약을 발라서 높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 바로 한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숨을 쉰다는 겁니다. 숨을 쉰다는
3: 여전히
0: 예, 예, 왜 숨을 쉬느냐? 숨을 쉰다는 것은 흙 성분 안에 거기에 그 어떤 게 있냐면 흙 성분 안에는 광물질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물질 중에는 뭐 규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게 고온에 불을 때가지고 고온에 구우면 거기 바로 뭐가 공기 구멍이 되고 작은 아주 미세한 구멍이 됩니다.
1: 그렇죠.
0: 그걸 기공이라 그러는데 그게 안과 밖에 공기가 천천히 나가고 들어오고 바로 한마디로 숨을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주로 발효 음식이거든요.
1: 그렇죠. 숙성이 되는 거죠.
0: 예, 숙성이 되는 거죠. 예, 우리 조상들이 또 어디에다 썼느냐? 여기다가 또 많이 썼습니다. 그게 어떤 도기가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1: 네.
0: 보겠습니다.

0: 여기 이제 막 밥 먹고 막 주전자 막 여기는 이제 우리가 먹는 양념들.
1: 그래 양념 맞습니다.
2: 여기서부터는 저는 좀 친숙합니다.
0: 그죠? 네. 저도 약간 뭔가 이렇게 예, 딱 상자가 들어오네요. 딱 그
1: 예, 술 옹기.
0: 아 술 예. 옹기.
1: 그 예. 옹기가 그 많은 곳에 그 쓰임새가 있지만 또 술만큼 좋은 어떤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2: 술도 또 발효입니다.
1: 예, 발효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약을 바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 통기성이 된다고 했습니까? 네. 또 하나의 나면 뭐요? 방수가 됩니다.
2: 네. 아 그렇지.
1: 방수. 예, 위약을 발랐으니까.
2: 액체를 그 안에 그렇지. 담아놓을 예. 수가 있는.
0: 아무래도 그렇죠. 조금씩 뭐가 셀 수 있는
1: 그래.
2: 통기에서
1: 아. 맞습니다. 또 하나 옹기의 특성이 있다면 이게 흙으로 빗어놓으니까 네. 어떤 게 나면은 우리나라는 사계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네,
2: 그렇죠.
1: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온도가 차이 나거든요. 네. 그 온도가 차이 나더라도 옹기는 그 온도를 좀 일정하게 좀 유지를 시켜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놓은 술이
0: 외부 온도가 차가워도
1: 예, 여기서는 안에서 따뜻하게 하고 외부 온도가 뜨거우면 여기서는 또 차갑게 하고 서늘하게 하고 예, 그런 기능.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갖다 보니까 이 술이 바로 발효가 잘 되니까 네. 첫 번째 뭐가 좋으냐 향이 좋은 겁니다. 네. 아. 이 여긴 또 이제 아주 우리 생활 속에서
0: 와, 우리 일상 속에서 다 있던 것들이네.
1: 뭐 지금까지 있죠. 담뱃도도 있고
0: 여기 부황단지
1: 예, 그렇죠. 부황뜨는 단지도 있고
2: 예전에는 지금의 플라스틱이 담당하는 역할을 다
1: 옹기가 다 했죠. 다 했습니다. 그럼 심지어는 와. 여기 보면은 뭐 화로 그다음에 다름이 마치 이렇게 다 돼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하나 있는데 요게 뭐냐면 양요병이라고 있어요.
0: 양요병.
1: 네네.
2: 제가 아는 요자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0: 요
2: 오줌
1: 정확하십니다.
2: 아~
1: 예, 예, 예. 요게 뭐냐 그러면
2: 아 그렇구나.
1: 그 우리 뭐 옛날에는 가정 우리가 상비약,
2: 네.
1: 우리 진 같은 우리가 빨간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네. 유도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2: 네, 네.
1: 그 당시 그게 없습니다.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제 또 공기에다가 거기다가 어린 아이의 아주 맑은 오줌을 담아놓는
2: 네.
1: 그래 놓고 그거를 막아놓으면은 아니라면 뭐가 나오냐? 암모니아가 나오겠죠. 예, 이게 바로 아이들의 피부병이나 또 상처난 곳에 발라주면 금방 나요.
2: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또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소독용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아, 진짜. 네,
1: 그래서 양요병까지.
0: 이게 조선 후기 때 만드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럼 여기가 그 왜 옹기 마을이 형성되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옹기 박물관이 들어오게 됐느냐.
2: 네.
1: 그 말씀을 끝으로 제가 드려야 되는데요. 옹기에서 필요한 게 가장 첫 번째가 흙이죠.
2: 그렇죠.
1: 이제 흙을 구하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2: 아,
1: 바로 옹기를 만들기에 좋은
2: 이게 또 아무 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0: 맞아, 맞아.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25가 나고 나서 허등만이라는 분이 장인인데요. 그분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전쟁을 피해서. 여기에 보니까 흙을 구하기가 쉽고.
2: 여기 외고산 여기가.
1: 여기가 네. 여기 외고산.
2: 네네.
1: 그다음 두 번째는 나무를 구하기 쉬워야 돼요. 나무란 게 뭐냐. 불을 떼야 돼요.
2: 뗄감.
1: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가마를 만들 수 있는 지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불이 낮은 곳에서 위로 높은
2: 올라가야죠.
1: 그러니까 그런 언덕을 이렇게 낮은 마지막한 언덕.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바로 가마를 지어야 되니까. 그 조건이 딱 떨어지는 거죠.
2: 아.
1: 제일 마지막 하나. 만들면 뭐합니까? 팔아야죠. 팔아야 되는데 여기에 기차가 지나갑니다.
2: 아.
1: 바로 동해남북선 기차가.
2: 네.
1: 그 기차를 통해서 이 옹기를 실어서 부산으로. 예, 저기 진주로, 마산으로,
2: 그렇죠.
1: 대구로.
2: 일단 한번 모였던 데가 저기 남창시장이에요.
1: 그렇죠.
2: 아.
1: 그래서 여기다가 옹기 마을을 만들게 되어서 한때는 여기 마을에 옹기를 굽는 사람들이 400명이 넘었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2: 이 스토리를 듣고 보니까 또 이게 새롭게 보여요.
1: 아무튼 또 이 나가시면 또 옹기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2: 네.
1: 거기도 가마도 있고
2: 네.
1: 또 발효 아카데미도 있고
0: 직접 옹기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1: 그렇죠. 옹기를 만들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곳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설자님께서 말해주실 주변이 다
0: 그러니까
2: 와 여기 가마가 옹기길 일가마
3: 와 여기가 아무래도 흙이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다 여기 모여서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옛날부터
2: 불 때는 장작이랑 네. 저는 이렇게 큰 가마를
0: 처음 보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아까 네. 이 온기 감화를 놓을 그런 지형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 같아요.
0: 아, 이렇게
3: 위쪽으로
2: 불이 위로 올라가니까
3: 불 기운이 위로 올라가. 오.
0: 그리고 장작도 엄청 두꺼워요.
3: 그러니까 시원해요.
0: 되게 오래 타고 화력도 세고 피자 들어가면 그냥 온기 피자가 되는 건데.
3: 나물 향도 이렇게 배가지고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0: 그러네. 와, 뭔가 이렇게 기운이 느껴진다. 와. 오.
2: 작업에서 중하고 있어서 말을 못 가겠네.

0: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1: 작업하고 계셔가지고.
2: 그러니까.
1: 우리가 말을 못고
2: 방해될까 봐 말도 못될까 봐.
3: 아, 제가 작업할 때는 말을 저도 못해요.
1: 아, 그죠.
3: 네. 네.
2: 와, 지금 만들고 계신 게 항아리.
3: 항아리.
2: 항아리. 네.
3: 고추장 항아리.
1: 고추장 항아리.
3: 네, 우리가 옛날에는 가장 많이 쓰였던 항아리죠.
1: 네. 이제 요거 하나 네.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3: 한 30분.
2: 야. 네. 달인이시니까.
1: 와, 30분이요?
3: 30분이면 충분해.
2: 우리 이거 사흘 걸린다 이제.
1: 사흘이요? 저는 못 만들 것 같은데.
3: 아니. 항아리는 네. 이렇게 또 두들겨야 돼. 이렇게 두들겨서. 네. 항아리 소리가 나죠?
1: 그러네. 그럼 이 네. 지금 두드리는 이유는 네. 뭐예요?
3: 우선 이렇게 손으로 사 올렸잖아요.
1: 네. 네.
3: 두들겨서 기백을 얇게 하면서 표면을 더 단단하게 해줘요.
2: 아, 이걸 다져가지고.
3: 그렇죠.
1: 피면.
3: 네.
1: 아.
3: 네. 그러면서 이제 동그란 형태를 더 만들기 위해서 가까이 더 접근하는 거죠.
2: 네. 이 방법은 우리 조상들이 하던 방법이랑 완전 똑같은 방법.
3: 아, 그럼요.
1: 네.
3: 저희 아버님이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가 하셨고
1: 와 그러면
3: 제가 이어받았어요.
1: 계속 가업을
3: 네. 네.
1: 그럼 이거 만드는 데는 30분인데
3: 네.
1: 이거 빚고 뭐 하고 하면 총 제작 과정
3: 한 시간?
2: 이게 끝부터 시작해서요?
1: 네. 와 한 시간밖에 안 걸려요.
2: 와
3: 선생님은 연기 잘하시잖아요. 네. 선생님 여행 잘 하시네. 전 온기 잘해요.
2: 네.
1: 아 여기도 또 이게 마스터.
2: 아. 아. 우와 만들어진다. 이 부분이.
3: 항아리 주둥이라 하죠 우리.
2: 네네.
3: 입구.
2: 네.
3: 네.
2: 아 근데 지금 저 기계
1: 와. 아까 그
3: 네.
1: 붙였을 때 느낌이랑 느낌이 완전히
3: 없어졌죠. 항아리 다 됐어요. 이제.
1: 네.
3: 항아리 됐죠.
1: 다 됐어요?
3: 네, 이제
1: 와, 모양이
3: 이렇게. 장식 조금 해주고.
1: 아, 이렇게. 우와.
2: 아, 이렇게.
1: 우와.
3: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1: 예?
2: 오, 망칠까봐 무서워.
3: 괜찮아요. 제가 특별히 기회를 드리죠.
2: 네네.
1: 아, 진짜.
3: 이 도구의 모서리로 잘 네. 흔들면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1: 아유, 아니.
3: 잘 되죠?
1: 오, 신기해. 잠깐 한번 해보실래요?
2: 저까지.
3: 선생님, 한번 해보시죠.
1: 네, 잠깐 해보세요.
3: 그렇지.
1: 아우.
3: 제가 다른 기회도 하나 드릴까요?
1: 어떤
3: 또 다른 기회? 이 위에 주둥이 형태 잘 보세요.
1: 네.
3: 형태를 제가 이렇게 없애 놓겠어요.
1: 이야.
3: 이 형태를 네. 한번
1: 저희 보고 만들어
3: 다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1: 이거 어떻게 만들어?
3: 자, 얼음물이 먼저 해보실래요?
1: 아, 네,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3: 좋아요. 자,
1: 이거 어떻게 만들어?
2: 와, 나 이거 네. 진짜 큰일 났네, 이거.
3: 손,
2: 네. 망치면 어떡하지?
3: 아, 망치면 이제 못 가시는 거예요. 자, 제가 돌려드릴게요.
1: 네.
3: 영차. 손으로.
1: 오, 넓혔다.
3: 네.
1: 넓혔다.
3: 큰일 났네? 아, 큰일 났네?
1: 조용히 별 모양 되겠다, 지금 이러다가.
3: 네.
1: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3: 좀 이상해졌죠?
1: 네.
3: 이게 못쓸 것 같아요.
1: 자기 마음이 여기 투영되네. 마음이 좀 똑바로 이게 똑바로 나가죠.
2: 네, 그럼 제가 한번 앉아드리겠습니다. 어, 영광입니다.
3: 네, 제가 절대 함부로 앉는 자리가 아닌데.
1: 아, 영광인 줄 아세요?
2: 손에 물을 묻히면 되나?
3: 물 조금 묻히세요.
1: 네. 와, 그때 봤네. 네. 나는 맨손으로 했는데.
3: 손 이렇게 넣으시고.
1: 돌리세요.
3: 네.
1: 움직이지 말고. 어, 딸려가려고 그래. 손 좀
2: 돌리는 것도 이거 어렵다.
3: 죄송한데.
1: 아, 어머!
3: 죄송한데 더?
1: 나 모른다.
2: 죄송합니다.
1: 나 간다.
2: 죄송합니다. 아 이게 뭔가 이 욕심 때문에 이걸 빡 잡게 되네.
1: 힘줬죠?
2: 그러니까.
3: 죄송하지만 이 항아리 이제 정말 못 쓰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 네.
1: 하나, 둘, 셋!
3: 오! 오. 네. 아이고 아까운 내 옹기.
1: 아이고 내 옹기.
3: 아까운 내 옹기.
1: 아 이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걸 일단 잘해 보려고 그랬지. 네.
3: 근데 죄송하지만 네. 계속 도서는 선생님도.
1: 누가 누굴 보고 오라 그래?
3: 그 저 큰 건 아무래도 두 분이 어려우시니까.
1: 아, 네.
3: 야 짠 뭐 소주잔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1: 아, 소주 저 해볼 수 있어요?
2: 아 소주잔.
1: 아
2: 네.
1: 재밌다.
3: 그 충분히 네. 하시겠죠?
1: 아 소주잔은 네. 뭐.
2: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도 네. 만들어 봤는데 뭐.
1: 네. 네.
3: 자 우리 가보실까요?
1: 네. 네네네. 네.
2: 와.
3: 앉으시죠.
1: 네네. 영화에서만 봤던
3: 그니까. 네.
1: 고스트에. 네.
3: 제가 하나 손을 어떻게 시범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네. 자, 소주잔 잘 보셔야 해요.
0: 네. 끌어올려서. 네.
3: 끌어올렸잖아요. 네. 그 구멍을 봤어요.
0: 손가락이 하나가 들어가는.
3: 손가락 하나만 봤어요. 제가 지금 천천히 보여드리거든요.
1: 네. 아 대박. 이렇게 된다고?
3: 완성. 이야. 그리고는 우리 이 흙을 실로 잘 잘라요.
1: 예. 아 실로
3: 자르면 와.
1: 이렇게 간단하게.
3: 어 금방 하시겠죠?
1: 짠 제가
0: 좋아요. 네, 아,
3: 잘 내려.
1: 짠 하고 이게 아.
3: 잘 보셨어요?
1: 네
3: 하시겠죠?
1: 네.
3: 한번 해보시죠.
1: 아 저거 저거 어떻게 했더라?
0: 랩고.
1: 저거 어떻게 했더라? 자 도전.
3: 네 도전.

0: 때려놨고. 선생님은 이미 흙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1: 제가 아까부터 이게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나 봐요. 아 이게 아 다시.
0: 제가 보기에는 잠시만. 네. 흙이 얘도 떨어졌어요.
2: 그러니까요.
1: 아 이게 아 떨어지는구나. 네.
3: 내가 어떻게든 네. 모아 보고 만다 이거.
1: 네, 네 나도 한번 보네.
2: 아이씨. 야.
1: 다 모았고.
0: 제가 만들 때 쉬워 보였죠? 네. 네.
2: 야. 아니, 야, 기다려봐.
0: 네. 어휴, 선생님은
1: 여행 좀 다니세요?
0: 여행 좀 다니시면 좀 해보셨는 느낌이에요.
2: 어떡하냐.
0: 제가 한번 손을 대봐.
2: 아, 네네네. 아, 이게.
0: 정리를 하면.
2: 오! 그래. 오!
0: 좀 쓸만해지지 않을까 오. 싶긴 한데.
2: 또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아, 되게 신기하다.
0: 제가 흙 정리를. 흙 정리. 와, 선생님도 제가 정리를 합니다.
2: 잠깐만요.
1: 되게 신기하다.
0: 짠! 어때? 좋습니다. 제 거. 짠! 제가 요 잔을 잘 구워서
2: 네.
0: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아, 저 저걸 계속 보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0: 저희 옹기 마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십사. 네.
2: 와.
0: 어떻게 오늘. 좋은 체험이었죠.
2: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1: 아, 네. 박수 한번 드리죠. 와.

0: A place steeped in long history and diverse culture. This is Yongsan-gu Seoul.
1: 아, 어떻게 이런 골목길이 다 있지? 야. 낡은 골목, 낡은 가게, 낡은 집, 낡은 책. 이렇게 입에 낡음이란 말이 붙는다는 건 그 속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의 흔적과 추억이 담겨져 있다는 뜻인데요. 세월의 희로애락을 견디고 감내해온 것들만이 귀한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시대, 그 낡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지금 향해 보겠습니다.
0: A spot where a nostalgic touch can be felt within the downtown. Let's head towards the familiar railway crossing. Walking through the alleys imbued with time, I arrived at Pekpin Crossing, a place where the changes in our lives can be observed. Though life wasn't always easy, those little joys of the past come into mind.
1: 야, 이렇게 여기가 이 종소리가 들리면서 댕댕거리라고 마치 드라마 세트장에 온 것 같은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시골에서도 이렇게 이 철길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데, 야,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철길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시간 통로 같은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서울은 알면 알수록,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참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습니다.
0: As I strolled leisurely under the gentle sunlight, I was warmly greeted by a traditional market filled with affection.
1: 야, 여기 딱 오래된 해장국집인데요. 야, 제가 또 국밥 러버 아닙니까? 국밥 러버. 제가 국밥을 정말 좋아해갖고 해장국집은 그냥 못 지나갑니다. 예, 여름에는 그리고 이열치열. 예, 국밥 먹어줘야죠.
0: 예. The birthplace of Yongmundong's renowned hangover soup. For someone, this shop has been a source of comfort for over 70 years.
1: 메뉴가 딱 두 가지야. 딱 보면 알아. 잘하는 집은 해장국하고요, 어머님. 그다음에 후라이, 예, 하나 주세요. 예. 계란 후라이.
0: It all began in 1948 as a small street stall.
1: 빨리 나오시오. 와, 예. 잘 먹겠습니다.
0: 와, could there be a more fulfilling meal than this? A hearty spoonful of hot broth and a big helping of cherished memories. A moment to relish the rich taste and nostalgia after a long time. As I savored the meal, someone watching me warmly is Kim Gae-soo, the owner who inherited this place across generations.
1: 아, 국물이 진하네, 진해.
2: 네. 아. 혹시 후추는 넣으셨나요? 후추도 이렇게 좀 넣으시고.
1: 네. 후추 넣는 거 좋아합니다.
2: 네, 후추 넣으시고. 계란 후라이도 이렇게 넣어서.
1: 오?
2: 네.
1: 이야, 이거를 그래서 풉니까?
2: 네. 예, 풀어버립니다. 야. 과감하게 푸세요. 맛이 좀 달라져요.
1: 오, 네. 아, 일부러 그래서 반숙으로 하셨나요?
2: 네네. 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더 고소하고 부드러워지네요.
2: 네네. 또.
0: 30 years ago, the shop looked quite different from what it is now.
1: 아니, 그러면은 여기가 예전에는 초가집이었나요?
3: 네네, 초가집이었어요.
1: 그때 당시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나요?
3: 그때 당시에는 뭐 그
4: 연탄벌로 감아서 때다.
3: 그리고 떠도 이제 도끼로 치고 이제
1: 이야.
3: 도끼로 내려쳤던 걸로 아버지가 한편에서 이제 도끼로 내려쳐가지고 뼈 다듬는 것까지 봤어요.
4: 그런데 갑자기 군대 갔다 오더니 이걸 하겠다고 또 하니까 좀.
1: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물려받아서 대를 이어서 하시게 된 거예요?
3: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일하고 계시면 부뚜막에 앉아서 저는 해장국을 먹었거든요.
1: 네.
3: 그러면 옆에 이제 손님들이 단골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1: 네.
3: 아저씨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될 때도 네가 해가지고 나 해장국 먹게 해주라. 그래서 가업을 이어받아라. 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아 가업을 이어받아야 했구나 생각했고, 또 이제 뭐 고등학교 지나서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다 보니까 두 분이서 이제 여행도 가시고 두 분이서 장사하는 모습 보니까 행복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아 이걸 해야 되겠구나, 나중에 나이가 먹어도 이걸 해야 되겠구나.
0: Having naturally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this place since childhood.
4: 여기 할머니. 네. 옛날 그 할머니 모양.
1: 예, 이제 아궁인데요.
4: 연탄불로.
1: 예. 어, 이거 아들
3: 이게 접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등록 같은 거 해주시고. 네.
0: He and his mother have been silently safeguarding it at the same spot for the early risers coming after night shifts, for those escaping their hectic routines for a lunch break, and for the loyal patrons who have cherished this taste for decades. They continue to preserve the precious memories and stories of those who visit this space.
1: 그 해장국집을 오래 하셨잖아요.
4: 예.
1: 이 동네 분도 그렇고 이 서민분들한테는 해장국집이 해장국밥이 참 위로가 되는 음식이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 저는 해장국은 말동무입니다라고 얘기하고.
1: 아, 말동무. 예. 네.
3: 진심으로 대하고 친근하게 다가며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1: 네. 네.
3: 그래서 말동무라고 역시.
0: As someone's livelihood, this space is filled with unforgettable joys and sorrows for others. Next, let's go to Hwamdong in search of old memories.
1: 야, 여기가 그 용산구를 또 대표하는 명소 중에 하나, 108계단. 와, 실제로 보니까 야, 저 꼭대기 계단까지 정말 까마득하네요. 야.
0: If so, it'd be nice to have a companion to share this journey.
5: 반갑습니다.
0: I met Toyeon Nam, a local storyteller sharing Yongsan's history.
1: 자, 여기가 이제 후암동 이제 해방촌 입구 쪽인데 여기 이 108계단이 언제 생긴 건가요?
5: 네. 정말 108계단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1: 네.
5: 네. 근데 정말 108계단이고요. 여기는 1943년에 경성 호국 신사가 만들어지면서 그 신사로 올라가는 표참로였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돌계단으로만 남아 있는데 위에 가보면 이제 그 흔적이 조금 평평한 곳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를 좀 볼 수 있고요.
0: A place imbued with the sorrow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1: 한번 같이 걸으실까요?
5: 아, 네, 그렇죠.
1: 예,
5: 네.
1: 계단을 한번 걸어
5: 보시죠.
1: 예, 걸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5: 네. 아,
1: 그러니까 이게 이 108계단이 그 건물 층수로 따지면 한 4층 정도 되는 그런
5: 네.
1: 계단.
5: 네, 엘리베이터도 이제 1, 2, 3, 4층을 다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1: 네.
5: 지금 저 2층에 온 거거든요. 여기.
1: 아, 여기 2층이에요?
5: 네, 네.
1: 여기도 탈 수가 있네요.
5: 네, 네.
1: 아, 근데 이 경사 승강기가 있으니까 뭐 여기 동네 분들, 어르신 분들도. 타기 좋고
5: 겨울에 특히
1: 네. 그리고 또 관광객분들도 이용하시기 참 좋을 것 같아요.
5: 재미도 있어요.
1: 네. 네. 아까 보니까 이 승강기 타시면서 영상도 찍으시고 사진도 네. 남기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5: 네. 좀 특별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네. 네. 경성 호국 신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그때 보면 이제 한 7,447명 위패를 모셨는데 그중에 한국인이 579명이었대요.
1: 네.
5: 식민지 조선인들이었기 때문에 끌려갔던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특히 해방촌이라는 곳은 일제시대 때 아픔 같은 것도 여기 108계단을 보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분단이 돼서 남과 북이 나뉘면서 북에서 왔던 많은 분들이 이곳에 사시게 되면서 또 이제 우리 남과 북에 대한 생각들, 또 분단, 전쟁, 평화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1: 네. 아, 저희가 여기 올라올 때는 좀 힘들어도 막상 이렇게 올라와서 이 딱 이렇게 전경을 보면은 가슴이 탁 트이면서 속이 다 후련한 것 같아요.
5: 아, 그러세요?
1: 네. 네.
5: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높은 건물들이 있는데
1: 네.
5: 예전에는 정말 이 언덕에서 바라보면은 숭례문하고 궁궐까지 다 보이는 그런 경치였을 거예요.
1: 네.
5: 아무래도.
0: Climbing the stairs layered with history, we pressed on retracing the past.
1: 아, 오늘은 뭐 날씨도 좋고 해서 튄 게 너무 잘 보입니다.
5: 네, 남산도 너무 깨끗하게 보이고.
1: 네.
0: Here the old and the new coexist beautifully.
1: 예전에 이런 계단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5: 네, 새로 만들었습니다.
1: 어? 여기 보니까 해방촌 숭실대학교 터 이야기라고.
5: 네. 숭실 학교인데요. 네. 평양에서 이제 시작된 학교인데요. 네.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에 자리를 잡고 시작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숭실 학교는 이제 신사 참배 거부를 하게 되면서 학교가 네. 문을 닫게 되고 병석 호국 신사가 있던 그 자리에 다시 학교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학교가 이제 그 독립 운동가들 또 이런 정신들을 많이 가지고 배출한 학교이기도 한데 지금 보시면은 뭐 조만식 선생님, 황순원 선생님,
1: 윤동주,
5: 네, 모니카 예. 목사님 이렇게 아주 많은 분들이 배출된 그런 유명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0: It's a reminder of memories that should not be forgotten and the importance of recording history.
1: 옛날 신의시장 맞나요?
5: 네, 맞아요. 정말 이게 이제 여기 오셨다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새롭게 한번 일어나 보자. 네. 그래서 신의시장이 이름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와 예전에도 여기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지나다녔다고 하는데 네. 지금도 이제 그런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신이 나고 좀 흥겨운 장소이기도 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곳이 좀 많이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나요.
1: 정말 요즘 이름 그대로. MZ 세대들 말로 되게 핫해지고 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네네. 반가운 명소가 된 것 같아요.
5: 그렇습니다. 또 이제 건물을 보시면은 지금 네. 낡아 있잖아요. 이 건물들은 예전에 그 요코 산업이라 그래서 니트를 직조 하던 네. 그런 공장들이 있던 곳이었어요. 네. 공장들도 있었고 기숙사도 함께 있었던 곳이었는데 또 그 아래층에는 이제 시장이어가지고 일하다가 퇴근식 무렵이 되면은 장도 봐놓고 다시 일하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붐비던 그러니까 이 해방촌 일대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한편 아쉬운 것은 예전에 이곳이 어떤 곳이었을까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를 이제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0: 네. Once a space for sustaining life and finding joy in the little things, this place has now transformed into a hotspot brimming with youth and energy.

0: Despite many changes, people have continued to flock here just as they did in the past.
1: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양가적인 감정이 공존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좋기도 하지만은 이곳에 떠난 사람들이 좀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좀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0: Change is natural just as time cannot be stopped, making memories all the more precious.
2: 아, 여기 골목길을 걷다 보니까 집 모양이 유독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이 보이는데요. 야, 여기 대문에 이렇게 이게 뭐, 아, 포도도 달려 있고. 야, 너무 이쁘게 잘 꾸며졌습니다. 포도 넝쿨이 이렇게 있는 집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야. 그리고 지붕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집이어서 한눈에 눈에 띄는 그런 집 구조 같은데.
3: 계세요?
2: 아,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 바깥에서 이렇게 보다가 네. 집 구조가 너무 특이해갖고. 아, 예, 좀 안에 좀 들어봐도 될까요?
4: 예, 네,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아,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 예, 실례 좀 하겠습니다.
4: 머리 조심하세요.
2: 예, 예, 예. 와. 이야.
4: 아니. 볼만하죠?
2: 네, 포도 넝쿨도 너무 이쁘고.
4: 아. 집도 좀 오래된 집입니다.
2: 네. 아, 요즘에 이런 집 구조를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4: 네, 한 100년 된 집입니다.
2: 네. 야, 이 빨랫줄도 정말 오래돼 보인다. 이야.
0: In this place where our steps paused accidentally, we decide to take a moment to rest.
2: 아, 그러면 이 집이 한 어느 정도 된 건가요?
4: 제가 알기로는 1920년대 말에 네네. 건축된 집이에요.
2: 그래서 1920년도 약, 말이요?
4: 네. 어. 그래서 약 90년, 90, 100년 가까이 됩니다.
2: 이야, 그렇게 오래된 집인데 네. 너무 잘 보존돼 있네요.
4: 그 근거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어? 보시겠습니까?
2: 네네, 예, 이리로 가면 돼요.
4: 예, 예, 예. 예. 예.
0: 오. Oh, what are these traces?
4: 그 위에 페인트 칠이 덧대 있어가지고 예, 예, 예. 잘 보기 어려운데 T보자 한문으로 네. T보자 호번 네. 제50호 경성부 한문으로 돼 있죠.
2: 아.
4: 일제시대 이 가옥 표시입니다.
2: 네, 아 근데 이제 어르신께서 이게 펜슬 칠해갖고 네, 잘 보이진 않지만
4: 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뭐죠? 양각된 것처럼
2: 네, 네, 그렇게 돼 있네요. 있습니다. 네.
4: 저 왼쪽에 있는 게 물숫자 있잖아요.
2: 예, 여기 네, 물숫자. 예, 예, 예.
4: 수도를 사용했던 그 가입자 마크.
2: 아.
4: 그 오른쪽은 한문으로 와자란데
2: 네, 네.
4: 가스를 일본 한문으로는 와사라고 합니다. 와사.
2: 네, 네.
4: 그래서 와. 가스를 가입했던 썼던 집이다. 그래서 와 4,225번 그 표시가 되어 있죠. 1945년 이후에 그 해방 이후에
2: 네네.
4: 우리나라 정부 들어서서의 뭐 수도 마크니 그런 건 있는데 일제 시대의 마크는 네. 찾기 어렵습니다.
0: And another trace.
4: 아 이거 좀 녹슬었는데 네. 한번 보시죠.
2: 야.
4: 이거 1945년 이전에 네. 일제 시대 때 쓰던 수도 계량기 뚜껑입니다.
2: 아,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하면 맨홀 뚜껑. 요즘.
4: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시면 서울 경자 물수자 경수 경성 수도 양수기 수량을 체크한다는 그런 맨홀 뚜껑입니다.
2: 야.
4: 일본에는 이 맨홀 뚜껑 학회가 발달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데 일본에는 맨홀 뚜껑을 사고 팔기도 하고
2: 네.
4: 그 학회가 아주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귀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2: 와, 이것도 정말 귀한 건데요.
4: 네네.
0: This house known as Cheoksan Gaok is a Japanese-style home built by the Japanese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 carries the pain of the era and a century's worth of modern history. Realizing the importance

0: importance of remembering and preserving history, Mr. Im Kyung-soo has carefully maintained it to this day. The village scenery brimming with warmth and occasional longing reminds me of times when neighbors quickly became friends. Like the old days, I decided to explore the village further with Mr. Im.
1: Yes.
2: 마을 주민들이 다 쓰는 그런 우물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예. 펌프기도 있었고, 예. 아직 보존돼 있나요?
1: 아, 그래서 몇 군데 지금 남아 있습니다.
2: 예, 예, 예.
1: 그 당시에는 여러 군데 있었다고 증언들 어른들이 하시는데,
2: 네.
1: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두 개.
2: 오.
1: 예, 또 여기 다 왔습니다. 예.
2: 네.
1: 여기 보시면 우물 보이네.
2: 어, 예. 아 이게 우물입니까?
1: 예, 예. 그 옆에 저기 철 있는 거는
2: 네.
1: 펌프가 같이 있었어요.
2: 아, 지금 네. 뽑아갔구나.
1: 이 주차장을 만들면서 없앴어. 이게 예. 잘 보존해야 되는데.
2: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말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펌프.
2: 물펌프.
1: 예.
2: 야.
0: He hopes to pass on these experiences and traces of the past to future generations.
1: 이 한 15년 전만 해도
2: 네.
1: 호암 시장에 이제 가을이면 김장시장이 섰었잖아요.
2: 네.
1: 막 길에다 막 배추 싸놓고
2: 네.
1: 그 배추 절이면서 이불을
2: 길어갖고
1: 길어서 쓰고 그랬었대.
2: 이야.
1: 사용이
2: 가능. 보통 이 우물에 있는 물들이 네. 참 깨끗하고 차갑고 시원해요.
1: 그렇습니다.
2: 저도 어릴 때 우물에서 많이 놀고 그랬었거든요.
1: 그렇죠.
2: 물 떠갖고.
1: 네, 공동 우물이라고 그래서
2: 네.
1: 이 동네 주민들이 다 같이 쓰던 우물이. 호암동에는 이렇게 일제시대에는 많이 있었대, 곳곳에. 근데 많이 없어지고, 지금 이 형태가 남아있는 데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하고
2: 네.
1: 저 남산 밑에 한 군데 두 군데. 네.
0: The stories that start with back in my day brought a rare sense of joy. Even though the scenes we see today might someday vanish, I hope that when that day comes, we'll still say, back in my day, as we recall these memories that have been well preserved. Even in the same place at the same time, each person feels different emotions.
2: 야, 이태원 거리도 정말 참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동네는요, 참 다채로운 그런 매력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어떤 다양한 사람과 문화, 그리고 취향,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공존해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
0: For me, a slight sense of excitement is the emotion of the day. The seemingly ordinary roads we walk often change depending on our feelings that day. Perhaps that's why I stopped in front of this shop today. On the exotic streets of Itaewon, I came across a serene framing shop exuding a tranquil charm. Stepping inside, it felt like a small folk painting museum.
2: 진행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좀 그림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3: 아,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여기 되게 다양한 그 민화 그림들이 많이 걸려져 있어갖고, 아, 여기 딱 봐도 정말 오래된 그림들이 많이 걸려져 있고, 특히 이 민화들, 민화. 이 민화들 작품들이, 아, 딱 제 취향입니다. 정말로.
0: This is a framing shop that has been in the same place for generations.
3: 네, 이런 거는 이제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는 그림인데요.

0: 그러니까요.
1: 예, 자수인데 굉장히 예, 잘 눈.
2: Holes hung layer upon layer immediately caught my eye. For over 50 years, they have upheld traditional framing, gaining popularity among art lovers and even foreigners. I met the two people running the shop.
1: 오빠고요, 친오빠고요.
0: 네, 아, 그럼 남매세요?
1: 네. 네. 아버지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0: 아, 그렇죠. 네. 네. 네.
1: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아버지가 이 표고사를 처음 여신 게 1971년도예요.
0: 71년도요?
1: 예, 네, 그때 이야. 이제 한남동에 아버지가 처음 여셨고 네. 이제 아버지 운영하시다가 오빠가 물려받게 됐죠.
0: 네. 그 과거에는 장사가 아주 잘 됐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버님이랑 같이 운영하실 때 요즘 좀 많이 좀 어려운가요? 힘든가요? 어떤가요?
3: 아니,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여기 미군부대도 있고 관광객들도 엄청 많았어요.
0: 네.
3: 근데 아,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가게에 오다 보니까는 거의 뭐 여기서부터 진짜 요즘에 이렇게 웨이팅 한다고 그러죠.
0: 네.
3: 뭐 대한민국 표고사 중에 웨이팅 한 가게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그림을 갖고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쭉 줄 서 있었어요.
0: 이야.
3: 그러니까는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여기 뭐 하는 데인가 보고 들어오기도 하고
0: 네.
3: 그 정도였으니까.
1: 일 때문에 오시기도 하겠지만 아니면 그냥 관광하러 이제 옛날에 네. 있던 한국에 나오셨다가 이제 저희 가게에 찾아오세요. 근데 저희 가게가 한 곳에서만 굉장히 오래 있었으니까 네. 혹시나 하고 왔는데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머나 반갑겠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와가 들어와가지고 아직도 있었냐고 내가 언제 몇 년도에 여기서 근무했었다고 그런 네. 얘기를 하세요. 근데 가끔은 아버지께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기념사진 찍자고 그래서 아버지가 사진 무대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죠. 아 그래도 이게 오래 한 보람이 있구나. 외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한 곳으로 기억을 해주니까.
2: The father who has dedicated his life to framing and the siblings who followed their father's craftsmanship. They strive day in and day out to meet the expectations of loyal customers since their father's days.
4: 제가 어렸을 때 아빠 가게 옆에 살아가지고 요 바로 밑에 한남동 골목이거든요. 유치원 친구들.
0: 네. 예,
4: 그때만 해도 한남동에 그렇게 큰 집들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자그마한 집들도 있었고요.
0: 여기 어떤 분이 사세요?
4: 제가 가운데.
0: 아, 역시 가장 이쁘신 분들은 이렇게 센터를 항상 꼭 아, 찾으시더라고요. 예.
2: Once a playground for the young siblings who've grown into their 50s, this space is now guarded by them as a treasured memory for others.
0: 자, 사장님 그. 제가 그 표구 작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3: 아, 네. 네,
0: 표구 작업이 어떤 건지 좀
3: 요게 이제
0: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예.
3: 첫 작업인데요.
0: 예, 예.
3: 동양화를 그리게 되면은 네. 여기가 산수화인데 요 목의 번짐을 위해서 이렇게 얇은 종이를 사용해요.
0: 네.
3: 요거 자체로는 액자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0: 네.
3: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배접이라고 그래서 요런 한지에다가 풀을 매겨가지고 그거는 문풍기 바르면은 그 문풍기 바르듯이 뒤에다가 한 번 더 덧대주면 이게 완전히 빳빳하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
0: 아, 그러면 제가 좀 쉽게 이해한다면 그림을 더 오래 보존하고 위해서.
3: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냥 요 얇은 상태로 하면 뭐 파손되기도 쉽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데.
0: 찢어지기도 쉽고.
3: 네, 그렇죠. 네.
2: It was my first time witnessing how it's done. Wow, how fascinating.
0: 표구 작업 과정이
3: 네.
0: 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멋진 민화로 탄생하는군요.
3: 아, 네네.
2: 용산 feels like an entire city turned into a museum. And among its treasures is this framing shop. I hope it remains with us for many years to come.
0: 이렇게 서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참 많이도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원래 살던 분들은 다들 어디로 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한 건 어디에 있든 마음 한켠에 추억 하나쯤은 간직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추억의 장소들을 다시 찾았을 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옛 기억과 정취를 오래도록 나눠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0: 어? 이건 뭐예요?
1: 이건 미역국이에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요.
0: 아, 그럼 오늘 송준 씨 생일이에요?
1: 아니에요. 저는 1월 13일이에요. 와이엇은 생일이 언제예요?
0: 1월 23일이에요. 그럼 제 생일에도 미역국을 먹어야겠네요.
1: 아, 그럼 좋죠. 아, 그런데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미역국을 안 먹어요.
0: 어, 왜요?
1: 미역은 미끄러워요. 그래서 시험날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실패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0: 어? 재밌는데요?
1: 미국 SAT는 언제예요?
0: 8월에도 있고, 10월에도 있고, 11월에도 있고, 12월에도 있고, 내년에 계속 있어요.
1: 한국은 매년 11월에 딱 하루만 수능시험을 보는데 이런 차이가 있네요. 아, 식기 전에 먹어요.
0: 좋아요.

0: 맛있는 냄새. 아, 빨리 기름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어, 승준 씨.
1: 와이어 씨, 지금 어디예요?
0: 아, 네, 지금 통일시장이에요.
1: 시장에서 지금 뭐 해요?
0: 통일시장에서는 엽전으로 음식을 살 수 있어요. 엽전은 옛날 돈이에요. 기름 떡볶이를 먹을 거예요.
1: 기름 떡볶이요?
2: 부러워요.
0: 승준 씨는 뭐예요?
2: 저는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0: 아, 승준 씨, 가봐야겠어요. 다시 전화해요.
2: 네, 맛있게 먹어요.
0: 어, 기름 떡볶이 얼마예요?
3: 8개.
0: 엽전 8개. 네,
3: 해드릴게. 네.
4: 와이어 씨, 지금 뭐예요?
0: 엽전으로 기름 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효진 씨는 뭐예요?
4: 저는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3: 여기 있어요. 이건 덤이에요.
0: 와, 우와, 감사합니다. 응. 효진 씨, 이거 봐요.
4: 우와, 맛있겠다. 제가 지금 갈게요.
0: 맛있어.
5: On today's episode of K-Chat Travel in Korea, Wyatt went to eat 기름 떡볶이. 기름 떡볶이 is fried in oil and doesn't come with the sauce like regular 떡볶이. And Tongin traditional market is famous for 기름 떡볶이, and the 기름 떡볶이 he ate looked amazing. Right, so Seungjun called Wyatt, who was traveling on his own. If you're curious where someone is, like Seungjun was, you can ask, 지금 어디예요? Then, if you happen to be in the market like Wyatt was, you can say, 지금 시장에 있어요. Or, 지금 시장이에요. 효진 also called Wyatt to ask what he was up to. To say that in Korean, you say, 지금 뭐해요? To tell someone about what you're doing right now, you can say, 고 있어요. Or 는 중이에요. For example, if you're buying 기름 떡볶이 in the market, it's 시장에서 기름 떡볶이를 사고 있어요. Or 기름 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If you are listening to music at home, you can say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Or 음악을 듣는 중이에요. How would you say you are watching a movie at home? Exactly. You can say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or 영화를 보는 중이에요. It's not that hard, right? The people in traditional Korean markets always try to give you a little extra on top of what you ordered. And this is called 덤 문화. Now that there are fixed prices, 덤 문화 and deals are mostly disappearing. So, of course, it feels good when you get an extra large serving like our protagonist, Wyatt. Now,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0: 지금 시장이 있어요. 지금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기름 떡볶이를 사고 있어요. 기름 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2: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음악을 듣는 중이에요.
4: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영화를 보는 중이에요.

0: 오늘 어디 가요?
1: 세종대왕 전시관에 가려고 해요.
0: 세종대왕 전시관이요?
1: 근데 가는 길은 몰라요. 어떻게 가요?
0: 잠깐만요.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1: 그럼 걸어서 갈까요?
0: 좋아요.
1: 오! 세종 이야기. 와. 와. 효진 씨.
0: 네?
1: 저는 세종대왕을 좋아해요. 저 이거 보려고 한국에 왔어요.
0: 그래요?
1: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효진 씨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0: 네, 맞아요.
1: 와, 멋있다.
0: 여기에도 세종대왕이 있어요.
1: 오, 그러네요? 오, 저도 한번 봐도 돼요? 오, 저도 몰랐어요. 세종대왕을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0: 네, 좋은 생각이에요.
1: 와, 더운데 우리 음료수나 마실까요?
0: 그럴까요? 그건
1: 주세요. 이거는 이걸로...
2: 세종, the four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was renowned for his concern for his people. Upon ascending the throne, he made significant advancements in politics, the economy, defense, and culture. In particular, after extensive research, he proclaimed what we now know as Hangul to be called 훈민정음. It was made so that ordinary people at the time could easily learn to write. Now, let's go over today's Korean expressions. To say that you plan to do something or explain the reason you're doing something, add 려고. For example, if you plan to visit the King Sejong Exhibition Hall, you can say 세종대왕 전시관에 가려고 해요. To say the reason you came to Korea was to see the King Sejong Exhibition Hall, you say 이거 보려고 한국에 왔어요. How would you say you plan to study more about King Sejong online? That's right. You would say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One more thing. To express when someone can or cannot do something, use 을 수 있다. For example, when Hyojin mentioned they could ride the bus, he said 버스로 갈 수 있어요. Also, when choosing from a number of things or listing things, use verb 거나 or noun 나. For example, to express the choice you can make between walking or biking, you can say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Okay, then how would you say you can take the bus or subway? It would be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And how would you say you can walk or take the bus? That's right. It's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All right, let's practice what we learned today.
0: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1: 버스로 갈 수 있어요.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0: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0: 와이엇, 저는 다 했어요.
1: 오. 와, 진짜 잘했다. 저는 어때요?
0: 잘했어요. 우리 이제 어디 가요?
1: 잠시만요. 아침에는 남산 케이블카 탔고, 한강라면은 점심에 먹었고, 다음에 자전거 투어?
0: 아니요, 경복궁에 갈까 봐요.
1: 좋아요. 경복궁 가면 한복을 빌려서 입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 같이 입어볼까요?
0: 한복을 빌려요?
1: 네, 승준 씨도 같이 투게더.
0: 저는 괜찮아요.
1: 승준 씨,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 입장료가 무료래요. 아, 잘생긴 승준 씨.
0: 알겠어요. 경복궁 가기 전에 한복 대여점을 찾아봐요.
2: 와우, Wyatt's energy is no joke. I like to make a full day of plans too, but Wyatt takes it to a whole new level. A useful Korean expression when asking about people's plans or schedules is 뭐 할 거예요? You can add any date in front of it to ask about the near to far future. Like 이제 뭐 할 거예요? Or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To answer, you would simply say 무엇을 할 거다. If your plan is clear or uncertain, use 을까 보다 or 릴까 보다 before it. Now, let's look at an example. Did you catch how they said, I think I might go to 경복궁 in Korean? 경복궁에 갈까 봐요. Since 가다 has no 받침, it becomes 경복궁에 갈까 봐요. If you plan to eat 팥빙수, 먹다 has a 받침, so it becomes 팥빙수를 먹을까 봐요. How would you tell someone a series of things you plan to do one before the other? For example, if you plan to go to 경복궁 Palace, but before that you plan to find a hanbok rental store first, in Korean, the word for before that is 그 전에. You would say 경복궁에 갈 거예요. 그 전에 한복 대여점을 찾아야 해요. Or to shorten it into one sentence, you add 기 전에 to the verb in the first statement to connect it to the second. Just like this. 경복궁에 가기 전에 한복을 빌릴 거예요. 경복궁 Palace, Korea's iconic palace, was built in 1395 by Taejo Isonggye, the first Joseon Dynasty king. 경복 means great blessing from the sky. 경복궁 Palace is a popular destination for visitors in Korea to explore royal culture and Joseon Dynasty architecture. All right, let's practice what we learned today.
0: 경복궁에 갈까 봐요. 그 전에 한복 대여점을 찾아야 해요.
1: 경복궁에 가기 전에 한복을 빌릴 거예요.

0: 있어요.
1: 저요?
2: 아니요, 광화문이요.
1: 이제 들어가요.
3: 잠깐만요, 브이로그 찍을 거예요.
1: 네?
4: 와이엇의 브이로그. 여기네, 광화문이에요. 안녕. 승준 씨도 인사해요.
1: 안녕.
0: 광화문을 지나가요. 광화문이 크고 멋있어요.
1: 걸으면서 위를 봐요. 어.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궁궐이에요. 어? 뭐예요?
0: 승준 씨 설명을 들으면서 메모를 해요.
1: 브이로그는요?
0: 승준 씨 설명을 듣고 싶어요.
1: 네. 경복궁은 세종대왕이 사랑한 궁궐이에요.
0: 세종대왕 경복궁? 어?
1: 배고파요?
0: 네, 배고파요.
1: 그럼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저녁 먹을까요?
0: 그래요. 경복궁 구경한 후에 저녁 먹어요.

0: 드릴까요?
1: 삼계탕이요?
0: 네. 삼계탕은 어린 닭의 한약재와 찹쌀을 넣고 물을 부어 오래 끓인 음식이에요.
1: 지금 더워요. 더운데 삼계탕을 먹어요?
0: 네. 한국에서는 여름에 삼계탕을 먹어요.
2: 와,
3: 맛있어요?
2: 네, 땀나요.
3: 땀이 나는데 몸은 시원하죠?
2: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3: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더운데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시원하다고 말해요.
2: 땀이 나는데 몸은 시원해요.
3: 오, 와이엇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기.
2: 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3: 네. 여름에 더운데 삼계탕을 먹고 겨울엔 추운데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2: 겨울엔 아이스. 그건 또 왜요?
3: 그러게요. 왜일까요? 우선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알아볼까요?
2: 좋아요. 가요.

0: 오늘은 삼척 관람마을 여기 왔는데 아니 저
1: 미리 어디 간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2: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딱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0: 아 마을은 진짜 너무 예뻤어요. 네.
2: 제가 2013년에 네. 이 마을에 1년 살면서 조사하고 책 내고 네. 마을 박물관까지 운영한 네. 애정이 깊은 마을입니다.
0: 아, 이 동네 잘 아시겠네요, 그럼.
2: 너무 잘 알죠?
0: 네. 오늘은 뭘 하러 왔나요?
2: 저기 보이죠? 떼베라고. 네. 안 보이세요?
0: 전혀 안 보이는데요?
2: 아유, 저기 있잖아요.
3: 사탄 들렸어?
0: 아니, 저는 안 보여요.
2: 일단 따라오세요.
4: 여전히 얼굴이 좋아.
2: 그 떼베를 직접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떼베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나무를 씁니까?
5: 일반 뭐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그 부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떼모 그 재료는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 그 가운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게 그 부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동나무를 다 사용하고.
2: 근데 오동나무를 베어갖고 바로 만들지는 않는다.
5: 아유 아니요. 오동나무가 뗏목을 해놓으면은 안 말리면은 이 가라앉는 그 비율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2년, 3년 정도 말렸다가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2: 지금 있는 때보다 언제 만드셨어요?
5: 네, 한 3년을 오동나무를 건조를 해갖고 봄에 이제 초에 만드는 거죠.
0: 세 명이 타도 안전한 거죠?
6: 와, 저리나.
5: 보통 한 3명에서 5명.
0: 5명도 타요?
5: 네, 5명 타도 괜찮더라고요.
6: 아, 저리면 저린다.
2: 직접 타보면 될 거 아니에요?
0: 예, 한번 태워주기 전에 확인을 해봐요.
2: 한번 태워 주실 수 있으시죠? 예,
5: 한번 타죠, 뭐 우리가.
2: 한번 봐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타면서 우리가 떼베가
0: 지금요?
2: 떼베가 깔아앉는지 안 깔았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5: 뜨는지 안 뜨는지.
0: 그러세요?
2: 그럼 한번 가보시죠. 네.

0: 우리 선장님이 이렇게 노 살짝 채워도 생각보다 잘 나가죠.
1: 굉장히 그래도 스무스하게 가네요. 예.
2: 저희가 지금 세 명이 탔잖아요. 남자 성인 세 명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떠 있네요.
3: 69년도 70년도에는 이 뗏목을 갖고 미역까지 다 땄어요. 여기서요? 네, 미역 뗏목을 타고 나왔고.
0: 떼배가 많았을 때 몇 대 정도 있었을까요?
3: 그때는 거의 집집마다.
0: 그 집집마다. 제가 2013년도 그때도 한 8척, 9척이 있었어요.
3: 그렇죠. 네.
1: 참, 창에 있으면 쫓아다니면 네. 고생스럽네요.
0: 요 안에도 미역이 좀 있긴 있습니까?
3: 그렇죠. 이런 데 있었는 거지, 이게. 암초에.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미역이 있고. 봄 되면 이제 군소 이런 거 잡고.
0: 군소는 어디서 많이 잡아요? 이쪽 라인에. 문어는 어디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까?
3: 요 바위. 파도 치는 바위 테두리를 해갖고 둘레를 해갖고 거기 반경을 해갖고 이렇게 통발을 놓고.
0: 그냥 여기서 문어 잡으면 재밌겠다. 가까운 데서.
3: 재밌어 아주. 신난다니까. 기대감이 있어갖고.
1: 이거 창일쌤이 한번. 해보실래요?
0: 제가 한 번만 제가 한 번만 이거 하는 거 흉내 내볼게요.
1: 이쪽에 자연스럽게 앉아 계시고. 네. 자, 한번 실력 좀 보겠습니다. 창일 쌤.
0: 자, 여기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따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약국 살짝 보이네요. 어디가 좋습니까? 할 때. 예. 그럼 여기서 창경발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창경발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3: 네.
0: 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거든. 한번 따보시죠.
1: 이게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걸로 미역, 봐서
3: 미역을
1: 따는 거군요. 아 이렇게. 네.
0: 제가 따는 걸로 천천.
1: 창일 쌤 한번 따주시죠.
0: 아 이거 진짜 따기 어려운데.
4: 영초.
1: 뭐가 달려 나왔네요.
4: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0: 실력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채취를 해보시죠.
1: 예. 자, 이제 밖에 나가면 뭐 문어 같은 거 잡나요?
0: 뭐 군소도 있고, 해삼도 있고, 문어도 운 좋으면 잡을 수 있고.
1: 아 그럼 창일 쌤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0: 그렇습니다. 네. 갑시다.
4: 가자.
1: 저기 그 섬 있잖아요. 네. 월미도.
0: 큰섬.
1: 네,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0: 좋습니다. 큰섬.
1: 거기 뭐 성게 많다면서요?
0: 저기 수심 4m 정도 되는데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날려 있어요.
1: 그걸 직접 따보셨어요?
0: 아 지금 많이 땄죠.
1: 아?
0: 아 이거 안 되겠다. 파도가 너무 세다.
1: 네?
0: 파도가 너무 세서 안 돼. 이거 위험해.
1: 파도 별로 없는데?
0: 아니. 이거 나가면 이거 뒤집어져. 위험해.
4: 아, 저기요.
0: 아니, 안 돼.
1: 아니,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여기.
0: 그래, 많이 나가봐도 이건 안 돼. 선생님, 배 돌려, 빨리.
1: 나가서 뭐 성게도 따고 그랬다면서.
0: 안 돼. 이건 너무 무서워. 안 돼.
1: 없어요, 지금.
0: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이분 모르시나, 이게. 선장님, 네. 빨리 돌려, 빨리. 무서워. 떼배를 타보셨는데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1: 느낌이요? 불편했습니다. 무섭고 편하진 않았어요. 아, 물론 좋은 경험 하긴 했는데
0: 그랬습니다.
1: 현대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뭔가 저런 배를 만든다 그러면 쉽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그 오래된 저 배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요?
0: 갯바위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일반적인 배는 여기에 걸려요.
1: 네.
0: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타보셔서 알다시피 저렇게 작은 배에 성인 남성 3명이 탔는데도 거의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심 아래 바위가 30cm 정도 있어도 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부력이 좋다는 거하고 바위에 부딪히거나 걸려도 튼튼하니까 이게 파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꾸준히 이것들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이렇게 대체해갖고 또 묶어주면은 금방 또 새 배가 되니까 다른 것들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튼튼하고 부력이 좋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고 있어요.
1: 심플 이즈 베스트군요.
0: 그렇죠. 네.
1: 자,
0: 저런 배들 큰 대양을 가로지르고 많은 물건들을 실어나는 배도 필요하지만 네. 이런 마을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하는 데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튼튼하고 실용적인 배들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1: 또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가시죠.
0: 가보시죠.

0: 안녕하세요. 우리 세일러 허니문입니다. 반갑습니다.
1: 저는 세일러 허니문에서 기타 치는 재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제가 드럼 치고 있는 에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치고 있는 예림입니다.
1: 저희는 3인조 록밴드고요. 처음에는 에비는 포토그래퍼로 있는데 베뉴에서 처음 인사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번 밴드 해보지 않겠냐, 잼하고 놀자 이래서 연습실에서 또 모여서 잼하고 만나다가 또 예림 씨가 또 나중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렇게 3인조 체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음악 많이 하고 있지만 펑크도 하고 뭐 네, 저희는 주로 지하 공연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런 방송 나오게 돼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네요. 네, 반갑습니다.
0: 괜찮아요.

0: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금 들려드린 노래 암체어 들려드렸고요.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저희가 이번에 발매한 피클이라는 곡입니다. 피클은 누구나 힘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사우나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서 피클처럼 절여진다 이런 곡입니다. 네, 유쾌한 곡입니다.
1: Pickle is a song we released. It's about like when you're stuck in a bad situation and you don't really, there's nothing you can really do about it. So for us, we love going to the sauna and just kind of sitting in hot water like a pickle and just letting it kind of sit with us for a bit. So yeah, we kind of wrote it as a little bit of a joke. Yeah.
0: 한번 다 같이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고요. 오늘 아리랑 TV 아임 라이브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1: 오늘 우리 처음으로 TV 출연을 했는데 굉장히 떨렸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좀 긴장 많이 되고 뭐 설리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너지 좀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2: 아, 네. 저 아리랑 TV 항상 해외 나가면 호텔에서 뭐 TV 볼 거 뭐 있나 틀면은 한국 음악들 소개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I'm Live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 생각보다 꽤 늦은 시간까지 하는데 자리 착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도 저희 곡 중에서도 있었지만 저희 피클이라는 곡이 어제 발매됐어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서 재밌게 듣길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 해외 팬들 위해서 에비도 한마디 해주세요.
1: Hi, we're Solar Honeymoon. Thank you guys so much for coming. Please come find our shows here and abroad. Thanks.
0: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새로운 음원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호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소리 질러. 그리고 잠시만요. 그 롤러코스터 한번. 자, 원, 투, 쓰리. 다시 한번 셀러 허니문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오른오픈입니다. 저는 이션.
1: 저는 와이웃.
2: 와우. Yeah.
1: 빛 MC로서 입상한 지가 또 두 달이 됐는데,
2: 예.
1: 사실 진짜 이게 눈이 떠진 건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요.
2: 진짜요?
1: 빛 관련해가지고 정말로요.
2: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거짓말? 뭐 연기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두 달 동안 하면서 신상들이나
2: 뭔가 왔구나.
1: 이게 이거 내 피부에 맞나? 이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2: 들어왔구나.
1: 아, 막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일단 사진은 안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2: 그러니까 요즘에 또 네. 이제 아무래도 저 계절도 바뀌잖아요.
1: 네.
2: 그러면서 이제 또 신상도 많이 또 이제 출시된단 말이에요.
1: 아, 그렇죠.
2: 저도 진짜 네. 심심할 때마다 이제 올리브영 이제 어플 보면서 신상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1: 맞죠.
2: 또 이제 또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1: 예요.
2: 그래서 또 장바구니에 네. 담아둔 또 이제 템들이 많은데.
1: 네.
2: 그래서.
1: 그래서.
2: 오늘의 주제는 최근 구매 아이템.
1: 아이템.
2: Yes.

0: 뭐 이게 신상일 수도 있고 소물용일 수도 있고.
1: 아, 왜냐하면 또 요즘 뷰티가 네. 굉장히 또 KBT가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0: 같아요.
1: 또 선물로도 진짜 네. 많이 줍니다. 생일 선물 같은 것도 이제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뷰티템이 굉장히 또 높은 카테고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민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최근에 구매했는지 한번 물어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0: Let's go. 근데 이제 또 최근 구매템이 아 이게 또 인기가 뭐가 있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1: 또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요즘에 제가 추측해보기로는 네. 또 이제 해가 좀 또 뜨거워지고 있어요.
0: 핫해. 그래서, 예.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쵸.
2: 네. 아,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쵸.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 선크림 관련해서 예. 또 구매하시지 않았을까. 아, 그리고 또 이제 또 날이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클렌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0: 아, 맞죠.
1: 클렌징 제품을 좀 많이 구매하지 않았을까.
0: 아, 그쵸.
3: 아니요, 아, 사진 그, 찍으셔도 돼요.
1: 네, 찍으셔도 돼요. 예.
3: 괜찮아요. 아,
1: 예.
3: 그,
1: 저희 아니랍니다.
0: 아, 저희 아니에요. 괜찮아요.
1: 아, 아니,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0: 어,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1: 어, 죄송하네요. 예. 어, 죄송합니다.
0: 어, 예.
1: 셀카 찍으셨다고.
0: 예, 괜히 오해라고나 할까요, 이게?
1: 괜찮아요.
0: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오, 도망가시잖아요.
4: 어, excuse me. Hello, my name is Wyatt.
1: Oh, hello.
4: Do you guys have a time to interview?
5: Hello, I'm Anna from Portugal.
6: Hi, I'm Marina from Serbia.
4: Oh.
7: And I'm Viviana from Portugal as well.
4: Oh, why did you come to Korea?
5: They're big fans of Korean dramas.
4: Yeah. What drama?
5: Many.
4: Many of drama? Many, like, many. What is the best one, drama?
5: The last one I remember was Crash Landing on You.
4: Ah, 사랑해 불사. It's my favorite drama too. Yeah, okay. Oh, have you guys bought, like, recently, like, K-beauty item?
5: Yeah.
4: Oh! When you bought it, you have seen the review or
5: TikTok?
4: Or yeah. TikTok?
5: TikTok.
4: From the TikTok.
5: Instagram.
4: Yeah. Oh, then you got a
5: ChatGPT.
4: ChatGPT. Yeah. Oh, from ChatGPT. Oh, okay. You got information from that.
5: She has dry skin, and then she asked ChatGPT for dry skin. I have oily skin, so I go on TikTok and go oily skin recommendations, and then we get. What we want to buy.
4: Oh.
8: They review it to me and then they say what is good and I will buy what they recommend me.
4: Can you tell me what item is?
5: Okay.
8: It's a long list.
5: It's a long list. So I visited probably every Olive Young in this city. Also the pharmacies have really good creams.
4: Oh.
5: And I got some pharmacy creams.
9: I'm looking for the picture of the products because I took a photo.
0: Oh! 많이 찍었는데요?
9: And it's the first part.
5: I bought toner.
4: Toner.
5: Round lip.
1: Round lip. Tuk-tuk.
4: Tuk-tuk. It was good.
5: Yes. Yes, the toner I really like.
4: Mm-hmm.
5: It's very hydrating, I would say. So I really like the Korean stuff. I also got vitamin C.
4: Yeah.
5: I also have the retinol shot, the really viral one. But also we got some hair products.
0: 어, 근데 저 아, 커플들. 하고 싶지만 좀
1: 할까? 아, 하자.
0: 카메라 너무 바로 오지 마시고 형 한 번만 들어줘.
1: 그냥 살짝 섭외 느낌으로 해.
0: 어. 안녕하세요. 어, 제가 저희가 좀 촬영을 뭐 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아, 이현진일까?
10: 싱가포르.
0: 싱가포르. 어, 섭외 됐습니다. 싱가포르 분들이래요.
1: Hello. Nice to meet you.
4: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Oh, are you guys couple?
8: Oh, yes, we're married.
4: Oh, married. Oh, really?
8: Yes.
4: Oh, my God.
1: Congratulations.
8: Thank you.
11: 1 year plus.
1: 신혼부부입니다.
4: Recently, have you guys bought anything in a K-beauty?
8: Yes.
4: Oh, really? Yeah. In Korea?
8: Yeah.
4: Oh, yeah. What did you guys buy?
8: Usually, I get 정세물.
1: 정세물.
0: 정세물. 정세물. 어, 정세물. 정세물이 뭐죠?
1: 그 이제
8: 쿠션.
1: 그렇죠. 쿠션도 많이 쓰고.
8: I think cause my skin is a bit more sensitive. So creams typically are a bit more soothing. Yeah. So I prefer K beauty items actually.
4: What about you? You there?
12: I like Estura because I actually have eczema. So my skin gets dry, but Estura actually keeps it quite moisturized.
4: Oh.
1: When you buy?
8: Yes.
1: 사실 때 뭘 보세요? important thing?
12: I look at reviews.
4: Review.
12: And whether it's from a reputable brand. Mm-hmm. Yeah, so usually the Korean brands are the ones that get recommended the most.
8: Yeah, it's part of our daily routine.
4: Are you satisfied?
8: Yeah, yes.
4: You like it?
1: Wine more 알아드시는 것 같은데?
4: Oh, you, have you studied this Korean?
8: Not really. Understand a little bit.
4: Oh, really?
12: From watching Korean dramas.
1: KBT만큼 K-드라마도 핫하네요.
4: 어, 그렇죠. K-드라마가 또 핫하죠. 저도 드라마 러버로서 인정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K-drama?
8: Goblin.
4: Goblin.
1: Goblin?
4: Goblin is my favorite drama, really. In my life.
1: 아니, K-드라마 얘기할 때 텐션이
4: 있는데 K-드라마 얘기할 때
8: 그거 과연 텐션이 있는데
4: 공유 이동구 선배님? 아, 오케이.
8: We cried when we watched.
4: Me too. At the last episode.
8: Last few, yeah. When he stepped.
4: Oh, yeah, when she like a car crash and he cried. You know?
1: 얘 뭐야? K-드라마 얘기할 때 텐션이 높아.
4: When Jin-Jin cries, you know? My life is like going down.
8: Yeah, I know.
4: Yeah, it's like
1: this is KBT program.
8: Okay, sorry. Yeah.
4: Sorry about that.
1: 와 근데 도심 속에 또 이렇게 서울 숲이 있으니까
4: 그 공기가 좋아요.
1: 진짜.
4: 와 이게 그 초록색을 많이 보면은 마음의 안정이 생긴답니다.
1: 맞아요. 또 이제 KBT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한국 오면서 이렇게 또 서울 숲에 놀러 오시면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11: 혹시 소풍 나오신 건가요?
13: 네.
11: 아 진짜로요?
1: 저희가 멀리서 봤는데 피부에서 다들 광이 나셔가지고 KBT에 관심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러면 약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뭐 브랜드일 수도 있고 사실 뭘 가장 많이 이렇게
13: 성분을 많이 보죠.
1: 성분.
4: 네. 아 성분.
13: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인가?
1: 히알루론산.
14: 우리는 기미 광채. 네. 기미가 아니고 광채 나고 이런 거 많이 사와요.
1: 혹시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매한 KBT 아이템, 한국 브랜드 제품?
14: 지금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PX 물건을 쓰게 됐는데
4: 달팽이.
14: 너무 달팽이를 처음에 쓰다가 너무 좋아서 해외로 선물도 하고 저렴하고 촉촉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들 덕 보고 있어요.
4: 아들 덕.
14: 우리 아들 최고.
13: 저는 진짜로 어제 샀어요.
1: 샀어요? 오! 구매 목록.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13: 어제 산 건 이거네요. 수분 토너.
1: 오, 이거 한번
13: 배송 완료.
1: 야,
4: 오 많이 사셨네.
1: 많이 사셨습니다.
13: 한 배송 완료. 진짜로.
1: 말은 하나 주셨는데 지금 세 개 사셨어요. 자, 일단 더마토리 히랄샷 베리어 앰플 하나 사셨고요. 지금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수분 토너. 지금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13: 네, 이것도 나, 이것도 산 거.
1: 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팅 크림. 이것도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네, 집에 가면 있으실 거예요.
13: 네. 네. 거짓말 아니죠?
1: 네, 완전.
4: 아, 도착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택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13: 새로 왔어요. 에스트라라는 제품인데 병원에서 팔더라고요. 어느 순간 올리브영에 팔아서
1: 맞아요.
13: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부담 없이 마음껏 쓰고 있어요. 세럼도 좋고 스킨, 로션, 그다음에 영양크림 다 쓰고 있어요. 뭐 집에 있는 애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패션의 끝장판은 피부야 그런 거예요.
1: 맞습니다.
4: 맞아요.
13: 네. 뭐 옷 같은 거 그냥 뭐 입어도 피부 관해서는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
4: 그래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13: 아이도 누구세요?
1: 온앤오프라는
4: 네, 온앤오프라는 그룹인데
1: 혹시 모르시는데 지금
4: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13: 애들한테 제가 딸내미가
4: 네.
13: 굉장히 관심하네요.
1: 아, 진짜요?
4: 아, 그래요? 나중에 온앤오프도 혹시 홍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4: 아, 그럼요. 저희 가면 김밥 같이 먹는 걸로 갈까요?
1: 네, 저희를 찍는 같이 찍는 게 아니고요.
4: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네. 아우, 감사합니다.
1: 기릿!
4: 오케이.
1: 기릿!
4: 나왔다.
1: 간다.
4: 나왔다.
1: 명수!
4: 나왔다.
1: 비스트!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4: 가능하실까요?
15: 나가요?
1: 요즘 최근에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 피부에 대해?
15: 요즘 좀 그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좀 건조한 속건조고
1: 속건조.
15: 겉에는 기름이 돋는 그런 게 조금 고민인 거.
1: 수부 주세요?
15: 수부 주세요.
1: 저도요. 오 예스.
15: 저 수부지.
1: 오 예스. 오 스트릿 수부지.
16: 수부지.
1: 그 KBT에 갔는데서 이제 쇼핑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15: 종종 합니다.
1: 아 진짜 종종?
15: 2주에 한 번.
1: 2주에 한 번?
16: 2주에 한 번.
1: 최근에 구매하셨던 그런 아이템들 뭐 있을까요?
15: 저는 그 달바의
1: 달바
15: 스킨 패드.
1: 오
16: 달바의 스킨 패드.
15: 뭐죠? 제가 브랜드 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센스 샀어요. 그 올리브영에서 사서 기록은 있거든요.
1: 아 진짜요? 네.
16: 그럼 그거 보여주시면 되네.
1: 혹시 두 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15: 지금요?
16: 네,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15: 아 찾았다.
1: 드링.
16: 드링.
1: 이유가 뭐예요, 좋은 점?
15: 제가 진짜 보습이 별로 그 수부지인데 진짜 수분 충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화장이 잘 먹어요. 달바.
1: 혹시 이 구매하신 이유가 뭐죠, 달바?
15: 달바가 이 스킨패드가 닥토랑 펙토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건조한 날에는 이제 닥토 한번 하고 펙토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좀 유분기가 도는 날에는 그냥 닥토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 아, 또 이렇게 또 좋은 정보.
16: 네, 좋은 정보. 꿀팁. 이렇게
1: KBT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이제 점심시간이시니까 네.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16: 감사합니다.
1: 네, 화이팅!
16: 수고하세요. 아, 이제 또 인터뷰를 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16: 네, 그래가지고 좋은 또 제품들을 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천을 가지고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죠. Let's go!
1: Let's go! 와우! 사고는 싶은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16: 그렇죠.
1: 오늘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6: 와우! 네, 시민분들의 최고 구매템을 직접 추천받아 봤는데요.
1: 먼저 서울숲에 놀러 오신 외국인분이 추천해 주신 라운드랩의 네. 1025 독도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저자극 각질 토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네.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네. 무음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각질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들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각질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16: 아 이제 나같이 또 피부 관리가 또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거네요.
1: 자,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이름이 독도잖아요. 이거 네. 뭐겠어요? 모르겠죠.
16: 청량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16: 맞아요?
1: 또 괜히 뭐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의 해양 심층수에 풍부한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대요.
16: 그래서
1: 인체와 유사한 미네랄 밸런스로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과연 찐일까?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네. 재영이가 또 재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1: 좋아요,
16: 할게요.
1: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도 써봤는데 네. 완전 물 같습니다.
16: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이제 저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16: 그렇죠.
1: 딱 좋죠.
16: 근데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1: 있어요?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16: 그렇죠, 거의 드물죠.
1: 그러긴 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16: 네.
1: 야 이거 진짜 완전
16: 오, 물이네. 물, 아, 물이네.
1: 와 물이야 물이야. 마셔도 되겠다.
16: 그건 아니고요.
1: 자 끈적인 것 같아요. 싹 해가지고.
16: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물 같아요.
1: 맞아. 이거 사실 그래.
16: 그냥 물인데?
1: 자 향은 어때요?
16: 이거 없어요. 무향이네.
1: 무향이고 또 이제 끈적이지도 않고. 네. 근데 또 이 토너는 다른 또 키포인트가 있어요.
16: 뭔데요?
1: 저희가 그때 사전에 촬영 때 네. 닥토 시험 했었잖아요.
16: 네.
1: 닥토.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는 그 토너인 거죠. 찹토. 손으로 이용해서 토너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겁니다.
17: 오, 좋다.
1: 예스. 뭐라 썼니? 닥토가 뭐예요?
16: 뭔데요?
1: 하차할래?
16: 닦아내는, 닦아내는 토너.
1: 오, 맞아요.
16: 닦아내는 토너.
1: 오, 맞죠? 밀당을 하네.
16: 네, 그렇죠. 그렇죠. 닦아내는 토너.
1: 자, 화장솜.
16: 네.
1: 자,
16: 이건가요?
1: 맞아요.
16: 오!
1: 자, 이제 화장솜에 닦고란.
16: 네. 네.
1: 누가 꿰맸어요, 이거?
16: 아, 이거. 아니.
1: 괜찮아요? 어? 아니, 아니, 아니. 남자고 뭐가. 아, 야, 아파라.
16: 아,
1: 가위로. 네. 오.
16: 와우.
1: 아까 말했죠. 각질 제거가 중요하다고.
16: 네.
1: 닦아내면서 삐끗결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각질이 이제 좀 제거가 되면서 또 피부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17: 뭔데요?
1: 제품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17: 아, 화장품에?
1: 그래야 또 이제 부드럽게 또 자극적이지 않게.
17: 완전 적셔서?
1: 그쵸, 그쵸. 그래서 대용량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듬뿍듬뿍 쓰시라. 오. 깔끔합니다.
17: 네, 깔끔하죠. 다 네, 나쁘지 않아요. 보통 브랜드 이거는 뭐 외국분들이 많이 또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17: 맞습니다. 좋아요.
1: 자,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7: Let's go. 솔직히 나는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이 제품.
1: 진짜요?
17: 네, 눈이 갔어요. 크긴 진짜 크고 그 무게가 좀 있어요.
1: 오!
17: 어, 단무지인가?
1: 뭐야, 뭐 식당 도시락 아니에요?
17: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거. 어, 이거
1: 와사비 쌈무야?
17: 와사비 쌈무하고 이거 단무지.
1: 뭐야, 반찬통이에요?
17: 네, 아, 아무튼.
1: 근데 크긴 하다.
17: 네.
1: 자, 이렇게 뜯어보면.
17: 네. 어이. 알았어.
1: 개봉을 확실하게 하셨네. 이게 또 2스텝으로 쓸 수 있는 패드인데 먼저 녹색은 피부 진정, 피부 각질 등 피부 진정. 바탕을 다져주는 패드고요.
17: 다져줘요.
1: 노란색 패드는 수분과 붓기 개선에 도움을 줘 초간편 팩을 할 수 있는 팩 패드라고 합니다.
17: 와우. 피부 컨디션에 따라 이거를 또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이시죠? 모르겠는데 격자 이렇게 엠보가 있어요. 격자 엠보 면으로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주고 반대편에 이제 부드럽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토너 팩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자, 패드팩이다 보니까 또 이제 뭐가 중요해요? 밀착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자, 한번 테스트 하시죠.
17: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
1: 오씨. 그게 누가 뭐 얼굴 이렇게 흔들지 않을 거 아니야?
17: 아, 혹시나 진짜 테스트 리얼해야 되니까.
1: 그러니까.
17: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1: 오.
17: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1: 그쵸.
17: 예. 네, 전혀 불안감이 없습니다. 진짜로.
1: 사실 또 뭐,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헤드뱅이를 하지 않는 이상 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밀착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또 이게 진정이 되나요? 좀 시원해요?
17: 어, 시원해요. 쿨링감. 완전 시원해요. 네, 쿨감이 좋아요.
1: 자, 그 다음 뭐예요?
17: 이제 단무지.
1: 그렇죠. 단무지죠. 쌈무 먹었으니까 단무지도 먹어야죠.
17: 네, 맞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1: 이제 이거는 좀 콜라겐.
17: 콜라겐.
1: 콜라겐 젤 패드입니다.
17: 아...
1: 그래서 뭔가 패드팩. 할 때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된 그런 패드예요.
17: 좋습니다.
1: 자, 뭔가 그리고 아까 녹색 그 패드보다 질감이 좀 후드르드랍니다. 이렇게
17: 쓰르르. 패드 모양이 좀 또 달라가지고.
1: 네. 또 이 패드 이 모양이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눈, 눈가나 이 코 옆에 붙이기가 또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17: 아, 그래?
1: 그걸 좀 알았네요. 밟아, 여기가.
17: 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1: 나쁘지 않아요.
17: 네, 나쁘지 않고 또 수분감. 좋아요.
1: 좋아요?
17: 네. 믿어주세요.
1: 네.
17: 어, 이거는 조금 전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1: 아, 이게 아무래도 네. 콜라겐이 들어있고 네. 영양분이 좀 많은 느낌입니다.
17: 아, 그렇죠.
1: 또 좋은 점이 네. 사실 두 개잖아요.
17: 네.
1: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진정을 하고 싶다.
17: 네.
1: 그럼 이 녹색 패드를 쓰고
17: 네.
1: 오늘은 좀 이제 콜라겐을 충전하고 싶다.
17: 네.
1: 이 노란색 패드를 쓰면 될 것 같은
17: 네.
1: 일석이죠.
17: 네.
1: 좋습니다.
17: 좋습니다. 자, 좋아요.
1: 자, 다음 제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 네. 뭐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품하시던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이제 인증까지 해주신 제품이죠.
1: 그렇죠, 그렇죠.
17: 직접 이제 Extra Atoveria Hydro Steam Cream.
1: 맞습니다.
17: 네, 맞습니다.
1: 이 브랜드가 네. 병원 다니는 사람들의 비밀 병기였어요.
17: 아, 진짜?
1: 이제 아는 사람들 많은.
17: 오.
1: 그런 제품이었는데
17: 예.
1: 인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접근성이 좋은 365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7: 아...
1: 와이어손에 네. 말고 제 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17: 어, 왜?
1: 저도 분량 좀 챙겨야죠.
17: 아, 좋아요. 좋습니다.
1: 이게 제가 사실 365 크림을 써봤었어요.
17: 저도요.
1: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무거웠어요.
17: 어, 헤비.
1: 헤비해가지고 해봤는데 사실 이 수딩크림은 아무래도 그 크림보다는 수딩이니까 좀 더 가벼운 보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7: 오, 그렇죠.
1: 한번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7: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1: 거의 뭐 진짜 확실히 수딩 크림이라서 그런지
17: 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1: 어. 사실 저는 또 이제 계절마다 크림을 바꾸는데
17: 네.
1: 수딩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봄이나 여름에 네. 씁니다.
17: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1: 아무래도 이제 젤 크림이다 보니까 네.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여름에도 쓰기 좋을 것 같긴 한데
17: 네.
1: 확실히 가벼워요. 제가 많이 발랐잖아요. 많이 바르고 네. 좀 뭐랄까 그래서 이거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 생각했는데 보들보들하니 약간
17: 좀 그러네?
1: 딱 괜찮게 오 됐어.
17: 나도 그래. 그치?
1: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17: 마무리감도 나쁘지 않고 일단 무향 이것도 무향이네.
1: 추세가 좀 무향이에요.
17: 오, 형 진짜 많이 하네.
1: 당연하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합니다.
17: 저도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1: 어디에요?

0: 있는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아무튼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서
0: 해야죠. 마지막 네. 제품.
1: 다음 제품은 싱가포르 K-드라마 덕후분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또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인데 추천해주신 제품이 정생물. 예, 이제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입니다. 뭐 이거 그분이랑 너무 통했어서 그런지 이 제품은 그냥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쵸?
1: 예.
0: 네, 저는 예. 이거를 예. 씁니다.
1: 오!
0: 제가 이제 가끔씩 라이브 방송, 단체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예. 간단하게 할 때는 쿠션을 써요.
1: 오!
0: 스터디 슬러이자.
1: 네.
0: 베이스 메이크업의 진짜 강자라고 불립니다. 뭐 단순히 잡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촉촉 융광 근본 쿠션이라 네. 바른 직후 융광 피부를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0: 자, 볼게요.
1: 어디 한번 보도록 하지요.
0: 자.
1: 예.
0: 근데 나도 썼을 때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물광, 융광. 자, 안쪽에 이 덮개 보면은 믹스 앤 터치라고 네. 있습니다. 이게 블렌딩 팔레트인데
1: 네.
0: 이제 양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실러를 여기다 짜서 믹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믹스까지 해가지고?
0: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1: 우와!
0: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초보자들은 이거 찍고 바로 바릅니다.
1: 네.
0: 안 되죠?
1: 바로 안 돼요.
0: 여기 한번 찍어줘야 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덜어내줘야 돼요.
1: 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에요?
0: 훨씬 더.
1: 촉촉해?
0: 어, 촉촉해. 이거 괜찮아. 촉촉해.
1: 근데
0: 어디까지 발라야 돼요?
1: 형,
0: 손톱까지 바르.
1: 손바닥까지 바르겠어 이러다가 뭐야? 어,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색감도 그렇고.
0: 답답해 보이지 않고 좀 이게 윤광이 나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1: 여기 이게 안 한 거고 이게 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확실히 봤을 때 이쪽이 아 확실히 더 이쁩니다.
0: 그렇죠.
1: 뭐 드러내는 게 색감이요.
0: 자, 커버력 어떤 것 같아요?
1: 좋아요.
0: 진짜?
1: 어, 진짜 아 진짜로 장난 아니고 이게 티가 막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아요. 카메라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네. 그만큼 커버력이 좋다는 거지.
0: 오, 그러네.
1: 예.
0: 오.
1: 오.
0: 이 힘줄이 사실 이게 힘줄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힘줄이 좀 보여야 되는데 확실히 가려졌어요. 네. 커버. 탯줄이요?
1: 핏줄.
0: 내가 뭐라 했어? 아, 힘줄이 라고 했어? 고장났네. 커버력 나쁘지
1: 네.
0: 않아요.
1: 네,
0: 핏줄을 가려버린다.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촉촉하고 네. 윤기가 있어서 네. 건성이나 네. 복합성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1: 네, 네, 네.
0: 지성 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뭐 슬슬 각자의 원픽을 한번 뽑아볼까요?
0: 그렇죠.
1: 이번엔 형부터 골라.
0: 저는
1: 네.
0: 아, 저 이 에스트라 하이드로 수딩크림 고르겠습니다.
1: 아, 수딩크림.
0: 제가 그 365 그 라인 크림 쓸 때는 굉장히 좀 무겁고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거 확실히 수딩크림은 보송보송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1: 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생물. 아, 근데 한 거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좀 발라지는 거 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봐도 색감이 다른데도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게 보여져서 좀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네. 이제 원팩을 또 뽑아봤으니까.
1: 맞습니다. 그 시간이 네. 왔지요.
0: 그쵸.
1: 뷰티북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0: 진짜요?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피셜이 누구 피셜인지
0: 경리해 주려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1: 네, 그래도 한번
0: 좋습니다.
1: 해보죠.
0: 가보자.
1: 네, 렛츠고!

0: 영어를 많이 쓰면 멋있더라고.
1: 끝.
0: 자, 놀라지 마샤. 따라라. 경화 브랜드잖아요. 이 본연의 디자인을 저는 이제 리스펙해 줬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착안을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 너만의 오아시스. 오아시스의 낚시예요.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그것도 365일. 더마 온! 제가 온앤 오프잖아요. 뷰티 온앤 오프처럼 더마 온! 아, 제가 지금까지 해본 토대로 느꼈을 때 포장을 잘하면 된다.
2: 아무튼 저도 끝났습니다. 정생몰에 약간 일단 브랜드를 좀 나타냈고, 이게 편하다라는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오. 찍어봐서 편하

0: 편안하다. 자연스러운 색감, 촉촉함. 여기 안에 또 빅센 터치가 또 포인트잖아요. 그걸 또 나타냈고, 또 what you can't.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네, 한다. 그렇습니다.
1: 진짜 아이디 없어서 사인까지 했네요.
0: 네, 사인이에요.
1: 더 이상 이제 늘 게 없어서 자기 사인까지.
0: 네.
1: 자기 명성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0: 네. 네, 오늘 시민분들을 만나 또 최근 구매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솔직히 저도 혹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더 이상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믿고 보는 뷰티 온앤오프 후회 없으실 겁니다.
0: 예요.
1: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0: 근데 PD님, 저희 오늘 어떤 집 탐구하죠?
1: 오늘 키워드는 젊다, 나무.
0: 뭐 이런 거 아닌가? 젊은 나무로 만든 집?
2: When unsure about the area, you should ask the locals with a wide circle of acquaintances.
0: 어, 저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아, 제가 이 독립분들이시죠?
3: 예.
0: 이 동네에 무슨 나무 관련된 분 혹시 아세요?
3: 목수집에. 저 목수집에.
0: 어,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3: 어른에게 둘이고.
0: 아?
3: 나한테는 부끄럼 많고.
4: 부끄럼이 좀 많지.
3: 아줌마는 씩씩한 해가지고 말도 잘하고.
2: Will he be able to single out the house of the young carpenter who is the father to two children?
0: 아, 이 집이구나. 애들이 튀어나온다네.
2: Great detective, Honan.
0: 평범한 시골집 같은데? 어? 건축다구집? 아, 이 집은 맞네요.
2: This house with a persimmon tree is the house we will be exploring today.
0: 저기 선생님.
2: This is a couple with a benevolent smile.
0: 뭐 집이 좀 오래된 시골집 같이 보여서 뭐 저는 여기 사시는 선생님들이 좀 연세가 있으실 줄 알았어요. 어, 근데 굉장히 젊은 커플이 나오시는데 두 분 다 여기서 태어나시고 그럼 자고 나라신 분들이세요?
5: 아,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는 한 10년 전쯤에 여기 친구가 여기 먼저 함양에 내려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놀러 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뒤로 저도 여기 정착하게 된.
0: 아, 그러면은 네. 우리 아내분이 원래 여기 분이시군요?
6: 아, 저도 아니고.
0: 아, 아니세요? 네, 아, 두 분 다 아니에요?
6: 네, 네. 이 마을에 와서 네. 동명처럼 만나는 사람이.
5: 함양에 친구부로 놀러 왔다가 놀러 왔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남자 박은석이라고 합니다.
6: 저는 함양에 와서 남편도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 멋진 집에 살게 된 아내 신영지입니다.
5: 아,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잠시 이제 회사 생활 1년 한 다음에는 대학원에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재미도 있긴 했었는데 좀 약간 두통이 있었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 이게 좀 제 적성이 아닌가.
2: Mr. Eun-seok, who had always been the apple of his parents' eye, studied abroad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before settling in the countryside.
5: 뭔가 재미있고 좀 더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 제가 하는 건 좀 너무 아, 한 곳에 앉아서 너무 그냥 혼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아, 내가 이런 삶에 대해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정작 내 삶은 그거랑 안 맞네.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2: Around that time, office worker Youngji was also going through the same dilemma.
6: 사회 활동을 하는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불타오르는 20대를 보냈는데 근데 저도 남편과 비슷하게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삶이 먼저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저부터 살아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0: 각각 귀촌을 해서 만나게 됐다? 네. 그다음에 살게 된 집이다?
6: 네.
0: 어, 근데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오래된...
5: 네, 좀 낡았습니다.
0: 아는 어떻게 살고 계시지 너무 궁금한데.
2: 'This house that immediately caught the eye of the couple, like fate, was an old house over 50 years old.
0: 오, 안채가 이렇게 구옥인데 2층으로 다시 만든 거는 전 처음 봤어요.
5: 원래는 여기가 시골집이었고 되게 오래된 집이었거든요.
7: 예.
5: 근데 이제 저희가 증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연결해서 붙였고 여기도 조금 수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2: They could have demolished it and rebuilt it, but the couple wanted to preserve its original form. But have you lived in this house since you got married?
5: 저희가 이제 함양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더 옆에 마을에 아주 자그마한 새집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10년 정도 살

0: 했었는데 네. 갑자기 조인분이 좀 비워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좀 네.
1: The house owner was going to retire 10 years later, so they were told to live there until then. That's why they even made a family garden and a deck.
2: 당장 1년 있다가 빼달라고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그 뒤로는 한 2-3년 더 살았거든요. 계속 사정을 해가지고. 근데도 이제 그 2-3년 동안에 계속 이제 주인분이 연락이 와서 올해는 뺄 수 있냐, 내년에는 뺄 수 있냐 계속 그렇게 물어보셨죠. 그 전까지 못 느꼈는데 아 이게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이구나 그런 거가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어디든 구해서 나가달라고 하니까 그게 뭐 주인분은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약간 좀 야속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계속 여러 군데를 찾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여기 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느낌이. 아~ 예. 그때는 지금이랑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른데요. 허름한 본체 하나 있고 여기도 뭐 돼지우리 있고.
1: A house that was old enough to require many repairs. But as soon as they laid their eyes on it, the couple knew that it was the perfect one for them. What made them get enamored by it?
2: 정다운 같아요. 약간 정다운. 네. 예. 약간 옛날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거니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텐마루고 아 여기 앉아, 어떤 할머님이 앉아서 무슨 일을 했겠거나 아무튼 그런 게 되게 정답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3: 이렇게 보기만 해도 뭐 예전 집이 있고 그리고 새로 지어서 좀 생활의 편리를 더하고 기간은 공사할 때 얼마나 걸리셨어요?
0: 3년 전에 샀는데 그래서 들어올 때까지 한 2년이 걸렸습니까? 한 2년 정도
3: 시간이 집 고치는 데 2년이 걸려요?
0: 아, 네. 아.
3: 오, 좀 오래 걸리실 거 아니에요?
0: 처음에는 한 3년 정도 계획을 하고 그 혼자서 한번 고쳐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혼자 와서 이렇게 벽지도 다 벗겨내고.
1: Mr. Eunseok's daring challenge actually had a reason behind it. It had been 3 years since he had come to Hamyang and worked as a carpenter.
0: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낭만적인 생각만 하고 덜컥 샀는데 가격도 싸니까 이제 허름한 집이니까 고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진짜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넘 거의 2년이었죠. 2년 동안 혼자서 이제 이 집을 하나하나 뜯기 시작했는데 뜯으면 뜯을수록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막막하더라고요.
4: 크게 걱정 안 했어요. 좀 긍정적인가 봐요. 아, 이게 좀 오래 걸리면 다른 집 왜 새를 들어 좀 살아도 일단 해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하겠지.
0: 저에 대한 신뢰라기보다 이분이 좀 긍정적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고민이 되는데 만약에 아내도 만약에 그걸 걱정했으면 정말 힘들어서 다른 선택지를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걸 믿어주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던 것 같아요.
1: The sparrow near a school may sing the primer, but it was an overwhelming task to repair an old house all by himself as a carpenter with 3 years of experience. That's why he got help from seasoned carpenters.
3: 처음에는 두 채인 줄 알았는데 집이 세 채네요.
0: 아 그런가요? 네.
3: 이름도 제가 붙였어요. 견채라고.
0: 아
3: 네, 여기 여기 하나 더 있네요.
4: 네.
3: 아 근데 약간 농담 섞어서. 네. 세 채 집 중에 제일 짱짱한 것 같아요.
0: 아 다들 이 집이 제일 좋아 보인다거나 합니다.
4: 아, 다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분은 개 집이 제일 좋다.
1: While installing a deck onto the main building like a narrow wooden porch, he noticed that the doghouse fit perfectly at the end. However, their pet Tale could have become a homeless dog.
0: 저 사실 달래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집을 처음에 설계할 때는 달래의 집까지 생각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이사를 온 다음에 이제 원래 달래가 어떤 플라스틱 통 집에 살았었거든 케이지에 그때서야 아, 이 케이지를 어디다 놓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데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울리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그 집 뒤쪽에다가 케이지를 놨었어요. 한 하루 정도. 근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때 이제 데크도 이제 놓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여기다가 같이 만들면 되겠다.
1: Should we explore the interior of this tender-hearted couple's house? My word! The lovely rafters that have been polished clean are eye-catching.
5: 근데 요 일단 하얀색의 이 보통 이제 회벽도 하고 네. 저희가 옛날에는 이제 황토에다가 그냥 놔두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벽하고 이 천장 마감을 동일하게 하신 건가요?
0: 사실 여기는 저희가 나무로 사실 벽체를 좀 새로 좀 보수를 했고요.
5: 아, 합판인가요?
0: 네네네. 네, 석고 모두까지 됐고 그리고 저 석가래랑 만나는 데를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석고를 따서 연결을 한 겁니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몰랐는데 엄청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네.
1: The sight of the rafters that have been hiding inside the ceiling look great when out in the open. But difficulties came with them. How do you work around it?
0: 석가래를 살리려면 이제 바깥쪽 단열을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이 집을 산 데 비가 새고 있었어요. 지붕만 요 본체 지붕만 그 빨리 이제 수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많은 생각을 안 하고 단열을 너무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겨울에 이제 이쪽에 차가우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습기가 맺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이쪽은 약간 축축하고 그렇습니다.
6: 하자네.
0: 네. 아, 네. 아, 네.
1: Another flaw exists in the kitchen.
5: 천장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0: 뜯어내고 보니까 모양이 되게 얼기설기 여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보가 하나 더 지나가거든요. 그 높이 이상으로 여기를 올릴 수가 없어서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5: 절묘하게 정말 그 냉장고의 높이가 이거랑 맞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 2cm? 집이 알고 있었나 봐요.
0: 그리고 저도 이거를 옆에 전집에서 싫고 오면서 그때 되게 조마조마 했었거든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5: 그때까지는 안 재보셨어요?
0: 아무 생각 없었어요. 갑자기 집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5: 이야,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아, 되게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4: 네, 냉장고 없이 살 뻔했는데.
1: His positive wife, Miss Youngji, who made no specific request until then, had an ardent wish for something in the kitchen.
4: 수납할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을 만든다거나 다용도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죠. 네.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일랜드가
5: 저 아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납이 아니라 비어있네요.
4: 비어있습니다.
5: 오픈 수납으로.
4: 네. 저희 남편이 혼자 살 때 쓰던 식탁이고 이건 심지어 아이들 책상인데 그거를 들고 와서 원래 낮았어요, 이게. 낮았는데 계속 낮다고 불평을 하니 또 이걸 이렇게 대나무 다리로 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일랜드를 언젠가 만들어주겠다. 그때까지만 이렇게 쓰자.
6: 고치면서 네. 힘들겠는데라고 일단은 본인은 알고 계셨죠?
0: 아, 그렇죠. 쉽지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제가 가구를 만드는 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되게 잘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하다 보니까 자꾸 뒤로 미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민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1: Nevertheless, she is well aware that her husband is thinking about it every day.
4: 밤이 익어간다 이제.
0: 그치 이제 떨어질 것들 떨어지고 남은 것들은
4: 또 가을에 들어가나 봐.
1: They had been compatible from the beginning like a long married couple. You are my sunshine, my only They say that from their first meeting to their wedding, there were many miraculous moments. That must be what people call fate.
0: 운명 플러스 하늘이 도와주는 느낌이었어요. 그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저를
4: 집중.
0: 뭔가가 주위에서도 도와주고 뭔가 타이밍도 맞고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그 보내는 게 예, 필요한 것들이 탁탁 나타나고
4: 딱 마침 또 누군가가 일자리를 저희에게 제공을 했고 그래서 좀 이제 함량에 내려올 수 있었는데 또 마침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남자를 만났던 것도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운명이죠.
1: Right. Mr. Eunseok figured that the main building wouldn't be enough for their quickly growing children. That's how this annex was built.
5: Mm-hmm. 여기 천장이 상당히 낮고 요 거실은 천장이 그래도 높아요. 오, 심지어 요 선이 굉장히 인간공학적이네요. 우리 무슨 키 순서대로 이렇게 세운 것도 아니고
0: 본체 위로 새 집이 올라타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본체 집을 그대로 살리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연결 통로가 그 원래부터 낮았던 옛날 시골집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1: Hearing that, it certainly looks that way. The main building and the annex, which are joined at the hip like the married couple. That is not to say that it was an easy job. He had to pull numerous all-nighters.
4: 밤에 밤을 새가며 이제 공부를 하고 설계를 하고 직접 하는 거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0: 네, 좀 뭐 있었죠. 네.
1: These are the men who helped with building the house.
7: 설보!
0: 아, 형님, 오십니까?
1: The seasoned carpenters were rendered speechless when they first saw the house.
7: 집도 아닌 집이 한 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허물자. 허무는 게 최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집에 살고 싶대.
8: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7: 이해할 수 있지. 시골에 오는 사람들 그런 로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짓고 싶다는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우리 의견대로 허물고 다시 하자. 이렇게 안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1: Shall we explore the second floor, which attracts our attention?
5: Oh, 여기가 2층이잖아요.
0: 네.
5: 다락을 만드시려고 이랬나?
0: 2층을 그러니까 정식으로 만든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높이를 대충 생각해보니까 너무 튈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만들면.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좀 아담한 게 시골집이랑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5: 근데 여기 뒤요.
0: 네.
5: 애들 놀이터 같기도 하고.
0: 애들이 아무래도 2층을 좋아할 것 같고 네. 또 2층에 좀 재밌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단차를 높이 네, 크게 냈습니다.
1: They feel fulfilled by the fact that each corner of their house is filled with the laughter of their children.

0: Miss Youngji, who is active as a native seed protector, calls her husband's name in an urgent tone.
1: 은석 씨.
2: 어.
1: 일로 와봐요.
2: 아, 왜?
1: 꽃 핀 거 봤어요?
2: 어?
1: 여기.
2: 아니, 처음 봤는데.
1: 꽃 처음 봤죠?
2: 어.
1: 이거 불의옥담에서 꽃 핀 건데 딱 1년에 한 번, 오늘 하루만 펴요.
2: 하루만 펴요?
1: 네, 오늘 하루만.
2: 어허.
1: 어, 그래서 이 꽃 만나기 되게 어려워요.
2: 네,
1: 너무 예쁘죠? 보라색의 색깔이 여기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어, 눈처럼.
2: 아.
1: 진짜 딱 내일 되면 없어져.
2: 글라.
1: 네, 오늘 하루만 볼 수 있어서 오늘 꼭 봐야 돼.
0: The flower language of the water hyacinth is victory. This couple experienced victory in life after meeting each other and building this house by fate.
1: 집도 진짜 만들어가는 곳이구나. 네, 이렇게 딱 지어져서 거기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아이를 키우듯이 보살피고 이제 손이 갈 곳은 계속 가고 만들어가고 이런 게 집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2: 어, 이 집은 계속 갖고는 싶은데 애들을 다 키워놓고 나면 저희 부부를 위한 공간을 하나를 더 만들고 싶은 생각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자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약간 오두막 느낌도 들고 저는 이제 누울 수 있는 공간 하나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부인에게 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0: Mid pleasures and palaces, though we may roam, but there's no place like hom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7번, 8번 출구. 아, 고속버스 터미널은 뭔가 출구도 많고 그래서 복잡해요. 아, 이 복잡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구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1번, 8번 쪽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번 출구 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제가 원래 화방을 한 세 군데 다니는데 홍대에 있을 때 가는 데랑 뭐 아니면 서울역 근처에 있을 때 가는 데랑 그리고 이렇게 강남이나 3호선 라인에 있을 때 오는 화방이 조금 달라요. 새로운 물건은 뭐가 나왔는지 아니면 원래 알던 거라도 이제 다시 만져보면서 아 이런 게 이랬었지? 약간 이런 것들도 좀 더 알 수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와보는 편입니다. 오늘은 고터에 있는 화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편한 이런 것들은 한 100g 정도? 펜과 색연필을 하기 되게 좋은 두께예요. 종이의 제곱미터당 몇 그램인가인 거예요. 무게에 따라서 수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펜만 할 수 있는지가 조금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두께라도 수채 같은 경우에는 그 두꺼운 것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라서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적셔도 잘 일어나지 않고. 사이즈는 사실 다 요 정도면 한 30분 정도로 그리기 가장 편하니까 요거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먼트 라이너라는 펜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번지지는 않고 라인이 잘 살아나 있는 애들이거든요. 0.03mm부터 1.0까지 두께가 다 다르고요. 가까운 거 그릴 때는 좀 두꺼운 걸로 그리고 멀리 있는 거 그릴 때 가는 펜으로 그리는 게 원근감을 표시하기도 조금 좋습니다. 펜 팁이 조금 신기하게 생긴 것들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끝이 얇았다가 뭐 이렇게 두꺼웠다가 해주는 이런 펜들도 되게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일정하지 않은 펜 두께가 나와서 또 재미있기도 해요. 요거로 고를게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면은 그냥 초보자들이 사기에 부담 없이 해서 연습을 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는 아예 라인 펜도 들어있네요. 8개짜리 괜찮음. 얘를 칠하려면 붓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통도 있어야 되고 막 붓도 있어야 되고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물붓이 있습니다. 물붓은 기본적으로 붓 뒤쪽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을 찍어서 쓰는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짜서 쓰는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바로 물감 칠하고 물을 짜서 흘려보내고 또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거 이 물붓에 대한 사실 재미도 있고 신기함도 있으니까 요렇게를 준비를 하시면 되게 좋은 세트가 될 거예요. 요렇게 요것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하나 이쪽에 그나마 이런 것들이 좀

마실 수 있는 카페예요. 뭐 이런 물통도 있고 색연필도 있고 제가 산 물감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 카페 모습을 어반 스케치 하신 분도 계시네요. 이런 거나 이런 거. 어쨌든 그림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도트몰에 오면 또 뭐 재미있는 이런 소품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고트몰 안에서 좀 그림 그려볼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액자 가게가 있네요.

0: 예전에 저희가 인테리어로 엔티샵
1: 했었었는데
0: 지금은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없어졌어요.
1: 아, 맞아요. 아, 그래서 이 동네도 조금
0: 다 없어졌잖아요.
1: 그렇죠. 예전엔 여기가 다 이런 집이어서 진짜 구경할 게 많았는데.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소품들이 안 되니까 다 소품집이 나간 거야. 유지가 안 되니까.
1: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새로운 게 발견되겠어요.
0: 그러니까 우리 집은 구석구석 봐야 네. 필요한 걸 찾는다고 손님들이 그러셔요.

독립샵이라서 느낌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리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볼 것들이 막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고 계속 쳐다볼수록 계속 새로운 것들, 신기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지금 되게 재미있거든요. 골목 같은 데서 이제 그림을 그리더라도 뭐 카페 옆에나 이런 데서 그리고 있으면 카페 사장님들은 커피를 내다가 주시고 선물로 주시거나 뭐 어느 집을 그리고 있으면 그 집 할머니께서 우리 집 담벼락에 있는 장미 예쁘게 그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보단 그림을 그릴 때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허락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도 여기 사장님도 그런 거를 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매장 중간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행을 여행처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꾸준히 그려보면 내가 분명 익숙했던 것들인데 되게 낯설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것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내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에서 조금 더 큰 것,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집 밖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점점 세상을 늘려나가다 보면 이제 아 그러면은 나는 여행 가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버스 터미널에 버스 타러 오는 김에 이렇게 드로잉 도구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시면 여행 가는 기분도 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0: 왔다.
1: 아, 다 왔다. 야호! 야호!
0: 아, 귀 아파.
1: 근데 요즘에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어떤 기운이랄까? 항상 그 제작진분들께서 저희를 좀 산으로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하지만 또 올라와야 될 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이유가 네.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0: 아 귀여워.
1: 아 귀엽다.
0: 야 교수님 여기 의자가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돼지 모양이네. 제가 돼지띠거든요.
1: 그러네. 네,
0: 어, 친근하다 되게.
1: 여기가 한진석 조각 정원이에요.
0: 아 그러면 이제 이 허브 천문공원 안에 조각공원이 네.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아 그렇구나.
1: 대성 씨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작품이 네네. 한진석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화강석으로 만들었거든요.
0: 아, 이게요?
1: 네.
0: 아이고 진짜게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뭐 앉았어요 진짜 이거 작품이 좀 아니 나 올 때 뭐 아무것도 안 지켜가지고 네. 제가 몰랐거든요 정말.
1: 근데 이거 앉아도 되는 거예요. 만져도 되고. 한진석 작가님은 홍대 조속과를 졸업하시고 또 동대학원을 나오셔서 그 다음에는 이태리 카라라 국립미술대학을 졸업하셨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작업하시지 않으세요. 작가님은 굉장히 친숙하고 편안하고 가족과 동물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즐거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세요. 근데 이 한진석 작가님의 이런 작품도 있지만 예술적인 벤치들? 그런 거는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0: 아 그렇게 예술 작품으로 된 벤치가 많습니까?
1: 많아요.
0: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게 있죠?
1: 대표적인 게

0: 대성 씨도 아실 거야.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아시죠?
1: 아, 그럼 알죠.
0: 예. 구엘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타일로 된 긴 벤치가 있거든요. 걔가 110m야.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제일 긴 벤치야. 아. 그리고 또 영국에는 책 모양으로 벤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그려넣어요. 그래서 독서를 장려하는 벤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트 퍼니처의 대가가 계세요. 최병훈 작가님이라고요. 올해 2월인가요? 카타르 국립박물관에 테이블과 그 벤치 10점을 그 중앙광장에 영구 설치하셨거든요. 이 최병훈 작가님의 작품은 한국의 미, 자연의 미, 절제의 미를 정말 최대한 살려서 최병훈 선생님의 미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진짜 만든 아 진짜 정수의 작업이 있어요.
1: 너무 멋지십니다. 또 한국을 또 알리시고.
0: 멋지죠.
1: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여기도 쑥 둘러보니까 정말 멋진 벤치로 된 작품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네.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한.
0: 구경할까요?
1: 네, 저 구경하고 싶거든요.
0: 네.
1: 한번 둘러보실까요?
0: 네. 네.

0: 대성 씨, 강풀 작가에 대해서 아세요?
1: 정말 유명하신 작가님이잖아요.
0: 맞아요.
1: 웹툰도 많이 그리시고 그리고 그 웹툰 그린 게 영화화, 드라마화도 많이 됐고.
0: 맞아요.
1: 정말 이야기꾼이신 것 같고.
0: 그래서 우리 오늘 컨셉은 정말 약간 친절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예술 그런 거를 찾는 컨셉인 것 같아요.
1: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0: 우리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그 우리가 웹툰에 쏙 들어가는 듯한 느낌, 만화 속으로 푹 빠지는. 우리 체험하러 갈까요?
1: 어떤 만화 속의 순정 만화의 여주인공,
2: 남주인공이 한번
1: 돼보실까요?

0: 참 이게 골목을 이렇게 싹 네. 돌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그것도 강풀 작가님 작품을 어. 봐도 항상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많이 그리시고 또 그거에 진짜로 벽화 속에 보이니까 저도 이제 걸으면서 어떤 그 웹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마음도 따뜻하게 정화되고 뒤에 있는 요 벽화만 하더라도 딱 보시면 피곤하지. 들어가서 쉬자. 이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물쇠같이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이렇게도 돼 있어요. 이런 글씨 여러분 봐도 네. 되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골목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1: 맞아요. 이 거리가 2013년도 따뜻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로 강동구에서 기획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풀 작가님의 그 만화를 안 읽었어도 이 동네를 쭉 돌면은 좀 이 동네 사람 된 것 같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것 같아.
0: 네.
1: 작가님이 이 강동구를 작품의 배경으로 작품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들 그런 게 여기 다 녹아 배어져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내가 이렇게 지냈던 일상들이 다 그려져 있고 하면 참 이 마을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0: 네, 정말로 그렇게 그런 느낌이고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담배 피는 애들도 줄었대.
0: 아, 진짜요?
1: 근데 대성 씨, 승룡이라고 아세요?
0: 승룡이요?
1: 네.
0: 아, 그 웹툰에서 주인공이잖아요. 네. 알죠.
1: 우리 승룡이네 집에 한번 가볼까요?
0: 승룡이네 집이요? 여기 있다고요?
1: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너무나 영광입니다.
1: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2: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현재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대중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한글 캘리그라피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주 작업도 진행하고 개인 네. 전시, 작품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2: 아, 김아연 작가님 환영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말씀하셨던 게 캘리그라피.
1: 네, 맞아요.
2: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알고 네. 있는 것 같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건지 대충은.
1: 네.
2: 근데 그게 예술 작품인가 예술인가라고 하면 저는 약간 좀 어떤 장르에 속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1: 아, 미술 분야에서도 네. 이 캘리그라피를 미술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닌지 이런 화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2: 아.
1: 네. 왜냐면 과거에는 서화동원이라고 해서 서예와 그림이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0: 네.
1: 그게 근대에 와서 이게 분리가 된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앞으로는 서화동원처럼 서예와 글씨가 같이 미술의 분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저 같은 이제 작가들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 캘리그라피가 약간 다양한 재료와 또 기술이랑 접목이 되면서 뭐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다고 그럴까요?
1: 아.
0: 좀 그런 캘리그라피에도
1: 맞아요.
0: 그 트렌드나 변화가 있나요?
1: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캘리그라피의 뿌리는 서예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2: 아.
1: 그래서 제 전공도 서예 디자인 전공이에요.
0: 네.
1: 그래서 서예를 바탕으로 이제 한 10년간 전통 서예를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때 이제 배운 게 한글 판본체, 붕체, 민체.
2: 네.
1: 백성들이 썼던 걸 민체라고 하는데 이런 세 가지 전통 서체를 응용시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응용 발전시켜서 캘리그라피처럼
0: 네.
1: 좀 더 이제 글자의 크기 변화, 두께 변화, 네. 각도의 변화 이런 그리고 재료의 다양성으로
0: 네.
1: 이렇게 다양한 캘리그라피 작품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2: 좀 궁금한 게 있는데
1: 네.
2: 서예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1: 네.
2: 그러면 캘리그라피는 영어잖아요?
1: 네.
2: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1: 네.
2: 그럼 외국에서는 어디서 시작을 하나요?
1: 이제 서예라는 용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캘리그라피거든요.
2: 아~
1: 근데 마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서예랑 캘리그라피는 다르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점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용어를 계속 캘리그라피로 쓸 거냐라는 것도 작가들의 고민이에요. 너무 서양 같은
2: 네.
1: 뜻인데 서양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작가분들은 멋을 부린 글씨라고 해서 멋글씨.
0: 아, 멋글씨 좋네요.
1: 네, 멋을 부린 글씨 아니면은 먹으로 썼다 해서 먹글씨. 아니면 현대서예 이제 어떤 단어를 쓸지 용어를 쓸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2: 우리 작가님의
1: 네.
2: 어떤 그런 캘리그라피 작품을 좀 궁금하거든요.
1: 아, 제 작품이요?
2: 네, 네, 하나 뭐
1: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 아, 기대가 됩니다. 너무 찾지 마시고요. 너무 제일 좋은 거 찾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된 거 좀 보여주시면.
1: 아, 네. 제가 수업했던 것들인데

0: 캘리그라피는 조금 좀 친숙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예술 작품과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1: 아, 차별점과 매력?
0: 네.
2: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예술적으로 표현한다는 문자 예술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자긍심을 갖고 우리 문화의 유산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이제 작품을 하고 있어서 이 한글을 활용해서 아름다운 글씨를 쓴다. 이게 저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네.
2: 이제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바쁘고 자기의 생각에 잠길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서예를 쓸 때는 되게 그 붓 끝에 제 온 기운과 힘을 다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할 수 없고 오로지 붓과 내가 혼혈일체가 돼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때 굉장한 힐링을 많이 느끼게 돼요.
1: 맞아요. 그 제가 볼 때 캘리그라피가 이제 그 뜻과 글을 몰라도 그 서체만의 조형성만으로도 정말 그 조형적 가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공간 안에서 흑과 백의 조화, 여백의 미, 그렇죠. 그런 맞아요. 것들이 그게 이제 조형적으로 잘 조화가 돼야 보는 사람도 뜻을 몰라도 그 미적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2: 이유는 모르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그 시각적인 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쁜지를 모르지만 내 눈에 예뻐 보이면 그게 조형적으로 균형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공간감이나 이런 여백의 배치가 좋을 때.
1: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술과 이렇게 같은 맥을,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를 찾는 거, 그런 거에서 이렇게 맥이 좀 일치해서 흘러가지 않나 싶어요.
2: 맞아요.
0: 붓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혹시 그 매직 같은 거로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2: 네. 캘리그라피를.
3: 진짜?
0: 제가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부터 처음으로 부탁드려 보는데 아텐드 시티를 한번.
2: 아, 그러면 조금 시간을 조금.
0: 네네네.
1: 시간 많아요.
2: 네.
1: 많아요.
2: 네. 한번.
4: 아텐드 시티.

0: 귀여워.
1: 센텐더 시티. 네. 오늘은 귀엽고 따뜻한
2: 너무,
1: 느낌.
2: 너무 귀엽다. 이렇게 딱 세워주니까 좀 세워놓을게요.
3: 아, 너무 좋은 선물이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에도.
1: 아, 아니에요. 아,
3: 네. 우리 작가님의 어떤 그 캘리그라피 작품을 볼 때 네.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점을 더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는지 아. 궁금합니다.
1: 보통 작품을 할 때는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사랑, 행복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글이 이렇게나 다양한 표정이 있구나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화 발전할 수 있구나 하면서 한글의 그 위대함, 한글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많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오늘 아텐드 시티 이게 저기 전반적인 느낌이 모든 곳곳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차가운 돌에도 따뜻한 맞아요. 긍정의 에너지를 넣고 이 마을에도 긍정의 에너지, 글씨에도 긍정의 에너지. 네. 아, 훈훈한 자리였어요.
1: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2: 오늘 어떤 좋은 에너지, 따뜻한 기운. 글씨에서도 길에서도 많이 얻고 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4: 오늘 하루가 긍정이네.
2: 우리 이렇게 감사해요.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0: 바로 여기야.
1: 네, 동화책의 장소가 바로 여기야. 여기가 원래 누에를 키웠던 누에 창고래. 그래서 누에는 자라고 크는 거잖아. 그래서 네. 내가 원하는 이야기하고 잘 맞겠다 싶어서 누에 창고라고 제목을 지었고. 여기에는 이제 성장과 그다음에 자기 반성과 그다음에 또 다른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이 그 책 내용 안에 들어있답니다.
2: A writer of soft books and a food designer. Even the clouds in the sky can spice up her food. Let's find out more about her world of imagination. She moved to the small rustic village in Puyo 5 years ago. She named herself Yu Paka because Paka sounds the same as the Korean word meaning mint. She wanted to be like refreshing mint to her neighbors.
1: 저 따라서 부여로 이사 온 아주 마음이 예쁜 친구가 있어요. 지금 제자가 되었는데 그 친구하고 가끔 동네 마실을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그렇고 해서 그 친구하고 마실 가려고 그 친구 집에 가고 있습니다. 모카 씨! 모카 모카! 마실 가자.
3: 멋진 데 가는 거예요, 오늘은?
1: 못 구해줘, 홈즈야. 너무 오래돼가지고.
2: The name Mocha comes from the Korean word cotton flower. Mocha came to Puyo because of Paka.
1: 저희는 이웃 동네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 동네나 아니면 옆 동네 빈집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전혀 몰랐던 구조를 발견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옛날에는 여기에서 몇 명이서 누가 살았을까 막 상상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와, 또 나타났다. 옛날 지금은 살고 있지 않은 옛날.
3: 선생님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1: 조금 무섭지?
2: The two friends like to explore empty houses in their village. This house looks a bit scary from the entrance.
1: 대나무가 어떻게 이 마당을 다시...
2: No traces of people whatsoever.
1: 계시오.
3: 계시오.
1: 지나가는 과객이요.
3: 근데 여기는
1: 이 집을 지을 때 얼마나 이렇게 디자인을 신경을 쓰고 있는가 생각해.
2: Paka finds empty rustic houses fascinating.

0: This house probably used to be full of people back in the day.
1: 옛날에 식구들이 막 마루 왔다 갔다 하고 마루에서 수제비 또 팥칼국수 떠먹고 막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영화가 지금은 다 어디로 가고 빈집만 이렇게 있네요. 대나무만 이제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0: Its glory days are gone. Now only tall bamboo trees are left.
2: 홍대
0: 소녀 거기서 Tupaca, it's a playground of infinite imagination.
1: 여기에서 이렇게 트레이닝도 해도 되겠다.
2: 달밤 새죠.
0: Paca decided to move to the countryside because of one rustic house that captivated her instantly. The moment she saw it, she was blown away.
1: 이 집은 1933년, 그러니까 해방 전에 지어진 올해 90년을 견뎌온 집인데요. 처음에 왔을 때는 한 20년 정도 방치된, 비어있는 집이다 보니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이 집의 그 상태를 제가 저장해놓은 아카이브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0: garden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1: The house was leaking and the rafters collapsed, but to Baka, it was like a hidden gemstone. After 6 months of renovation, her rustic dream house was ready to move in. Tupaka, who makes fairy tale books by embroidering fabrics, this old house is always a source of inspiration.
0: 제 어렸을 때 봤던 누에가 여기 그냥 그대로 누에 지붕 위에다 누에를 한번 올렸어요. 이 그림은 산책하는 동안에 만났던 그 옛날에 누에를 키웠던 그 창고로 쓰였던 집인데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누에들이 자라났던 그런 창고를 제가 이 안에 들여왔어요.
1: If the silkworms were alive now, they'd probably make this sound.
0: 그다음에 이거는 그 엄마들이 화장할 때 옆에서 우리도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거를 생각해서 마음 화장하는 책이에요. 아, 그 얼굴을 화장하는 게 아니라 마음 화장하는 책. 머리 빠진 사자. 그 사자에게 뱀이 가발을 만들어줘요. 매주와 케이크. 뭐지? 뭐가 저렇게 예쁘지? 우윳빛 비단 옷에 꽃도 딸기도 붙어있는 것은 바로 케이크였어요. 지푸라기 끈으로 묶여서 처마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레주는 케이크를 처음 보았어요.
1: To Baka, her books and food are a means for unleashing her imagination. Baka's other job is food designer. Her garden full of vegetables is like a pantry of infinite imagination.
2: 놀루 뭐 하실 건데요?
0: 김밥 쌀 거예요. 채소, 텃밭 채소 김밥. 이 정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예, 좋다.
2: 어떻게 쓰실 건데요?
0: 이거 접시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얘 꽃을 또 잡게. 상상력의 창고. 창고이자 제 먹을거리를 한없이 주는. 향기가 그냥 벌써 끝내주네요. 저는 향기 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허브를 되게 많이 기르거든요.
1: Plump kimbap stuffed with vegetables from her garden.
0: 이거는 백일홍이에요. 백일 동안 피는 꽃.
1: The taro leaf is a plate, and the stem is a chopstick holder. Even when having meals alone, she makes sure to set the table right.

0: Right. Kimbap plated alongside flowers looks like a work of art.
1: 지금 백일홍이가 필 때 도라지도 같이 피어서 얘네들이 같은 계절에 만나는 그런 의미로 도라지국과 백일홍을 조합을 했습니다.
0: To her, food design is a way to make her daily life more beautiful. Even simple kimbap can be a fancy meal prepared just for her.
2: 앙.
3: 보라색 고추 아까 딴 거 있죠? 그게 정말 아삭아삭해요. 사실 여기 있으면 다 동화의 소재예요. 동화의 주인공들이에요. 지금 얘가 옆구리가 터졌잖아요. 제가 쓴 동화 한 중에 하나가 옆구리 김밥이 이렇게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소풍을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얘는 집에 남아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울었어요. 슬퍼서. 아, 슬플 땐 울어도 돼. 기쁠 때 마음껏 즐겨. 그런 의도로 쓴 김밥 옆구리 터진 그 김밥을 매개체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오, 옆구리 터진 김밥아 이제 안 슬프지?
0: Even the clouds in the sky and the wind stimulate her imagination. That's the reason she adores shabby rustic houses and enjoys working in her garden.
3: This 줄거리도 엄청 길어.
2: 그러게요. 고구마 이 줄기는 농약을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여름의 중요한 식재료.
3: 잎사귀 좋으면 하트야.
2: 아, 그러네요.
3: 이 고구마가 우리한테 하트를 엄청 보내고 있어.
2: 하트로 막 사랑을 막 보내요. 하트잖아요, 지금.
0: Can you see the heart?
3: 고구마 김치는 그냥 김치가 아니고 큐피트 화살 김치. 사랑을 받으라, 짱짱.
0: Everything in the garden nourishes her imagination.
4: 도라지 꽃이에요?
3: 도라지.
4: 너무 예쁘다.
3: 너무 예쁘지?
4: 선생님, 이렇게 마지막 하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2: 어느 별에서 왔니?
3: 이거는 안 핀 거야.
2: 그렇죠?
3: 안 핀 것도 너무 예쁘죠? 오므리고 있어. 얼마나 얘 두근두근할까? 이 색 너무 예쁘다.
2: 빵빵.
3: 자기도 하나 손에다 껴봐봐. 제가 쉬지 않고요. 우리 이장님 거예요.
2: 근데 이장님이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놀아도 된다고.
3: 네. 따가지고 쭉쭉 닦아. 뽀드득 소리다. 달다. 진짜. 일단은 식감이 뽀득뽀득 소리가 나고 마치 겨울에 우리가 눈 밟으면 뽀드득 소리 나듯이 그 느낌이 나요.
0: The basket is filled with love from sweet potatoes and the sweet whispering of eggplants. What is she going to cook with them?
1: 소금 이렇게 먼저 뿌리는 거예요.
0: In summer, Paka likes to make kimchi with sweet potato stems.
1: 그냥 이 계절에 참외가 나니까 넣는 거예요. 단맛을 또 높여주니까. 이 계절에 나오는 그냥 뭐 과일이든 채소든 다 활용을 해서 김치 양념에 집어넣어요. 모든 재료를 다 함께 넣고 갈았어요.
0: She seasons kimchi with all kinds of vegetables from her garden.
1: 김치를 버무릴 때는 막 조물조물 하는 게 아니고 살살살살. 깨만 뿌리면 더 완벽해.
2: 나 깨도 안 뿌려. 깨 뿌리기 싫어.
1: 한번 잡숴 볼까?
2: 아.
4: 아삭아삭하면서 소금에 되게 잘 절여졌어요. 그리고 젓갈 맛이 싹 느껴지는 게
1: 담백하고 저는 좋은데요.
0: This unusually hot summer is all in this dish.
1: 아까 따온 가지로 가지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생각이에요.
5: 가지로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1: 네. 색다르면서.
0: She places squash leaves at the bottom instead of glassine paper and stuffs the cake with summer eggplants.
5: 아, 가지를 이렇게
1: 구워서.
0: Baka comes up with improvised recipes according to what veggies she has in her garden.
1: 라즈베리가 잘 녹아가지고 너무 맛있어. 위에 올라가면은 얘네들이 구워지니까.
0: The raspberries and flower petals are just an accessory. This pound cake is filled with Paka's affection. How does it taste?
1: Okay. 저는 상상을 되게 많이 해요. 아, 쟤하고 얘하고 섞으면 어떤 맛이 날까? 그런 생각을 좀 깊이 집중을 해서 하면 아, 맞겠다. 그런 그 지점이 딱 보이거든요. 그때 한번 바로 실행에 옮겨보죠.
0: To Paka, cooking is a way to share her feelings and the season with others. She enjoys the summer to the fullest.
1: 아, 호박잎이랑 같이 썰리는 느낌이 너무 좋다.
0: How does the eggplant pound cake taste?
1: 오, 쏙 들어갔네.
6: 달라는 얘기인가 봐. 가지 파운드 케이크라고 했지만 저는 약간 이렇게 호박 쌈에 싸서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0: This summer is all the more precious because it will not last forever.
1: 오카시하고 이렇게 같이 매미가 이렇게 올 때 먹었던 생각을 하면 나중에 매미가 올 때쯤이냐 저절로 생각이 나고 이 가지 꽃을 보면 오카시가 떠오를 것 같아요.
0: When cicadas cry again next summer, she will crave this eggplant cake enjoyed with mocha.

0: 비가 이제 약간 멎어 있는 것 같은데 해맞이 여기서 시민들이 많이 하신다면서요?
1: 아.
0: 어 근데 저쪽에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1: 어 이거 뒤에 역시 뭘 늘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2: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뒤를 보고 뿌려요. 뿌려요.
0: 이게 어렵다.
3: 가는 날이 장날, 우리가 온 날이 장날입니다.
4: 아, 이게 지금 쿵쿡이죠, 쿵쿡. 수분강이 살짝 돼 있어.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계속 뭘 더 주실라 그래가지고 나오기 힘들었어.
0: 한 바퀴 돌아왔는데 배가 불러. 와 여기 네. 옹기가 엄청 많아요.
4: 이 옹기라는 게 네. 유럽 가보면은 네. 큰 나무통 같은 거에다가 뭐 술도 저장하고
0: 오크통
4: 뭐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역할을 다 옹기가 했죠.
0: 와 여기는 뭔가 그냥 다 전통. 아니 가옥들도 그렇고 곳곳에 옹기들이 엄청 많아요.
4: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옹기라는 게 예전에는 네. 이 지역의 상업을 담당한 책임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래 품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특히 여기가 이제 외고산이거든요. 이 외고산에, 이 옹기를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셨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은 울산 옹기 박물관이 외고산에 위치해 있는 거죠.
0: 아 그래 여기 외고산 옹기 마을 그 박물관
4: 박물관까지 네. 저쪽에 가보면은 네. 아주 커다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옹기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0: 진짜요?
4: 한번 가보죠.
0: 우와
4: 이거부터
0: 이건가? 이렇게
4: 아 요거는 예 요건 일단 우리나라 게 아니고
0: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4: 요건 스페인 거.
0: 아 스페인 네. 3미터에 3,000리터 스페인
4: 와인 들어가는
0: 아 포도주 숙성 용기라고 써 있네.
4: 근데 이거 보면은 네. 뒤에 있는 용기들보다는 색깔이 조금 밝잖아요.
0: 그렇죠 밝죠.
4: 그러니까 이거는 유약을 안 바른 양잿물을 안 바른 토기.
0: 토기.
4: 아 그렇구나. 네.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해봤자 저 장님 문고리 잡히니까 전문가분이 또 계세요.
5: 아 네. 그래.
0: 아,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0: 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이게 스페인 거예요?
6: 아 네. 이게 좀 우리가 흔히 보는 독일은 아니죠.
0: 네. 네. 네. 네. 그렇죠.
6: 옹기를 알리려고 네. 2010년도에 네. 세계적인 옹기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0: 오.
6: 네. 그러면서 이제 각국에 있는 그 토기들.

0: 그러면 화장실 인분 항아리.
1: 와. 오, 일단 그 배설의 쾌감.
2: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네. 옛날 농사를 짓던 시절에 농사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비료지요.
1: 아~
2: 그 지금 그 비료를 그 당시에는 똥지게꾼,
0: 네. 똥지게꾼,
2: 그다음 똥장사꾼,
0: 네. 그렇죠.
2: 이걸 말 그대로 가져가서 파는 겁니다.
1: 아~
2: 그래서 인분이 곧 돈이 되는 거죠.
0: 돈이
2: 이 아이는 지금
0: 생산하고
2: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행복해서 기회를 얻습니다.
0: 근데 진짜 그 시절에 이렇게
2: 했네요. 네, 이게 이런 이건 이 독은 실제적으로 쓰던 독을 아, 수집가가 수집에 있다가 이걸 박물관에다가 기증하게
0: 그대로 네,
2: 굉장히 이게 아주 귀한 독이죠.
0: 그럼 되게 오래됐겠네요.
2: 오래됐죠.
3: 그 옛날에는 이거를 땅에 묻었을까요?
2: 예, 아니면 땅에 묻었죠.
0: 그래서 묻어놓고 네. 폈겠죠. 설마 이걸 그러니까. 주진 않았을까요?
2: 그렇죠,
3: 아, 그때마다 이렇게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건 무서웠어요.
2: 예, 땅에 묻어가지고
0: 그치. 땅에 묻어서 예,
2: 어느 정도 안전하게 해서
0: 그렇죠.
2: 그럼 이제 우리 세계적인 큰 문제 한번 보러 가실까요?
0: 네,
2: 예, 가시겠습니다.

0: 이게 무엇인고?
1: 엄청 크다 진짜.
0: 와, 이게 잠깐만. 잠깐만 이거
2: 이게 한 20cm라고 봤을 때
0: 거의 2m가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게. 네. 와.
3: 공기 숲을 개최하면서 이제 어떤 세계인들에게 오시는 손님들에게 뭔가 볼거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0: 그렇지.
3: 아 그게 좀 뭐가 없을까. 아. 그래서 하다가 바로 그러면 우리가 큰 온기를 만들자. 아. 그것도 세계적인 온기를 만들어보자. 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온기를 만든 경험이 없었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그렇지. 온기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특수 가마를.
0: 가마를.
3: 아, 가마를 만듭니다.
0: 가마도 큰 게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2: 특수를 구원해야 돼.
3: 예. 아. 만들고 이제 한 1년 전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또 말리는 과정에서
0: 너무 크니까.
3: 불을 떼는 과정에서 펑펑 터져버립니다.
0: 그러면 총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3: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완성된 날짜가 2010년 9월 29일이었습니다.
0: 네. 9월 29일?
3: 그런데
0: 2010,
3: 엑스포가 2010년 9월 30일날 시작됐거든요.
0: 아, 바로 전날?
3: 전날.
0: 진짜요? 네. 이게 어쨌든 제작 기간이 그 어느 정도 된
3: 한 1년,
0: 1년 정도?
3: 한 1년 6개월 정도. 아,
0: 그러면
3: 잡아야 되겠죠.
0: 저는 무엇보다도 제작비도 궁금합니다.
3: 아, 예. 제작비 궁금하시죠?
0: 이게 보통 가격으로는 정말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들지 않았나요?
3: 아, 예. 그 당시 가격으로 네. 2,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0: 2,500만 원?
3: 네네.
0: 와,
3: 네.
0: 제 생각엔 그래도 한 1억은 넘었을 것
3: 그렇죠,
0: 같아요.
3: 그렇죠, 예.
0: 아, 지금
3: 그
0: 당시, 예, 이걸로 환산을 하면
3: 예, 예. 아. 여기에 지금 물이 한 3,600리터.
0: 3,600리터?
3: 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0: 네. 와, 아니, 아까 저기 스페인 독도 거기에는 3,000리터라고 했는데.
3: 아,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게 지금 저기 밖에 있는 것은
0: 토기.
3: 토기입니다.
0: 네.
3: 요건 옹기입니다.
0: 네. 네.
3: 그 토기는 유약을 바르지를 않은 것이고, 그 다음 유약을 바른 것을 우리가 이제 옹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굽는 온도가 달라요.
0: 아. 그 유약을 바르면은 뭐 다른 점이 있나요?
3: 토기요? 아, 그렇죠. 이제 그 토기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쓸 때는 거기에 곡식이나 마른 것 위주로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0: 썼다는
3: 거죠. 예예예.
0: 아,
3: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문화가 발전해서
0: 그렇죠.
3: 예, 된장, 간장, 고추장 뭐 이렇게 해줘. 예, 이런 걸 이제 액체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 유약을 발라서 높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 바로 한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숨을 쉰다는 겁니다. 숨을 쉰다는
0: 여전히
3: 예, 예, 왜 숨을 쉬느냐? 숨을 쉰다는 것은 흙 성분 안에 거기에 그 어떤 게 있냐면 흙 성분 안에는 광물질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물질 중에는 뭐 규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게 고온에 불을 떼가지고 고온에 구우면 거기 바로 뭐가 공기 구멍이 되고 작은 아주 미세한 구멍이 됩니다.
0: 그렇죠.
3: 그걸 기공이라 그러는데 그게 안과 밖에 공기가 천천히 나가고 들어오고 바로 한마디로 숨을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주로 발효 음식이거든요.
0: 그렇죠. 숙성이 되는 거죠.
3: 예. 숙성이 되는 거죠. 예. 우리 조상들이 또 어디에다 썼느냐? 여기다가 또 많이 썼습니다. 그게 어떤 독이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0: 네.
3: 한번 보겠습니다.

0: 여기 이제 막 밥 먹고 막 주전자 막 여기는 이제 우리가 먹는 양념들.
1: 그래 양념 맞습니다.
2: 여기서부터는 저는 좀 친숙합니다.
0: 네. 저도 약간 뭔가 이렇게 예, 딱 상자가 들어오네요. 딱 그
1: 예, 수렁기.
0: 아 수렁기.
1: 예. 그래. 옹기가 그 많은 곳에 그 쓰임새가 있지만 또 술만큼 좋은 어떤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데가 있습니다.
2: 술도 또 발효입니다.
1: 예, 발효입니다. 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약을 바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 통기성이 된다고 했습니까? 네. 또 하나에 나면 뭐요? 방수가 됩니다.
2: 네.
0: 아 그렇죠.
1: 예, 위약을 발랐으니까
2: 대체를 그 안에 그렇지 담아놓을 네. 수가 있는.
0: 아무래도 그렇죠. 조금씩 뭐가 셀 수 있는
1: 그래.
2: 토기에서
1: 아. 맞습니다. 또 하나 옹기의 특성이 있다면 이게 흙으로 빗어놓으니까 네. 어떤 게 나면은 우리나라는 사계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죠.
1: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온도가 차이 나거든요. 네. 그 온도가 차이 나더라도 옹기는 그 온도를 좀 일정하게 좀 유지를 시켜주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놓은 술이
0: 외부 온도가 차가워도
1: 예, 여기서는 안에서 따뜻하게 하고 외부 온도가 뜨거우면 여기서는 또 차갑게 하고 서늘하게 하고 예, 그런 기능
2: 네.
1: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갖다 보니까 이 술이 바로 발효가 잘 되니까 네. 첫 번째 뭐가 좋으냐 향이 좋은 겁니다.
0: 네.
1: 아. 이 여긴 또 이제 아주 우리 생활 속에서
0: 우리 일상 속에서 다 있던 것들이
1: 뭐 지금 있죠 담뱃도도 있고
0: 여기 부황단지
1: 예, 그렇죠. 부황뜨는 단지도 있고
2: 예전에는 지금의 플라스틱이 담당하는 역할을
1: 옹기가 다 했죠 다 했습니다. 그럼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뭐 화로 그다음에 다리미 받침 이렇게 다 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하나 있는데 요게 뭐냐면 양요병이라고 있어요.
2: 양요병.
1: 네네.
2: 제가 아는 요자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1: 요
2: 오줌
1: 정확하십니다.
2: 아~
1: 예, 예, 예. 요게 뭐냐 그러면
2: 아 그렇구나.
1: 그 우리 뭐 옛날에는 가정 우리가 상비약,
2: 네.
1: 우리 진 같은 우리가 빨간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네. 유도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2: 네, 네.
1: 그 당시 그게 없습니다.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제 또 옹기에다가 거기다가 어린 아이의 아주 맑은 오줌을 담아놓고
2: 네.
1: 그래 놓고 그거를 막아놓으면은 발라면 뭐가 나오냐? 암모니아가 나오겠죠. 네. 이게 바로 아이들의 피부병이나 또 상처난 곳에 발라주면 금방 나요.
2: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3: 근데 또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소독용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네. 아, 진짜. 네.
1: 그래서 양요병까지.
0: 이게 조선 후기 때 만든 겁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럼 여기가 그 왜 옹기 마을이 형성되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옹기 박물관이 들어오게 됐느냐
2: 네.
1: 그 말씀을 끝으로 제가 드려야 되는데요. 옹기에서 필요한 게 가장 첫 번째가 흙이죠.
2: 그렇죠.
1: 흙을 구하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바로 옹기를 만들기에 좋은
2: 이게 또 아무 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0: 맞아, 맞아.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25가 나고 나서 허등만이라는 분이 장인인데요. 그분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전쟁을 피해서. 여기에 보니까 흙을 구하기가 쉽고.
2: 여기 외고산 여기가.
1: 그러니까 네. 여기 외고산.
2: 네.
1: 그다음 두 번째는 나무를 구하기 쉬워야 돼요. 나무라는 게 뭐냐. 불을 떼야 돼요.
2: 뗄감.
1: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가마를 만들 수 있는 지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불이 낮은 곳에서 위로 높은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언덕을 이렇게 낮은 마지막한 언덕.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바로
2: 가마를
1: 지어야 되니까. 그 조건이 딱 떨어지는 거죠.
2: 아.
1: 제일 마지막 하나. 만드는 건 뭐합니까? 팔아야죠. 팔아야 되는데, 여기에 기차가 지나갑니다.
2: 아.
1: 바로 동해남북선 기차가.
2: 네.
1: 그 기차를 통해서 이 옹기를 실어서 부산으로. 예, 저기 진주로, 마산으로, 대구로.
2: 일단 한번 모였던 데가 저기 남창시장이에요.
1: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옹기 마을을 만들게 되어서 한때는 여기 마을에 옹기를 굽는 사람들이 400명이 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 이 스토리를 듣고 보니까 또 이게 새롭게 보여요.
1: 아무튼 또 이 나가시면 또 옹기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2: 네.
1: 거기는 가마도 있고
2: 네.
1: 또 발효 아카데미도 있고
0: 직접 옹기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1: 그렇죠. 옹기를 만들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곳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설자님께서 말해 주실 주변이 다
0: 그러니까
2: 와 여기 가마가 옹기길 일가마
3: 와 이거 아무래도 흙이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다 여기 모여서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옛날부터
2: 불 때는 장작이랑 네. 저는 이렇게 큰 가마를
0: 처음 보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아까 네. 이 옹기 가마를 놓을 그런 지형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 같아요.
0: 아, 이렇게
2: 위쪽으로
0: 불이 위로 올라가니까
2: 불기운이 위로 올라가. 오.
0: 그리고 장작도 엄청 두꺼워요.
2: 실안에 아주.
0: 되게 오래 타고 화력도 세고 피자 들어가면 그냥 옹기 피자가 되는 건데.
2: 나물 향도 이렇게 배가지고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0: 그래? 와, 뭔가 이렇게 기운이 느껴진다. 와. 오.
2: 작업에 집중하고 있어서 말을 못 가겠네.

0: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어서 오십시오.
1: 어, 안녕하십니까.
3: 예.
1: 작업하고 계셔가지고.
2: 그러니까.
1: 우리가 말을 못고
2: 방해될까 봐 말도 못할까 봐.
3: 아, 제가 작업할 때는 말을 저도 못해요.
1: 아, 그죠.
3: 네. 네.
2: 와, 지금 만들고 계신 게 항아리.
3: 항아리.
1: 항아리. 네.
3: 고추장 항아리.
1: 고추장 항아리.
3: 네, 우리가 옛날에는 가장 많이 쓰였던 항아리죠.
1: 어. 네. 이제 요거 하나 네.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3: 한 30분.
2: 야. 네. 달인이시니까.
1: 와, 30분이요?
3: 30분이면 충분해.
2: 우리 이거 사흘 걸린다 이제.
1: 사흘이요? 네. 저는 못 만들 것 같은데.
3: 아니. 항아리는 네. 이렇게 또 두들겨야 돼. 이렇게 두들겨서. 항아리 소리가 나죠?
1: 그러네. 그럼 이 네. 지금 두드리는 이유는 네. 뭐예요?
3: 우선 이렇게 손으로 사 올렸잖아요.
1: 네.
3: 네. 두들겨서 기백을 얇게 하면서 표면을 더 단단하게 해줘요.
2: 아, 이걸 다져가지고.
3: 그렇죠.
1: 피면.
3: 네.
1: 아.
3: 네. 그러면서 이제 동그란 형태를 더 만들기 위해서 가까이 더 접근하는 거죠.
2: 이 방법은 우리 조상들이 하던 방법이랑 완전 똑같은 방법.
3: 아, 그럼요.
1: 네.
3: 저희 아버님이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가 하셨고
1: 와 그러면
3: 제가 이어받았어요.
1: 계속 가업을
3: 네. 네.
1: 그럼 이거 만드는 데는 30분인데
3: 네. 네.
1: 이거 빚고 뭐 하고 하면 총 제작 과정
3: 한 시간?
2: 이게 끝부터 시작해서요?
1: 네. 와 한 시간밖에 안 걸려요.
2: 와
3: 선생님은 연기 잘하시잖아요. 네. 선생님 여행 잘 하시네. 전 온기 잘해요.
2: 네.
1: 아 여기도 또 이게 마스터.
2: 아.
1: 아. 우와 만들어진다. 위 부분이.
3: 항아리 주둥이라 하죠 우리.
2: 네네.
3: 입구.
2: 네.
3: 네.
2: 아 근데 지금 진짜 기계 같아.
1: 와. 아까 그
3: 네.
1: 붙였을 때 느낌이랑 느낌이 완전히
3: 없어졌죠. 항아리 다 됐어요. 이제.
1: 네.
3: 항아리 됐죠.
1: 다 됐어요?
3: 네, 이제
1: 와, 모양이
3: 이렇게. 장식 조금 해주고.
1: 아,
3: 이렇게.
1: 우와.
2: 아, 이렇게.
1: 우와.
3: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1: 예?
2: 오, 망칠까봐 무서워.
3: 괜찮아요. 제가 특별히 기회를 드리죠.
2: 네네.
1: 아, 진짜.
3: 이 도구의 모서리로 잘 네. 흔들면 돼요. 이제 한번 해보세요.
1: 아유, 아니.
3: 잘 되죠?
1: 오, 신기해. 잠깐 한번 해보실래요?
2: 저까지.
3: 쌤, 한번 해보시죠.
1: 네, 잠깐 한번 해보세요.
3: 네. 네. 그렇지.
1: 아우.
3: 제가 다른 기회도 하나 드릴까요?
1: 어떤
3: 기회? 다른 기회. 이 위에 주둥이 형태 잘 보세요.
1: 네.
3: 저 형태를 제가 이렇게 없애 놓겠어요.
1: 이야.
3: 이 형태를
1: 네.
3: 한번
1: 저희 보고 만들어요.
3: 다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1: 이거 어떻게 만들어?
3: 자, 얼음물이 먼저 하고 싶어요.
1: 아, 네, 주시오. 아니, 그게
3: 아니라. 좋아요.
1: 자, 이거 어떻게 만들어?
2: 와, 나 이거 네. 진짜 큰일 났네, 이거.
3: 손은,
2: 네. 망치면 어떡하지?
3: 아, 망치면 이제 못 가시는 거예요. 자, 제가 돌려드릴게요.
1: 네.
3: 영차. 손으로.
1: 오, 넓혔다.
3: 네.
1: 넓혔다.
3: 큰일 났네? 큰일 났네?
1: 주둥이 별 모양 되겠다.
3: 지금 어떡하지?
1: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떻게.
3: 좀 이상해졌죠?
1: 네.
3: 이거 못쓸 것 같아요.
1: 자기 마음이 여기 투영되네. 마음이 좀 똑바로 해. 이게 똑바로 나가죠.
2: 네, 그럼 제가 한번 앉아드리겠습니다.
1: 어, 영광입니다.
3: 네. 제가 절대 함부로 앉는 자리가 아닌데.
1: 아, 영광인 줄 네. 아세요?
2: 손에 물을 묻히면 되나?
3: 물 조금 묻히세요.
1: 네. 와, 그때 봤네. 네. 나는 맨손으로 했는데.
3: 손 이렇게 넣으시고. 돌리세요. 네.
1: 움직이지 말고. 어, 딸려가려고 그래. 손 좀
2: 돌리는 것도 이거 어렵다.
3: 죄송한데.
1: 아, 어머!
3: 아, 죄송한데 더?
1: 나 모른다.
2: 죄송합니다.
1: 나 간다.
2: 죄송합니다. 아 이게 뭔가 이 욕심 때문에 이걸 빡 잡게 되네.
1: 힘줬죠?
2: 그러니까.
3: 죄송하지만 이 항아리 이제 정말 못 쓰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 둘, 셋!
1: 오!
3: 네. 아이고 아까운 내 온기.
1: 아이고 내 온기.
3: 아까운 내 온기.
1: 아 이거 힘을 주셔가지고 이걸
2: 일단 잘해 보려 그랬지.
1: 네.
3: 근데 죄송하지만 네. 계속 도서로 선생님도
1: 누가 누굴 보고 뭐라 그래?
3: 그 저 큰 건 아무래도 두 분이 어려우시니까.
1: 아, 네.
3: 야 짜 뭐 소주잔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1: 아, 소주 저 해볼 수 있어요?
2: 아 소주잔.
1: 아
2: 네.
1: 재밌다.
3: 그 충분히 네. 하시겠죠?
1: 아 소주잔은 네. 뭐.
2: 네. 이것도 그래도 네. 만들어 봤는데 뭐.
1: 네. 네.
3: 자 우리 가보실까요?
1: 네. 네네네. 와.
3: 앉으시죠.
1: 네네. 영화에서만 봤던
3: 네.
1: 고스트에. 네.
3: 제가 하나 손을 어떻게 시범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자, 소주잔 잘 보셔야 해요.
0: 네. 끌어올려서. 네.
3: 끌어올렸잖아요. 네. 그 구멍을
0: 봤어요. 손가락이 하나가 들어가요.
3: 손가락 하나만 봤어요. 제가 지금 천천히 보여드리거든요.
1: 네. 아 대박. 이렇게 된다고?
3: 완성. 이야. 그리고는 우리 이 흙을 실로 잘 잘라요.
1: 네. 아 실로.
3: 자르면 와.
1: 이렇게 간단하게.
3: 어, 금방 하시겠죠?
1: 짠, 제가
0: 좋아요. 아~ 네,
3: 잘 내려요.
1: 짠 하고 이게. 아~
3: 잘 보셨어요?
1: 네,
3: 하시겠죠?
1: 네.
3: 네. 한번 해보시죠.
1: 아, 저거 참 어떻게 했더라?
3: 랩고. 네.
1: 저거 어떻게 했더라? 자, 도전.
3: 네, 도전.

0: 큰일 났고. 선생님, 이 흙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1: 제가 아까부터 이게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나 봐요. 아, 이게 아 다시.
0: 제가 보기에는 잠시만요. 네. 이 흙이 얘도 떨어졌어요.
2: 그러니까요.
1: 이게 아 떨어지는구나. 네.
3: 내가 어떻게든 모아 보고 만다 이거.
2: 내가 나도 한번 보고. 네.
1: 아이씨. 야.
3: 다 모았고.
0: 제가 만들 때 쉬워 보였죠. 네.
1: 야. 아니 야 기다려봐.
0: 네. 어유 선생님은.
2: 여행 좀 다니세요.
0: 여행 좀 다니시면 좀 해보셨는 느낌이에요.
1: 야, 씨. 어떡하냐.
0: 제가 한번 손을 대봐.
1: 아, 네네네. 아, 이게.
0: 정리를 하면. 오! 좀 쓸만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1: 어떻게 정리가 되지? 신기하다.
0: 제가 흙 정리네. 흙 정리. 선생님도 제가 정리를.
1: 잠깐만요.
0: 하면
1: 되게 신기하다.
0: 선생님도 제가.
1: 짠.
0: 어때? 좋습니다. 제 거. 짠! 제가 요 잔을 잘 구워서 네.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저 저걸 계속 보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0: 제 옹기 마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십사. 네. 와. 어떻게 오늘 좋은 체험이었죠?
1: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2: 아, 박수 한번 드리죠. 와.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영입니다. 네, 대전 국악방송 개국 6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북새통. 오늘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대전 시민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데요. 오늘 음악회는 대전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라고 할 수 있죠. 대전시립연정국악원 K예술축제 아우름 일환으로 마련이 돼서 조금 더 뜻깊고 신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름의 거의 끝자락이잖아요. 그래서 더위를 좀 잊어보고자 시원해지는 타악 공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충청도 지역이 타악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타악의 고장에서 타악의 전통과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대를 열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무대는 대전 판소리 고법 보존회. 아, 정말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전광역시의 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이신 박근영 명고를 중심으로 대전 전통예술의 어떤 맥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인데요. 오늘은 판소리 할 때 옆에서 북 치잖아요. 이 소리북을 이용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산조가락을 연주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대전 전통예술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대전 판소리 고법 보존회의 대전 소리북 산조,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단만으로 이렇게 멋진 음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더 박근영 명곡과 장단을 잡아줬기 때문에 의미 있고 아주 스페셜한 무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보실 무대는요, 이 장단을 굉장히 섬세하고 감각적으로 쓰는 팀인데요. 그루브 앤드라는 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기억해 주셔도 좋을 앙상블이에요. 국악방송에서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창작 국악 경연대회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대상을 수상했던 팀입니다. 제가 그때 또 사회를 봤었기 때문에 이 팀을 만나면 약간 내가 키웠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예, 농담입니다. 그루브 앤드, 그루브 리듬을 타다, 앤드는 그리고, 그래서 리듬 그 이상의 음악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곡의 제목은 퇴근 그리고입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퇴근 후에 느낄 수 있는 그 소소한 행복을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루브 앤드의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 탁 그룹 그룹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전 국악방송 개국 6주년 기념 공개 음악회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3년 전에 이제 국악방송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저희가 대상을 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들으셨던 곡은 퇴근 그리고라는 곡인데 저희는 사실 퇴근의 개념이 없지만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퇴근하고 오셨을 텐데 퇴근하고 오시면 또 집에서 맥주 한 잔 탁 까는 게 또 낙이잖아요. 그래서 그 낙을 좀 느껴보고자 제 옆에 있는 이 기타 연주자께서 또 멋들어지게 곡을 써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두 곡 이어서 들으실 텐데요. 다음 두 곡은 여기 행복이라는 곡이랑 런앤런이라는 곡입니다. 여기 행복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여행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을 되게 가고 싶다는 그 염원을 담아서 쓴 곡이고 두 번째로 이어들으실 곡 런앤런은 이제 저희가 3년 전에 대상을 수상한 곡이라 굉장히 좀 스펙타클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곡이지 않을까.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들으실게요.

네,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 행복과 런앤런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무 아쉽죠? 네. 마지막 곡을 하기 앞서서 이제 저희 멤버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좌측에 보이시는 이 굉장히 벨들이 많이 달려있죠. 네, 울라라는 악기인데요. 전통 타악기예요, 국악기. 그래서 울라 및 각종 특수악기를 연주하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 막내이자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김아경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저희 팀의 중간에 담당하고 있고요. 네, 중간인데 또 이제 저희가 좀 마찰이 있을 때 굉장히 민주주의인 역할로 굉장히 또 중재를 잘해요. 그래서 이름이 또 손민주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퇴근 그리고라는 첫 번째 곡을 또 멋들어지게 써주신 저희 팀의 청일점입니다. 최장군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면 제가 제일 나이가 많겠죠. 팀에서 작곡과 기럭지를 담당하고 있는, 네, 이 악기는 양금이라고 합니다. 양금을 주로 연주하고 있는 이상경입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음악회에도 함께하게 돼서, 네, 매우 즐거웠고요. 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순서 말고도 이제 다음 순서에도 또 너무나 멋진 팀들이 이제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오늘 공연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곡 웨이브라는 곡은 이제 저희가 바다를 보면서 좀 다스름 장단에 빗대어서 저희가 또 저희만의 스타일로 풀어낸 곡입니다. 웨이브 들으시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밴드였습니다.

야, 정말 잘하지 않나요? 저는 그루브밴드의 그 양금 연주를 할 때마다 굉장히 촘촘하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때릴 수 있는지 틀리지도 않고 말이죠. 약간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의 전통 타악기와 기타 소리도 의외로 굉장히 잘 어울리죠. 예, 마지막 곡 웨이브 뒤에 화면과 함께 보니까 진짜 바다에 어떤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청량해지는 마음은 들었는데 제 목소리는 아직도 안 청량해지네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예,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무대는 정말 북새통이라는 단어와도 참 잘 어울리고요. 약간 어떤 오늘 공연의 절정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홍과 노름마치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노름마치라는 뜻은 놀음, 노는 거 있잖아요. 그 노름과 마치다,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노름을 마치다. 왜 보통 콘서트도 보면은 BTS같이 가장 인기 많은 그룹이 마지막 무대를 꾸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놀이의 마지막을 장식해주는 최고의 명인을 뜻하는 어떤 남사당패의 은어기도 합니다. 진짜 고수 중에 고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무대를 감상하시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김주원과 노름마치의 무대, 저도 국악 공연할 때마다 한 여러 번 뵀었는데요. 볼 때마다 너무 신나서 정말 무대로 뛰어들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소리와 타악이 어우러지는 독창성과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무대, 김주원과 노름마치 무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다원 예술에서 다원은 매체의 다양성을 말할 수도 있고 인식의 다양성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 다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다양한 매체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는 그걸 기반으로 내러티브를 만들고 또 공연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전시로 풀어내기도 하고 출판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어떤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매체들을 탐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원예술가 진나래입니다.

이곳은 그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새들 레지던시이고요. 여기가 원래 군초소였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군초소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미술대학에 다닐 때부터 기존에 존재하는 재료를 편집해서 새로 어떤 내러티브나 존재를 써내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컷앤페이스트 라이팅이라는 나름의 방식을

0: 고안을 해서 그렇게 기억과 존재가 썩어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실제 사회 이야기를 재료로 무언가를 써내고 하는 과정에서 예술에서 타자의 재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좀 생겨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고민이 세상에 더 많이 다양한 존재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중심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그 관심으로 이제 확장이 돼서 비인간 법안 제안 워크숍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법정극으로 풀어내기도 했었습니다.
1: 원고 농업회사법인 해피민트 피고 중간자 V
0: 그 공연은 돼지 농장주의 입장과 또 바이러스의 입장을 각각의 변호인들이 이제 말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는 시각을 좀 탈학습하고자 했던 것이 있고 또 동시에 평등 내지는 평화와 같은 그런 이상적인 개념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2: 언제나 공동선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불가능에 의해는
3: 우리 집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0: 최근에는 쿠킹 비디오의 형식을 좀 차용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말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3: 조금씩 마시다 보면 어느새 면역력이 높아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0: 개보 같은 경우는 제가 2016년에 처음 진행을 했던 건데요. 제가 거의 한 30 정도 될 때쯤에 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 처음으로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실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좀 알게 되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 실종이라고 함은 월북인지 납북인지 알 수 없다라고 보통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사상적으로 의심이 된다 해서 뭐 일종의 뭐 빨간 줄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그 외가 쪽 그 분들께서는 좀 피해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이 좀 그런 거대 서사, 그러니까 거대사가 우리의 한 개개인들,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격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가족들이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숨겨왔던 거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가 삭제될 수도 있구나.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았었고 그때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마치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사나 이제 미시사를 통해서 또 냉전의 계보를 좀 탐구해 보고자 했던 그 작업을 이제 베를린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베를린은 워낙에 이제 냉전 관광으로 이제 유명한 곳인데 슈타치 박물관이라는 데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슈타치라는 게 뭐냐면은 그 동독에서 비밀 경찰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봤던 이제 흥미로운 것이 그 독일의 비밀 경찰들이 자신들의 이제 지인을 미행하기 위해서 여행객으로 분장하고 이제 사진을 찍은 이제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제가 모티브를 얻어서 저 스스로를 거기에서 이제 그 관광객처럼 이제 위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에게 접선하고자 하는 일종의 그런 플레이를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베를린에 이제 친구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는 또 나를 미행하면서 몰래 촬영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에세이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0: 어떤 존재는 왜 기억이 되고 어떤 존재는 왜 기억이 되지 않고 삭제되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오히려 던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신망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피난민들이 머물 그 집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미군과 유엔군들이 이제 물자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 마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군이 주도가 되어서 백호의 가옥을 주민들하고 이제 같이 지었고 그 백호의 가옥에 제비뽑기를 해서 주민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곳이든 접경 지역은 그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특유의 풍경과 정서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제 눈과 귀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그 주민분들을 만나 뵈면서 그때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그때 당시에 어떠셨는지 또 피난길은 어떠셨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수복지구라는 곳은 원래 이제 북한 땅이었다가 한국전쟁 이후에 남한이 된 그런 곳인데 그곳의 주민들은 이북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의심, 그러니까 사상이 이상할 것이다 라는 의심을 남한 그 체제로부터는 계속 받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더 이제 자신들의 사상이 남한에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을 더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캐나다군들이 이렇게 천막 쳐주고 보호해주면서 맨 처음에 그렇게 한 데가 여기에요. 그래서 한 200여 세대 들어와가지고 천막촌 형성해서 살다가 모델하우스처럼 아까 방앗간 부엌한 저런 집을 하나 지어주고는 그 목재를 지원해주면서 요거대로 그대로 져서 살으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사점사점 이 동네 저 동네 옆 동네로 이제 조금씩 번져나가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0: 제가 이 작업을 진행을 할수록 사실은 더 많은 질문이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을 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같은 방식으로 경험한 것도 아니었었고 또 그리고 결국 한 존재 또 아니면 역사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수많은 기억과 관점들이 중첩되는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정답을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존재와 장소 또는 생각, 기억 이런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예술은 마당 같은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당이라는 곳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 오히려 더 자유롭게 다양한 것들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그런 장소가 도시에서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술이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작업이 좀 단순하게 보였던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한 번쯤 의심하고 또 자신과 주변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줄 수 있는 작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0: 데이지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장면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저를 확인시켜주는 소피를, 소피의 존재를.
1: 내가 알아올게, 소피. 순례자들이 왜 돌아오지 않는지.

0: an animation called Pilgrims is what Case Story brings to you today. It's a story about people who leave Utopia for an imperfect world. Many film festivals lauded the work. It's based on author Kim Choi-up's bestseller, If We Cannot Go at the Speed of Light. Director Hop Hyung-gang brought her creative touch, while actresses Kim Hyang-gi, Park Ji-hu, and Lee Ju-young gave life to the characters in the animation.
1: 아마도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
2: 깨달았어. 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내 남은 삶이 불행할 거라는 거야.
0: Let's watch the animation movie Pilgrims. It is a perfect village far from Earth, where there's no prejudice or hatred.
3: 자, 오늘은
0: Kids there grew up without knowing pain or sadness.
3: 그 감정을 느꼈을 때 나오는 신체적 반응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 시초지 수업 시간에
0: Here lives Sophie, a model resident and top student.
4: 어? 못 보던 목걸이네?
5: 어? 예쁘지? 선물 받았어.
4: 선물? 누구한테?
5: 이건...
0: She doesn't remember where she got it. On the way home from lessons, Sophie and the kids happen to see someone crying.
3: 혹시 저게 아까 수업 시간에 본 슬픔의 신체적 반응인가?
4: 그러네. 저게 울음이라는 건가 봐.
0: The sound of weeping threw Sophie off balance, and she runs off until she hears someone call to her.
5: 이게 뭐지? 여보세요?
6: 어, 연결됐다.
0: Whoa, 아, the necklace's communications device.
6: 머리 고장난 줄 알았잖아.
0: Daisy 목걸이? seems glad to hear from Sophie.
5: 혹시 당신이 이 목걸이를 준 사람인가요?
0: But Sophie can't remember Daisy.
6: 나 진짜 기억 안 나? 데이지라고.
5: 데이지?
0: Sophie's best friend Daisy 그래, has snuck 데이지. away from the village to go to the origin.
4: 돌아오지 않는 순례자의 비밀을 밝혀내고 올리브를 찾아서 꼭 같이 돌아갈게.
0: But Sophie doesn't really get what's going on.
5: 그게 무슨
6: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면 오늘 자정에 마을 신전으로 가봐. 그럼 알게 될 거야.
0: That night,
5: 돌아오지 않는 순례자.
0: Sophie makes her way to the underground temple.
7: 12명의 순례자들 중 로와 레이 모가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명에 대한 기억을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우고
0: The village has a rule. Once kids turn 18, they go on a pilgrimage to the outside world. Adults had erased the memories of all the kids who had watched the returning ceremony. Why did pilgrims never come back? And why did the adults manipulate memories? Daisy wanted to know, so she went to the origin, to Itasa. The exterior border area bustles with activity. It is a zone for the unengineered population. It's where those without DNA engineering or designers' genes end up living.
4: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8: 뭐야? 이거 떠오르고 있네?
0: Some who see the birthmark on Daisy's face openly hassle her.
9: 야, 잠깐. 이 정도 싸구려 유전자면 클린 처리 대상 같은데? 이타사 경찰에게 넘기면 돈 되는 거 아니야?
8: 야, 잡아!
0: And chase after her. She manages to get away to the zone for the DNA-engineered population. IT is a technologically advanced wonder world. But Daisy is not welcome.
4: 촌스러워라.
2: 어머, 얼굴이 얼룩이 있네.
0: 더러워라. Daisy is taken aback by the prejudice she'd never known in her isolated village. Here, and the police chase after her.
4: 그런데 소피, 여긴 우리가 생각하던 곳과는 좀 다른 것 같아.
0: She begins to think she understands why Sim could have chosen to create her village.
4: 내가 초라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만 깨닫게 돼. 넌 내 얼룩이 아름답다고 했었는데.
10: 미등록자가
0: Meanwhile, she ends up getting surrounded. Yet she manages to get away again. Then, she happens to see a wanted notice with her friend Olive on it.
4: Olive? 이게 대체?
0: A bit later.
2: 이건 뭐지?
4: 내 목걸이! 돌려줘! 그건 내 거야!
2: 이타사 경찰과의 통신수단인가?
0: The resistance group captures Daisy. They suspect she might be a spy. Just then...
11: 여기는 소피. 응? 데이지, 들리면 응답 바란다. 데이지, 무사하다면 응답 바란다.
0: Sophie communicates through the necklace. 데이지? And Daisy reunites with her lost friend, Olive.
2: 오랜만이야, 데이지.
0: Will Daisy find the answers she seeks? Will Sophie recover her memories? A story about those who choose to leave Utopia to live in an imperfect world. It is the movie Pilgrims.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says she contacted the author as soon as she read the story.
12: 2019년도에 제안을 드려서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어서 베스트 필러를 애니메이션화 한다는 그 부담감보다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동안에 점점 김채엽 작가님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 라는 그 두 개의 문장이 그 휘몰아치는 뭔가 계기였던 것 같고.
0: In turning the story from a series of letters into the animation, the role of Sophie was made bigger.
12: 소피라는 캐릭터는 실은 편지를 받은 그 독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주관적인 필름으로 가져가기 위해 소피를 극 안에 넣고 연출을 해가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0: Actress Kim Hyang-gi took on the role of Sophie.
12: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애니메이션 황금기라고 불리는 세대를 좀 거쳐와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많았었는데 기분 좋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0: It was the first time in her 20 years career that she tried voice acting.
12: 상상을 하고 녹음을 했는데도 사운드를 들어보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지점이 있었는데 그 지점을 정확히 찾지 못할 때 감독님께서 섬세하게 봐주셨던 부분이 많아서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계속 여러 번 반복적으로 녹음을 했었고요.
0: Actress Park Ji-hoo took on the role of adventurous pilgrim Daisy.
12: SF 세계관과 섬세한 감정선의 조합이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절로 이들이 사랑을 향한 여정을 되게 응원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데이지가 본인 의지로 그렇게 사랑을 찾아 떠나는 그런 용감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0: Lee Ju-young played the charismatic Olive.
13: 애니메이션 연기를 내가 할 수 있다니라는 어떤 감사함과 허평광 감독님께서 이 애니메이션계에서 정말 많은 필모그래피를 쌓으시면서 한국 작품으로 첫 감독하시는 거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각자의 희망이라든지 잊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 Critic approved voice acting and creative imagination. It is the movie Pilgrims. K's story focuses in on this character in Pilgrims.
4: 돌아오지 않는 순례자의 비밀을 밝혀내고 올리브를 찾아서 꼭 같이 돌아갈게.
0: A courageous seeker of answers.
14: 수수께끼 소녀와의 우정 그리고 시작되는 모험.
0: Daisy, who leaves the familiar for the unknown. actress Park Ji-hoo, who started her career as a child actor, tackle this role.
12: 불안정함이 있으면서도 강단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움직이는 캐릭터로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굉장히 부합된다.
0: She put in work to bring this character to life.
12: 목소리로만 소통을 해야 된다 보니까 최대한 다양한 버전과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가려고 했었고 데이지가 모험적이고 씩씩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섬세함이랑 진지함에 따른 감정선을 가노니와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맞췄던 것 같습니다.
0: And to her story, with its warm and meaningful message. A beautiful sci-fi animation. It is the movie Pilgrims.

저는 고향과 어머니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김성옥 선생님의 시 귀향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우리의 서정성과 서사성을 잘 담아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머님에 대한 회한을 시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의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이번 작품에는 보편적인 감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제 삶을 많이 투영하고 있는데요. 고향집 뒤산에 경북처럼 펼쳐 있는 대나무 숲이라든지 서정과 서사 또는 전통과 현재를 오가는 음악이라든지 의상을 이미지 형상화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춤은 계곡의 물처럼 맑고 붉고 흐르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춤은 동작 하나가 끊기고 끊기고 끊기는 것이 아니라 일필위지 붓을 한번 먹을 묻혀서 한 번에 휙 갈기듯이 써내려가는 것처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우나 내적으로는 정신적이거나 그 다음에 그 골격도 되게 강인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주의 운행원리처럼 돌고 흐르면서 순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은 이 춤의 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 등에 업혀가지고 아들과 꽃구경하는 저는 그런 심정으로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 씬을. 그래서 기쁘기도 하지만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쁨도 잊어버리는 그런 씬으로 생각을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귀향이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뜻보단 자식을 위해 젊음을 바쳤던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품 속으로 들어가려는 아들의 그 감정과 그런 마음들, 그거를 조금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로서의 어떤 감정들과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고 그 모성애를 가지고 어떤 감정으로 춤을 춰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시간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또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인구의 세월을 꽃으로 비유했어요. 우리가 꽃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다시 져야 하는 필연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 꽃이 한번 활짝 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나요? 예, 그것처럼 저희 어머님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엄마였고 또 남편의 아내였고 그 많은 시간들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예, 꽃이 한편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절정에 접무는 순간에는 또 슬픔을 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박제된 유물들이 박물관에 있을 때는 그거는 과거의 유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현대화시킨다면은 현대인들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현대 예술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통 춤에 대한 동시대성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작품을 임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쭈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보를 붓다보리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What a beautiful performance filled with deep emotions.
1: 그러니까요. 왈전 골든 이어라.
2: All right, now that we've had a taste of heartfelt ballads, it's time for some thrilling dance tracks, right?
1: 그럼요. 이어서 분위기를 확 바꿔줄 분들을 소개해볼 건데요. 도팜의 K-POP 페스티벌의 주인공입니다.
2: Starting with the energetic rookie boy group, Frame the X.
1: 유쾌한 에너지와 중독성까지 갖춘 크리스티나 유재필 씨. 그러시구나. 무대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0: 나 요즘 고민 있어. 돈도 벌고 싶고 여자친구도 만들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모든 게 다 안 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 아, 그러시구나.

0: Yo, that was insane. I can't stand still.
1: 그러시구나. 완전 여름이구나. 아, 예스. 딱 느껴지는 아, 정말 시원한 무대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0: But summer isn't just about upbeat songs.
1: 맞아요. 또 안 그래도 제가 요즘 완전히 꽂힌 노래가 있거든요.
0: 뭐죠? What is it?
1: 네가 좋아. 네가 좋아.
0: 아하. Yeah, I like that one too.
1: 네가 예뻐서 좋아 아, good, good 또 이런 몽글몽글한 노래도 들어줘야겠죠?
0: That's right! That's why we prepared a soft and dreamy festival
1: 네,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0: Simply K-Pop, it is now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bring out the guests for today then?
1: 네, 데뷔와 동시에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분들이죠. Heart of Woman 분들입니다. Welcome!
0: Welcome!
1: 아, 네.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아, 좋습니다.
0: All right, loving the energy today. Hello, Heart of Women.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Five on Dream! 안녕하세요, Heart of Woman입니다.
1: 네, 환영합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나를 잃지 않는 방법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데뷔 앨범은 하나로 모인 꿈과 가장 빛나던 시간이 모여서 저희 하트 오브 우먼만의 노래와 세계관을 담아낸 앨범인데요. R&B 특유의 깊은 감성과 노스텔지어적인 느낌이 저희 앨범을 잘 표현해준다고 할 수 있고 또 저희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면 트랙이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 하트 오브 우먼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또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타이틀곡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은요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결국에는 나를 믿는 힘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하트 오브 우먼만의 색깔과 감정이 가장 잘 담긴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0: 와우, wow. Well, we watched your performance and you really brought the Y2K vibe to life
1: 맞습니다, 또 그래서 말인데 포인트 안무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2: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지현미
2: 네, 저희 타이틀곡 사비 안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2: 손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안아주시고
1: 안아주시고
2: 흔들고 창하고 머리카락 창치고
1: 머리카락
2: 뒤에 보고
1: 피부고
2: 다시 앞에 보면서 흔들고 창창하고 머리카락 치고
1: 머리카락 치고
2: 위로 올리고 내리고 아 옆으로 하고
1: 머리가 하고
2: 골반 치고,
1: 골반 치고,
2: 가슴 치고,
1: 가슴 치고,
2: 얼굴 가리고,
1: 얼굴 가리고,
2: 옆으로 보여주고,
1: 보여주고,
2: 주먹,
1: 주먹,
2: 아, 내리고,
1: 내리고,
0: 내리고,
2: 앞에 보고,
1: 앞에 보고,
2: 두 번 치고,
1: 창,
2: 던져요.
1: 차.
2: 네, 맞습니다.
1: 너무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0: 덕분에 수월하게 우리도 챌린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2: 네.
1: 좋습니다. 오케이. 자리로 한번 와주세요.
0: Come on.
2: 아, 마이크. 화이팅.
0: 자, 준비 되셨다면 뮤직 큐.

0: 지정장.
1: 와. 아유, 감사합니다. 아,
2: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와우. 자,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3: Yes,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2: Hello.
3: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Hi everyone, my name is Selma and I'm from Spain. Nice to meet you.
3: 아, 스페인에서 온 셀마입니다.
2: 네, 셀마.
3: All right, and I heard you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Heart of Women today.
4: Yes, I'm going to sing a bit of Lost in Proof for the girls.
3: Yes, 나를 잃지 않은 방법 보컬 커버 준비했다고 합니다.
2: 좋습니다.
3: Take it away, Selma.
2: Let's go.

0: 와.
1: 아니 아니 채인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너무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좋습니다.
3: Yeah, you sang so well. She said thank you. Well, Selma,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Heart of Women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4: Yes, for the first question, what's the most important detail you put the most attention on your hair and your outfit today?
3: Uh-huh. 오늘 각자 헤어와 메이크업에서 가장 공들인 디테일은 무엇인가요?
2: 일단 저희 오늘의 디테일은 복장과 잘 어울리는 이런 헤어 아이템과 또 이런 귀여운 블러셔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3: Yes, so the hair items in her hair and the blush that she has on her cheeks.
1: 좋습니다. 아이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5: 네, 저는 헤어는요, 하이틴스러운 이런 파란색 머리띠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은 오늘 이쁜 잘 보이진 않지만 저희 머리색과 잘 맞는 금색의 속눈썹을 붙였습니다.
3: 아, so for hair, she put on a high-tint vibe type of hairband. And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at well, but she has on gold glitters on her eyelashes that matches her hair really well.
1: 좋습니다. 자, 류이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6: 네, 저는 오늘 사과머리 시도해봤어요. 아. Yes.
3: Yeah, so she tied her hair up like the stem of an apple.
1: Apple.
3: And it's her first time doing this type of hairstyling.
1: Mm-hmm.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4: Is there a beauty product that you always carry with you in your bag or in your makeup pouch?
3: 평상시 가방이나 파우치에 꼭 들어있는 뷰티 아이템이 있는지.
1: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릴리 씨?
2: 저는 화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데 최근에 빠진 미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요즘 최근에 약간 필수템이 돼서 매일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3: Yes, wow. So because they have to have their makeup on for such a long time, she always has mist in her pouch that she could just take out and spray.
7: 저는 간식을 진짜 좋아해서 간식 파우치가 따로 있는데요. 당 충전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먹을 수 있게 초코 과자랑 과자를 이렇게 조금씩 여러 종류로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3: So it's not a beauty item, but she has a pouch for snacks so that whenever she's low on blood sugar, she can recharge.
1: 좋습니다. 채인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는 좀 향이 좋은 걸 되게 좋아해서 되게 다양한 향수들을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날의 아웃핏과 잘 어울리는 향수를 항상 뿌리는 것 같아요.
3: Oh, so she really likes scents. So she has a pouch full of perfumes and she picks the perfume that suits the outfit of the day the most to spray, to put on.
1: 오늘 뿌린 향은 어떤 향이에요?
2: 오늘은 그냥 조금 달달한 향을 뿌렸습니다.
3: So for her outfit today, she says she put on some very sweet type of fragrance.
1: 좋습니다.
3: All right, grea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4: For the next question, is there a makeup tip that you can give us fans to try ourselves?
1: 좋습니다. 아이님부터 가볼까요?
5: 네, 그날에 아웃핏과 무드에 맞는 얼굴에 점을 이렇게 찍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3: So Ayn said to draw like a mole that would suit the outfit and the makeup of the day.
1: 좋습니다. 리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저는 가닥 속눈썹. 속눈썹을 이렇게 바짝 올리면 기분이 좋아져요. 디테일.
7: Oh, wow.
3: So she likes to put on eyelashes, and the higher they go, the higher your feelings will be. The higher your serotonin will be. Yeah.
1: 좋습니다. 또 류이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6: 저는 아이라이너 할 때는 꼭 조금만 하고 네일 팁이랑 이렇게 하면은 라인 완벽해요.
3: 오, yes. 네일 팁이요?
6: 네.
3: 이렇게 손톱 끝으로 이렇게
6: 네, 손톱 이렇게.
3: Oh yeah. So wow, so really? She yes. likes to put on eyeliner that's
6: Well, I do a little bit of eyeliner, and then like I use my nail tip to like do the line.
0: She knows English.
1: Oh, thank you, thank you,
3: 류인 씨.
0: 영어를 자유롭게 써주세요.
6: 네. 아, 네. 네. 아, 너무 좋아요.
3: 류인 씨의 영어 실력 여기서 마음껏 뽐내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6: 네. 그래서 I do a little bit of eyeliner.
8: 어?
6: 해야 돼요?
1: 계속 말하시면 하셔도 돼요.
6: I do a little bit of eyeliner and I with my nail like tip I just do a line like this and it comes out really perfect.
3: Nice.
1: Okay.
3: All right, grea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then.
4: For the last question, if you could try in future comebacks a new hairstyle or hair color, what would it be?
7: 저는 아주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머리가 있었는데 네. 모두들 반대해서 아직 해보지 못했지만 완전 탈색을 한 다음에 완전 밝은 약간 핑크색 머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3: 오호! So she would like to bleach her hair completely and do a really bright pink color.
1: 누가 반대했어요?
7: 주변 사람들 모두가.
1: 주변 사람들이 좋습니다. 다음 류인님 어떤 게 있을까요?
6: I've always wanted to try Oreo hair.
3: Oreo hair?
6: Yes.
3: What is Oreo hair?
6: Oreo hair.
3: Black and white?
6: Yeah. Oh. With like bleached pieces.
3: Oh, like little bridges.
6: Yeah.
3: Oh, okay.
1: 좋습니다. 또 리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9: 네, 저는 사실 이루었어요. 제가 데뷔 전에 가장 하고 싶었던 색깔이 레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레드를 하게 돼서 이루었는데 다음 활동에는 뭔가 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하고 싶습니다.
3: 오케이! 팬분들 레인보우 컬러 원하시면 그거 할 의향 있으세요?
9: 해볼게요.
3: Okay. So Lily said she's been wanting to try red hair for a long time, and so she's really happy to have tried it out for this debut promotional period. And she says she is down to try whatever the fans want to see on her. All right, Selma, could you give us a final message before we wrap things up?
4: Heart of Woman, you finally made your debut with a full-length album. I will always be rooting for you, and I'm looking forward to future projects. Fighting, and you all look beautiful today.
9: Thank you.
3: All 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Selma. Now it's time to see Heart of Woman perform their new track.
1: 잠시만요. 제가 근데 지금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멤버들 분주.

0: 期待 Heart of Woman.
1: 어, 谢谢. 어떤 거 볼까요, 다음? 뭐 스페인어 가볼까요?
0: 네.
1: 어 좋습니다.
0: Por favor, preste atención a nuestra coreografía principal. Nanare Saranjaikoya.
2: Okay, gracias. All right then.
1: 자 마지막으로 한국어 한번 가봅시다.
0: 우리 앞으로의 Heart of Woman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와.
1: 감사합니다.
2: 정말 언어 만능이시긴 하네요. 진짜. 정말 대박. 네,
1: 천재 대박. 천재.
2: All right then. Let's go straight into Heart of Women's performance of Lost in Proof.
1: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3: 네.
1: 자, 그렇다면 뮤직 스타트.

0: So the final performance of a festival is always the most memorable, right, Wonjin?
1: 예, 맞아요. 또 그 여운 때문에 이게 집에 가서도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나잖아요.
0: Totally. That's why I'm even more excited for today's final performance.
1: 네, 이번 여름 특집의 재미를 장식할 Holy Vocal Festival 시간입니다.
0: The wait is over. The blueprint of vocal groups is back together as a full group in 15 years.
1: 네, 씨아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That about brings us to the end of Simply K-Pop Summer Special, the Summer Festival.
1: 네, 시간이 정말 순삭순삭 완전 그냥 삭제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페스티벌 잘 즐기셨나요?
2: 네!
1: 좋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여름이 조금 더 청량해졌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Yes,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thrilling K-pop performances. Bye.
1: See ya.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의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However, Marianne and Margaret's care extended far beyond the boundaries of Sorokdo.
1: 병이 완치가 되면 일반인들 사이에 살 수 있거든요. 일간이 병색이 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자기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외관이 똑같으니까 그러려면 전세를 넣거나 사글세를 넣거나 장사를 하려면 기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마리안느 마가렛이 해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트럭도 사줬죠. 트럭까지도. 수천만 원짜리 트럭도. 그러니까 굉장한 지원이었죠.
0: But that was not all. On Sorokdo, Marianne and Margaret were more than medical professionals who treated and cared for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They were true neighbors who lived alongside the patients, sharing their laughter and their pain.
2: 저는 2000년도에 입사하게 된 유부림이라고 합니다. M 치료실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 공간 위치에 있는 곳과 마주보는 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가까이 지내게 됐었습니다. 본인들이 생일이라고 생일상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유럽에서 만드는 뭐 쿠키나 빵, 생일빵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생일빵을 구워서 이렇게 그날 생일이신 분들한테 집에 오후에는 가져가서 축하해드리고 아, 할머니한테 찾아가는 환자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별거 뭐 다 뭐 편지 같은 거 가지고 와서 할머니한테 나 이런 편지 왔어. 할머니한테 자랑하듯이 그리고 할머니랑 내 누구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가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할머니 방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환자들 사랑방이라고 보였어요. 근데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 내 마음이나 모든 거를 다 털어놔도 이분들한테는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다. 그러시니까 그렇게 들러주시지 않을까요?

0: 서럭도 시대 인제 지났어. 행복 있게 살았어요. 저기에서 아주 좋았어.
1: 딸살 우리 애기 때 키우고 봉사하는 딸이었어. 난 뜻 밥 뜻은 뜻 소원에서 뜻 살린 딸이 뜻.
2: 2023, Marguerite passed away. And Marianne continues to live in Austria, where she still carries on volunteer work for her neighbors. Marianne and Marguerite devoted more than half of their lives to caring for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And we asked those who knew them how they still live on in their hearts.
3: These people's stories are about hope for humanity. 그래, 사람한테는 이런 모습이 있어. 우리 쉽게 포기하지 말자. 사람을 포기하지 말자. 두 분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우리 알려지기 원치 않아. 그래서 저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리안느 마가리 끝까지 알려지기를 원치 않은 그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분들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안심하세요라고 계속 말해주고 싶습니다.
2: Light will inevitably be revealed. The lives of Marianne and Marguerite were a light in themselves, always shining brightest in the darkest places. That is how many people still remember them today. And around the same time that Marianne and Marguerite came to Korea, there was another Austrian who also came to help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Not on Sorokdo, but somewhere else in Korea. This is her. The hidden story behind her continues next week.

0: 안녕하세요. 우리 세일러 허니문입니다. 반갑습니다.
1: 저는 세일러 허니문에서 기타 치는 재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제가 드럼 치고 있는 에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치고 있는 예림입니다.
1: 저희는 3인조 록밴드고요. 처음에는 에비는 포토그래퍼로 있는데 베뉴에서 처음 인사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번 밴드 해보지 않겠냐, 잼하고 놀자 이래서 연습실에서 또 모여서 잼하고 만나다가 또 예림 씨가 또 나중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렇게 3인조 체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음악 많이 하고 있지만 펑크도 하고 뭐 네, 저희는 주로 지하 공연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런 방송 나오게 돼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네요. 네, 반갑습니다.
0: 괜찮아요.

0: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금 들려드린 노래 암체어 들려드렸고요.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저희가 이번에 발매한 피클이라는 곡입니다. 피클은 누구나 힘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사우나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서 피클처럼 절여진다 이런 곡입니다. 네, 유쾌한 곡입니다.
1: Pickle is a song we released. It's about like when you're stuck in a bad situation and you don't really, there's nothing you can really do about it. So for us, we love going to the sauna and just kind of sitting in hot water like a pickle and just letting it kind of sit with us for a bit. So yeah, we kind of wrote it as a little bit of a joke. Yeah.
0: 한번 다 같이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고요. 오늘 아리랑 TV 아임 라이브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1: 오늘 우리 처음으로 TV 출연을 했는데 굉장히 떨렸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좀 긴장 많이 되고 뭐 설리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에너지 좀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2: 아, 네. 저 아리랑 TV 항상 해외 나가면 호텔에서 뭐 TV 볼 거 뭐 있나 틀면은 한국 음악들 소개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아임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 생각보다 꽤 늦은 시간까지 하는데 자리 착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도 저희 곡 중에서도 있었지만 저희 피클이라는 곡이 어제 발매됐어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서 재밌게 듣길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 해외 팬들 위해서 에비도 한마디 해주세요.
1: Hi, we're Stellar Honeymoon. Thank you guys so much for coming. Please come find our shows here and abroad. Thanks.
0: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새로운 음원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도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소리 질러. 그리고 잠시만요. 그 롤러코스터 한 번만. 자, 원, 투, 쓰리. 다시 한번 세일러 허니문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Peshin SNC, which has developed ultra-precision processing skills for premium components. Also, we look into Trigger, a maker of golf balls, which can provide better performances to consumers. And we explore Sendery, which has suggested optimal air circulation solutions based on the scientific method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Seatbelts can keep people safe and secure inside a car. And sophisticated skills of professionals are necessary when producing high-quality seatbelts. Based on the skilled manpower and high-precision processing skills, Teshin SNC has produced components with a near-zero error rate. We look into Teshin SNC, which has accumulated skills for the past 25 years and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field of precision parts. Teshin SNC is located in G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Aside from the production of seatbelt parts for cars,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business areas into the fields of electric car components and defense industry materials. The firm has introduced ultra-precision processing facilities, including a special welding system and injection molding machines to enhance the production capabilities.
2: 대신 SNC는 존중, 협력, 혁신이라는 슬로건으로 방산 부품, 전기 자동차 부품, 자동차 안전 부품 등을 클래스 사출 공정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뿌리 전문 기업으로 고객사 요구 사항에 적시 대응하여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상생 협력하고 있고 특정 공정뿐 아니라 가공 용접 등의 공정으로 다양한 부품 생산에 전문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1: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seatbelt components for cars, and it has accumulated skills in the field of automobile safety system. It has rece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by developing components for electric cars. What is more, it has ensured a stable supply of components in the field of defense industry, which requires strict quality standards.
3: 저희 대신 SNC 대표 제품으로는 자동차 시트벨트 부품, 전기자동차 부품, 방산 부품이 있습니다. 자동차 시트벨트 부품은 지난 25년간 꾸준하게 노력하고 쌓아온 기술력으로 복잡한 구조의 제품을 안정적인 품질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부품의 경우 신규 시장 개척에 뛰어들어 자사 기술력으로 프레스, 세척, 도포 공정을 개발, 양산하고 있으며 방산 부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제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전 아이템 생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품질을 요구하는 제품들도 타협하지 않고 고객사 요구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1: Since the early stage, the company has developed ultra-precision processing skills for the designing of dies, injection molding, and wire cutting. And it has constantly strengthened the production capabilities in the field of precision parts. Ultra-precision processing technologies can't be developed only with cutting-edge facilities. Skilled workers have completely checked the products and sorted out small differences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products.
4: 생산 공정에서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제품 취소 확보와 제품의 외관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도면 기준 공차를 유지하며 찍힘 및 병행 등과 같은 외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정 능력 확보와 구명 및 설비 관리를 철저히 하며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및 부서 간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후공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완성품의 경우 전수 외관 검사를 통해 미세한 스크래치나 찍힘 등을 검출하여 고객에게 납품되게 하지 않는 것이 전체 품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1: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Daeshin SNC has implemented an optimal management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and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as well as the production efficiency. As a result, more stable manufacturing process has been carried out and a systematic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has been built.
3: ERP, MES 체계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 생산 관리가 가능해졌고 생산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설비, 인력 효율적 운영 여부 확인 및 생산 저해 요인을 판단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고 장기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영역별 로스 분석 및 거래처별 매출 손익 집계가 가능하여 사업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The company has built its own R&D center to carry out studies on defense industry materials as well as high precision parts. The firm has compared and analyzed a lot of different materials, an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it has developed optimal solutions for the designing of products.
5: 저희 대신 SNC는 신규 공법 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제 방산 제품을 블로우 몰딩이나 사출 공법을 적용하여 플라스틱 제품화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력 제품인 자동차 부품 외에도 버스바, 각형 배터리 부품 등 신규 아이템 수주를 통해 제품 개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양성과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 Daeshin SNC is planning to enter the field of higher value-added industry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for automotive parts. By carrying out researches and improving the smart factory system, it aims to strengthen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2: 최근 산업 환경은 전기차, 친환경 기술, 스마트 제조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단순한 제조를 넘어 기술 중심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철학 아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1: Daeshin SNC has put top priority on the product quality as well a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has developed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maintained trust in the field.

0: Choosing the right golf ball is an essential element for golf games. It looks like golf balls have similar designs, but each of them requires sophisticated skills. Trigger has strived hard to improve the performances of consumers by developing high-quality golf balls. We explore Trigger, which has taken a huge leap forward as a maker of premium golf balls. Trigger is located in Gwangsang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golf balls and provided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indoor golf driving ranges. It has obtained a patent by developing golf balls for professional golfers. Also, it has built automation facilities to strengthen competitive power.
1: 저는 KPJ 회원으로 입문한 이후 골프 회원 레슨을 시작으로 골프 연습장 운영, 로스볼 유통 판매 사업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골프공 제조회사인 트리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리거는 오직 한 가지 꿈을 갖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제가 설립한 회사의 로고가 찍힌 골프공이 언젠가 필드에서 당당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골프공 퍼팅라인 특허를 등록했고 마침내 국내 자체 제조 생산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0: Various types of golf balls can be used for different places and by different users. The company has produced golf balls for varied environment, and it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field. The putting lines that are printed on the golf balls are the unique technology of the company.
2: 저희 트리거는 크게 필드용, 연습용으로 나누어 골프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필드용으로 판매 중인 트리거 T2 퍼팅라인 골프공은 특허받은 다방향 퍼팅라인을 적용한 비거리 골프공입니다. 복수의 퍼팅라인 디자인 삽입으로 공을 잘못 놓았더라도 다른 퍼팅라인 이용으로 위치 재설정의 불편함이 감소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레인지볼은 스크린 또는 실내외 연습장에서 사용되며 타격량이 많다 보니 내구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생산합니다.
0: This is an indoor golf driving range which has used the golf balls of the company. Users can have longer driving distances thanks to the multi-directional putting lines that are printed on the golf balls. What is more, the multi-directional lines can help users better align balls. And it is more convenient to align balls even when it is bent out of shape. Users can hit longer and more stable drives.
3: 저희 골프공은 다방향 퍼팅 라인을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기존의 단일 라인 방식과 달리 여러 각도에서 정렬이 가능해 퍼팅 시 목표 방향을 보다 직관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 라운드에서는 작은 정렬의 차이가 스코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Golf balls have a simple shape and design, but sophisticated manufacturing stages are necessary. After coating the core part of golf balls with the cover, injection molding stage is carried out to complete the shape. The golf balls go through the injection molding process. After taking the balls out, the polishing stage is carried out to increase the durability. The designs and logos are printed on the balls, and after going through the coating process, the manufacturing stages are completed.
4: 저희 트리거는 기본적으로 100% 정품 원료로 제작하여 타구감과 내구성, 품질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 공장별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MES 시스템 구축으로 일자별 생산 실적 및 불량 데이터를 토대로 설비를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고 전 공정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mplemented MES as well as automation facilities for the coating and drying lines. By automating the coloring, coating, and drying stages, the Verb has reduced the variation in quality. Also, the EMEA solution has enabled the real-time management of the production records.
5: 저희 트리거는 공정별 생산 현황 데이터 수집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불량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며 불량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동화 설비 개선을 통한 시간당 생산성 증가로 늘어나는 발주 물량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제조 연장 개선 혁신 활동을 통하여 작업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최적화 레이아웃 설계 제안과 판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0: Trigger has accelerated the marketing strategy to strengthen the position as a provider of premium golf items. It has newly established a marketing department as well as strived hard to increase the market share in the Korean market by targeting social media outlets. Also, the firm has actively had meetings with overseas buyers to increase exports.
1: Trigger는 고객 만족 경영을 기반으로 신제품 연구 개발을 통해 매출을 향상시키고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등

0: 골프 전문 브랜드로 인지도 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골프공 하면 트리거라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 Trigger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nalyze market trends in the golf industry and produce high quality golf balls. And it aims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as a maker of premium golf balls.

0: Sendori has developed scientific tools that can analyze the flow of air, and it has provided optimal air circulation solutions. By offering high-efficient air circulation systems that can save energy, the firm has suggested customized methods for different types of spaces. We introduce Sendori, which has strived hard to develop advanced technologies that can produce fresh and clean air. The production site of Sendori is located in Pukk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in the field of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m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provider of total energy solutions. The company's products can improve the air quality in different indoor places, including residential spaces, schools, and offices.
1: 저희 샌돌이는 95년 설립 이후 냉난방 공조 분야의 고효율 고기능의 전열 환기 장치 및 냉난방기 공조 설비 등 명품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공기를 통해 미래를 지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단순히 공조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 숨쉬는 공간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0: The firm has mainly produced air circulators which can control the temperature, humidity, and air current levels, as well as create a fresh environment. Instead of the simple circulation of air, it has focused on implementing scientific methods that can analyze the flow of air. The products of the company are equipped with a filter cleaning system, so it can offer advanced maintenance services.
2: 저희 샌도리의 대표 주력 제품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조달 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자동 먼지 제거 공기 순환기입니다. 이 제품의 핵심은 필터에 쌓이는 미세먼지를 브러싱과 역풍 방식으로 스스로 제거하는 자동화 기술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초기 성능의 95% 이상을 상시 유지하며 기존 제품 대비 필터 사용 기간을 2.5배나 연장시켰습니다. 덕분에 유지갈 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또한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유해 공기를 즉각 배출하는 강제 배연 기술을 적용하여 일반 제품 대비 재현 시간을 40%나 단축시킨 안전 중심의 혁신을 담았습니다.
0: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produced a variety of air conditioning products. It has recently developed a multifunctional ventilator, which can control the overall environment of bathrooms. And it has obtained positive responses among consumers. The firm has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in the Korean market by promoting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excellent product.
2: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재 주요 관공서와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 전국 수많은 현장에 도입되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시장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provide clean air,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manufacturing process in stages based on the strict standards. Instead of the simple assembling stage, it has introduc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designing, processing, assembling, and testing stages.
3: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자재 관리, 공정 관리, 그리고 최종 성능 검증입니다. 주요 부품은 입고 단계에서부터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품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립 공정에서는 작업 표준과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기 장비는 공기 흐름과 기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0: 조립 공정의 정밀도와 성능 검사가 품질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되어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Sendori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a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After introducing a smart factory, it has reorganized the production lines and automated the process. Also, the overall manufacturing system, including product quality, production cost, and delivery, has been drastically improved.
2: Samsung Smart Factory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한계였던 낮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우선 분산되어 있던 생산 라인을 통합 일자형으로 재구축하여 공정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 스크류 체결기 도입과 자재 키팅 시스템, MES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한 제조 환경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은 50% 이상 높아졌고 재고 정확도 또한 60% 이상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Based on the highly efficient energy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certifications, including green product certification and eco-label certification. As part of an effort to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field,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the optimal flow of air, as well as improved the driving skills and filters.
3: 저희 샌도리는 미래 환경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열외수 기술의 고도화는 물론 AI를 접목한 스마트 통합 제어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냉난방과 환기를 하나로 관리하는 4인원 복합 공조기를 개발하며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1: The company aims to take a leading role in the related areas by developing cutting-edge technologies. By enhancing quality control based on the global standards, it is planning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4: 공기와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공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별화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제품을 생산, 공공시장 확대 및 국내에서 신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북미, 유럽,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통해 탄소 중립과 실내 공기질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Sendori has continuously made new attempts to create a healthier environment. And it is expected to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the world by suggesting innovative air cleaning solutions.

0: Laos, a country about a six-hour flight from Korea. One of the residents of this rural village in Laos is said to be a very devoted daughter.
1: 아버지를 바쳐라 이랬는데 시다공주가 아버지 대신 자기가 가겠다. 뭐 효녀심청 같은 그런 느낌인데.
0: This magnificent structure is believed to have been built for Princess Sita.
2: 너무나 아름다운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외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다 공주의 방이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3: 흥남 시다가 왜 무너졌을까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태인데.
0: The room of Princess Sita is said to hold secrets of a thousand years. Let's unravel the mysteries of the Hongnang Sita Temple. Champasak, Laos is where Korea's first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 for the World Cultural Heritage is underway. It is home to a very special structure.
4: Hongnang Sita is a place that has a very important place in the world.
5: Hongnang Sita is a place that is a place in the world. The people who are in the world are in the world.
0: A temple with profound significance for the Lao people. What kind of place was Hongnang Sita?
1: Hong이라는 것이 뭐 큰 공간, 방 아니면 뭐 그런 건축물 그런 걸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낭은 아가씨 뭐 이런 뜻이에요. 시다는 이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직역을 하면은 시다 아가씨의 방.
0: About 70% of the population of Laos is Buddhist. Surprisingly, Hongnang Sita is believed to be a Hindu temple.
2: 지금 언뜻 보면 정말 저 힌두 사원인지 그 형태를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발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힌두의 성소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는 요니와 링가를 모시고 이제 기도를 하고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0: The Linga and Yoni, each symbolizing male and female deities, are important relics found in ancient Hindu temples.
3: 예전에 이제 종교 행사, 그러니까 제례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링가 위에 성수를 뿌리게 됩니다. 그 성수가 링가를 타고 요니를 타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Team, participating in the restoration of Hongnang Sita, has found a large number of artifacts. The most remarkable among them is this gilt bronze yoni.
3: 금동으로 만들어진 요니는 그 라오스에서 처음 발견된 사례예요. 라오스의 지금 국보급 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According to local residents, Hinduism flourished in Champasak in ancient Laos.
5: Hindu,
0: Hongnang Sita is located in front of the sacred Pukao Mountain, which resembles the Linga, a symbol of the male deity. There is an interesting legend about this mountain located in a sacred spot. King Kamanta, who once ruled ancient Laos, he had a very devoted daughter, Princess Sita. When the king was threatened by a man-eating monster,
3: 시다 공주가 본인이 희생을 하겠다라고 해서 괴물하고 이제 같이 만나러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을에 있었던 카타남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괴물하고 여러 날 동안 싸워서 괴물을 물리쳤고 그거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사원이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5: 내 호흡낭 시다 아니 그때가 뺀 전능 뺀 몇가 더 카타남 뺀 보.
0: That is how Hongnang Sita came to be known as the Princess's Chamber. But originally, it looked different from what it is today.
1: 여기에 사용됐던 사암 자체가 약간 민트빛이 나는 사암을 썼을 수도 있다. 회색과 민트색이 섞인 그 정도의 예쁜 색깔이었을 것이다. 근데 가끔 부재에 해체하다 보면은 그 힘을 못 번디고 딱 부러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면을 보면 정말 민트색이 나와요. 그걸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은.
0: Hongnang Sida used to be a beautiful mint color temple. But it grew dark over time, and for some unknown reasons, it eventually shattered into pieces.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about why that happened.
3: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여기 홍남시다에 있는 집안, 속재의 강도, 구조적인 안정성 평가, 붕괴의 원인에 대한 공학적인 조사들을 지금 같이 통합적으로 한 4년 동안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태인데
2: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원인일 수 있지만 비신우나 요니, 링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풍화가 되거나 깨졌다기보다는 인위적인 파괴의 흔적들이 실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0: In 2022, a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Team discovered some artifacts during the temple's restoration.
1: 저 안쪽에 내부 쪽을 다 이렇게 꺼낼 때 그 바닥면에서 금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금 반지도 나오고 금판도 나오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긴 구멍들이 있어요. 그 구멍들마다 원래 하나씩을 넣고 구조물을 세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마다 금판이 거의 하나씩 나왔었어요.
0: A silver statue of the Buddha was found among gold ornaments. This means Buddhism had already been introduced to Laos, and Hongnang Sida was still standing at that time. Then, what was the exact cause of its collapse?
3: 몇 가지 붕괴됐던 모델들을 추정을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자라면서 뿌리가 집안 내부로 침투를 했고 그러면서 집안이 불안해지면서 붕괴됐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홍남시다 주변에는 땅이 고르게 단단한 게 아니고 약한 부분이 주저앉으면서 붕괴됐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과거에 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말했던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홍남시다가 붕괴되지 않았을까.
0: If more clues are found during the restoration process, the history of Hongnang Sida may have to be rewritten. Let's hope that one day, the secret of Hongnang Sida is finally unraveled. Seongnyu-gul Cave, an iconic tourist attraction of Ujin, a hidden gem on Korea's east coast, is famous for its diverse cave formations. Formed about 250 million years ago, they have a significant ecological value. But
6: 신라 시대부터 이제 근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7: 세계적으로도 좀 희소한 사례가 아닌가.
8: 하나의 역사서로 볼 수도 있을 정도예요.
0: Traces of the past inscribed alongside various cave formations. What kind of stories do they have to tell? We set out to uncover that mystery. Seongnyu-gul Cave, a well-known attraction of Ujin, is visited by some 700,000 visitors annually. Often called a living fossil, it is home to ecologically significant formations. Its value was recognized early on, and it has been protected as a natural monument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 surprising discovery was recently made at the cave.
9: 아, 여기 글자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은 밑에 글자 윤곽들이 이렇게.
0: It is none other than inscriptions carved into the cave. With this discovery, Seongnyu-gul, once regarded as a natural site, drew the spotlight as a repository of historical writings.
7: 국내에도 많은 동굴이 있지만은 이런 사례들은 전혀 없고요. 세계적으로도 좀 희소한 사례가 아닌가.
0: Inscriptions believed to have been carved over a span of about 1500 years and the messages they carried were all astonishing.
10: 성유굴에서 나오는 명분 중에 특이한 게 우 20필이라고 소 20마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소는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포항에 있는 냉수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울진에 있는 봉평리 신라비 같은 경우 여기에 사루 또는 살반우라는 내용이 나와요. 즉 그 당시 때 신라 시대 때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소를 잡거나 또는 얼룩소를 잡아서 이런 행위를 해요. 여기 성유굴에서 소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뢰 행위를 했던 소사의 지역이지 않을까 하는.
0: They suggest that this was not just an ordinary cave, but may have been used for important national rituals. And that's not all.
9: 바로 여기가 진흥왕이 다녀갔다는 명문이 25자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0: A 25-character inscription inside the cave says that King Jinheng of Silla Dynasty had visited it. That record had never been found in any historical documents before. Another unexpected discovery was found.
7: 진흥 왕 그 진흥왕이 거동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마 561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록이 성유굴 속에서 나오는데 연대상으로 또는 그 왕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연대가 확실하고 가장 최초에 보이는 기록이 진흥왕 거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0: A record saying that King Jinheng visited Sangryugul Cave in June of the year 560.
10: 울진 성유굴에 나오는 명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삼국 현재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삼국사기나 유사에 없는 기록들이 많아요. 특히 진흥왕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의 삼국사기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때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0: King Jinheng traveled across his territory to erect monument stones. However, no such monuments were found in the area around Sangryugul Cave. Even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says nothing about King Jinheng's activities during that period. Inscriptions in the cave can be found even in places that are not easy to spot.
6: 우리 이제 현재 고여 있는 공간 자체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 아마 거기에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이제 뭐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수중 조사 당시에 이제 명문과 비슷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그 실제 이제 수중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아마 그러한 사람들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남겼던 흔적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So, why are there so many inscriptions in this cave? The answer can be found in the inscriptions themselves.
10: 우리가 뭐 신라 시대의 장군 하면 김유신을 뭐 말 안 할 수가 없죠. 김유신이 태어난 6세기 말부터 이제 김유신의 성장 과정들이 삼국사기나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젊은 나이에 그 중학석굴이라는 데서 수련을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 근데 이제 성유굴은 이보다 빠른 6세기 뭐 초부터 기록들이 나온 거 보면은 아마 김유신도 그 당시 때 하랑도들 또는 군사 뭐 이런 청년들의 그 수련 활동 중에 동굴에 들어가서 수련하는 게 있었던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많은 하랑도들이 와서 글을 남기고 아마 그 당시 때의 수련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0: It is believed that the inscriptions were first made during the Silla Dynasty. When members of the elite youth group Hwarang visited the cave for training. What other messages may still remain in the cave visited by countless people?
10: 지금 역사에 없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삼국사기나 유사에 나오는 하랑 간창이라든가 김유신이라든가 특히 뭐 우상국을 정벌한 뭐 이사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명문이 동해안을 다녔거든요. 기록에.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여기를 분명히 들렀을 걸로 예측이 돼요. 그렇다 이러면 그런 분들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기록들이 나온다면 더욱더 이 역사적인 장소로 중요해지죠.
0: The inscriptions in Sangryugul Cave still have more to be uncovered than what has already been revealed. 4 Heavenly Kings. The four heavenly kings are the symbols of Buddhism in the Silla Dynasty. Mysterious artifacts were discovered at a temple site in Gyeongju named after the four heavenly kings.
11: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12: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13: 굉장히 귀한 제품이다. 지금으로 치면 명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The origin of Sachon Wangsa Temple, which represents Silla's state protecting Buddhism, is quite extraordinary.
13: Sachon Wangsa는 당나라 군사들이 신라로 침략해 오는 것을 인지한 문무왕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낭산 남쪽에 문두루 위법을 설하고 그에 따라서 침략해오던 당나라 군사가 수몰하게 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천왕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0: The artifacts found at the site ar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called Nogyu Shinjangsang. Made using green glaze, an advanced technique and luxurious material at the time, they depict guardian deities that protect the temple and all living beings. In Silla, where Buddhism was believed to protect the nation, such guardian figures symbolized the nation's safety and prosperity.
11: 네, 노규 신장상은 경주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철로를 놓기 위해서 수리를 하다가 파편이 발견돼서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요. 그 뒤에 그 일대에서 다양한 종류의 파편들이 나와서 이 전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0: The restoration process of the green-glazed guardian statues that adorned the wooden pagoda at Sachenwangsa Temple was full of remarkable discoveries. After their initial discovery, the statues lost their original form for nearly a century. Their restoration was a grueling process. Through excavations in 2006, the statues finally saw the light of day after 100 years.
13: 일제강점기 때 발굴된 유물은 경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2006년부터 출토된 유물은 저희 연구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그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출토된 유물과 2006년에 발굴했던 유물이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However, piecing together more than 200 fragments was a challenge.
13: 사실은 이 노규 신장상은 발굴 당시에 각각의 조각편으로 이렇게 출토되었습니다. 모두 한 2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붙여 나가는 작업이 쉽지 않았고 저희가 한 7, 8년에 거쳐서 실제로 손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결합해보고 또 3D 스캔을 다 촬영해가지고 가상으로도 다 이렇게 접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저희가 7년, 8년 만에 우리 노규 신장상을 완벽히 복원할 수 있었고
0: After a century of waiting, the green-glazed guardian statues were finally revealed to the world. They have countless intricate details.
12: A, B, C가 쳐다보는 그 시선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천왕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그 당나라 군대로부터 물리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천왕상이 했겠지만 이 기단에 있는 이 신장상 역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삿된 것들을 막아주고 또 그 탑 안에 있는 부처님 사리를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The statues appear to be looking around like guards on watch. A total of 24 statues, six on each of the four sides, were placed around the pagoda to ensure impenetrable defense. But what makes these statues truly special goes beyond that.
11: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시기 미술들은 거의 대부분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주로 불상이라든가 보살상이라든가 똑바로 서 있거나 아니면 좌우 대칭을 엄격하게 따지는 그런 그 경직된 조형인데 비해서 이 노규 신장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체의 굴곡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의 생동감이 넘쳤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강이 뼈라고 할까요? 뼈 같은 게 이제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라든가 발가락하고 이제 발등 같은 데의 뼈와 힘줄이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 Compared to other Buddhist statues, the green glazed guardian figures are more dynamic. Why is that? Could there be a secret in how they were made?
13: 노규 신장상은 목탁 기단에 똑같은 형태의 조각상이 두 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면에 각각 들어갔기 때문에 한 탑에 8개, 동서탑에 16개의 똑같은 문양과 똑같은 크기의 전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으로 빚기는 어렵고 그것을 모두 한 틀에 찍어서 나타내는 어떤 그런 조각 제작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represent the spirit of the Silla dynasty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hen vigorous exchanges and cultural fusion took place. They display exceptional artistry and a high level of craftsmanship, yet their true nature remains a mystery.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역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오른오픈입니다. 저는 이션.
1: 저는 와이엇.
2: 와우. 예.
1: 뷰티 MC로서 입상한 지가 또 두 달이 됐는데,
2: 예.
1: 사실 진짜 이게 눈이 떠진 건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요.
2: 진짜요?
1: 뷰티 관련해가지고 정말로요.
2: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거짓말 뭐 연기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두 달 동안 하면서 신상들이나
2: 뭔가 왔구나.
1: 이게 이거 내 피부에 맞나? 이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2: 들어왔구나.
1: 아, 막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일단 사진은 안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2: 그러니까 요즘에 또 네. 이제 아무래도 저 계절도 바뀌잖아요.
1: 네.
2: 그러면서 이제 또 신상도 많이 또 이제 출시된단 말이에요.
1: 아, 그렇죠.
2: 저도 진짜 네. 심심할 때마다 이제 올리브 네. 형 이제 어플 보면서 신상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1: 맞죠.
2: 또 이제 또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1: 예요. 그리고
2: 또 장바구니에 네. 담아둔 또 이제 템들이 많은데.
1: 네.
2: 그래서.
1: 그래서.
2: 오늘의 주제는 최근 구매 아이템.
1: 아이템.
2: Yes.

0: 이게 신상일 수도 있고 선물용일 수도 있고.
1: 아, 왜냐하면 또 요즘 뷰티가 네. 굉장히 또 K뷰티가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0: 핫해요.
1: 또 선물로도 진짜 많이 줍니다. 생일 선물 같은 것도 이제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뷰티템이 굉장히 또 높은 카테고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민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최근에 구매했는지 한번 물어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0: Let's go. 근데 이제 또 최근 구매템이 아 이게 또 인기가 뭐가 있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1: 또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요즘에 제가 추측해보기로는 네. 또 이제 해가 좀 또 뜨거워지고 있어요.
0: 핫해. 그래서, 예.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쵸.
2: 태양을 네. 피하는 방법.
1: 그쵸.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 선크림 관련해서 예. 또 구매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 이제 또 날이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클렌징에 좀 더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0: 아, 맞죠.
1: 클렌징 제품을 좀 많이 구매하지 않았을까.
0: 아, 그쵸.
3: 찍으셔도 돼요.
1: 네, 찍으셔도 돼요. 예. 아, 예. 네. 저희 아니랍니다. 아,
3: 저희 아니에요. 괜찮아요.
1: 아, 아니,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0: 어,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1: 어, 죄송하네요. 예. 어, 죄송합니다.
0: 어, 예.
1: 셀카 찍으셨다고.
0: 예, 괜히 오해라고나 할까요, 이게?
1: 예.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오, 도망가시잖아요.
4: 어, excuse me. Hello, my name is Wyatt.
1: Oh, hello.
4: Do you guys have a time to interview?
5: Hello, I'm Anna from Portugal.
6: Hi, I'm Marina from Serbia.
4: Oh.
7: And I'm Viviana from Portugal as well.
4: Oh, why did you come to Korea?
5: They're big fans of Korean dramas.
4: Oh, what drama?
5: Many.
4: Many of drama? Many, like, many. What is the best one, drama?
5: The last one I remember was Crash Landing on You.
4: Ah, 사랑의 불사! 사랑의 불사! It's my favorite drama too. Oh. Yeah, okay. Oh, have you guys bought, like recently, like K-beauty item?
5: Yes.
4: Oh! When you bought it, you have received the review or
5: TikTok.
4: Oh, yeah. TikTok.
5: TikTok.
4: From the TikTok.
5: Instagram.
4: Yeah. Oh, then you got a
5: ChatGPT.
4: ChatGPT. Yeah. Oh, from ChatGPT. Oh, okay. You got information from that.
5: She has dry skin, and then she asked ChatGPT for dry skin. I have oily skin, so I go on TikTok and go oily skin recommendations.
4: Oh.
5: And then we get what we want to buy.
4: Oh.
7: They review it to me, and then they say what is good, and I will buy what they recommend me.
4: Can you tell me what item is?
5: Okay.
7: It's a long list.
5: It's a long list. So I visited probably every Olive Young in this city. Also, the pharmacies have really good creams, and I got some pharmacy creams.
8: I'm looking for the picture of the products because I took a follow.
0: Oh, 많이 찍었는데요?
8: And this is the first part. I bought toner.
4: Toner.
8: Round lip.
1: Round lip.
8: Dokdok.
4: Dokdok. Dokdok. It was good.
8: Yes. Yes. The toner I really like.
4: Mm-hmm.
8: It's very hydrating, I would say. So I really like the Korean stuff. I also got vitamin C.
4: Yeah.
8: I also have the retinol shot, the really viral one. But also we got some hair products.
0: 어, 근데 저희 커플들 하고 싶지만 좀
1: 할까? 아, 하자.
0: 카메라 너무 급하게 바로 오지 마시고 형 한 번만 들어줘.
1: 그냥 살짝 섭외 느낌으로 해.
0: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가 좀 촬영을 뭐 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이현진ですか? 싱가포르. 섭외 됐습니다. 싱가포르 분들이래요.
1: Hello. Nice to meet you.
4: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Oh, are you guys couple?
7: Oh, yes, we're married.
4: Oh, married? Oh, really?
7: Yes.
4: Oh, my God.
1: Congratulations.
7: Thank you.
1: 1 year
9: plus.
1: 신혼부부입니다.
4: Recently, have you guys bought anything in a K-beauty?
7: Yes.
4: Oh, really? Yeah. In Korea?
7: Yeah.
4: Oh, yeah. What did you guys buy?
7: Usually I get
1: Jeongsaemul.
7: Cushion.
1: 많이 쓰고.
7: I think because my skin is a bit more sensitive,
4: mm-hmm.
7: so creams typically are a bit more soothing.
4: Mm-hmm.
7: Yeah. So I prefer K-beauty items actually.
4: Oh.

0: What about you? You
1: there? I like Estura because I actually have eczema, so my skin gets dry, but Estura actually keeps it quite moisturized.
2: When you buy,
3: yes,
2: 사실 때 뭘 보세요? Important thing.
1: I look at reviews.
0: Review.
1: And whether it's from a reputable brand. Yeah, so usually the Korean brands are the ones that get recommended the most.
3: Yeah, it's part of our daily routine.
0: Oh, you satisfied?
3: Yeah, yes.
0: Oh, you love it? You like it?
2: Yeah.
0: Oh, have you studied Korean?
3: Not really. Understand a little bit.
0: Oh, really?
1: Wow. From watching Korean dramas.
2: KBT만큼 K-드라마도 핫하네요.
0: 어, 그렇죠. K-드라마가 또 핫하죠. 저도 드라마 러버로서 인정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K-drama?
3: Goblin.
0: Goblin.
2: Goblin?
0: Goblin is my favorite drama, really. In my life.
2: 아니, KBT 얘기할 때 텐션이 K-드라마 얘기할 때 과연 텐션이? 공유
0: 선배님. 이동구 선배님? 아, 오케이.
3: We cried when we watched.
0: Me too. That's the last episode.
3: Last few years.
0: Yeah.
3: When he stepped.
0: Oh yeah, when she like a car crash and
3: yes,
0: then
3: yes.
0: He cried. You know.
2: 얘 뭐야? 사람들 얘기할 때 텐션이 높아.
0: When Jinjin cries, you know, my life is like going down.
3: Yeah, I know. Yes,
0: yeah, it's like
2: this is KBT program.
3: Okay, oh, sorry. Yeah.
0: Sorry about that.
4: 와, 근데 도심 속에 또 이렇게 서울숲이 있으니까
5: 그 공기가 좋아요.
4: 진짜.
5: 와. 아 이게 그 초록색을 많이 보면은 마음에 안정이 생긴답니다.
4: 맞아요. 또 이제 KBT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한국 오면서 이렇게 또 서울숲에 놀러 오시면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 네.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혹시 소풍 나오신 건가요?
7: 네.
5: 아, 진짜로요? 아.
4: 저희가 멀리서 봤는데 피부에서 다들 광이 나셔가지고 KBT에 관심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러면 약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일 수도 있고 사실 뭘 가장 많이 이렇게
8: 성분을 많이 보죠.
5: 성분.
9: 네. 아 성분.
10: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인가?
4: 히알루론산. 네.
11: 우리는 기미 광채. 네.
12: 기미 가리고 광채 나고 이런 거 많이 사와요.
4: 혹시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매한 KBT 아이템 한국 브랜드 제품?
11: 지금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PX 물건을 쓰게 됐는데
5: 달팽이.
11: 너무 달팽이를 처음에 쓰다가 너무 좋아서 해외로 선물도 하고 저렴하고 촉촉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들 덕보고 있어요.
5: 아들 덕.
12: 우리 아들 최고.
13: 저는 진짜로 어제 샀어요.
4: 샀어요? 오! 구매 목록에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13: 저 어제 산 건 이거네요. 수분 토너.
4: 오, 이거만
13: 배송 완료.
4: 야,
5: 오, 많이 사셨는데.
4: 많이 사셨습니다. 한
13: 배송 완료. 진짜로.
4: 말은 하나 주셨는데 지금 세 개 사셨어요. 자, 일단 더마토리 히랄샷 베리어 앰플 하나 사셨고요. 지금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수분 토너. 지금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13: 네, 이것도 나, 이것도 산 거.
4: 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 이것도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네, 집에 가면 있으실 거예요.
13: 네. 네. 거짓말 아니죠?
4: 네, 완전.
5: 아, 도착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택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13: 하고 있어요. 에스트라라는 제품인데 네. 병원에서 팔더라고요. 어느 순간 올리브영에 팔아서
4: 맞아요.
13: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부담 없이 마음껏 쓰고 있어요. 세럼도 좋고 스킨, 로션, 그다음에 영양크림 다 쓰고 있어요. 뭐 집에 있는 애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패션의 끝장판은 피부야. 그런 거예요.
4: 맞습니다.
5: 맞아요.
13: 네. 뭐 옷 같은 거 그냥 뭐 입어도 피부 관해서는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
5: 그래도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13: 아이도 누구세요?
4: 온앤오프라는
5: 네, 온앤오프라는 그룹인데
4: 혹시 모르시는데 지금
5: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13: 애들한테 제가 딸내미가
5: 네.
13: 굴레 관심
4: 아 진짜요?
5: 아 그래요? 나중에 온앤오프도 혹시 홍보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4: 아 예, 당연하죠.
5: 그럼요. 저희 가 뭐 김밥 같이 먹는 걸로 갈까요?
4: 네, 저희를 찍 아 저희를 찍는 같이 찍는 게 아니고요.
5: 감사합니다.
4: 네. 아우, 감사합니다. 기릿!
5: 오케이.
4: 기릿!
5: 나왔다.
4: 간다.
5: 오, 나왔다.
4: 면수!
5: 나왔다.
4: 비스트!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0: 지금요?
1: 아, 예,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0: 아, 찾았다. 드링. 그 수분인데 진짜 수분 충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화장이 잘 먹어요.
2: 밝아.
3: 혹시 이 구매하신 이유가 뭐죠, 달바?
0: 달바가 이 스킨패드가 닥토랑 펙토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건조한 날에는 이제 닥토 한번 하고 펙토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좀 유분기가 도는 날에는 그냥 닥토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3: 아, 또 이렇게 또 좋은 정보.
1: 네, 좋은 정보. 꿀팁.
3: KBT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이제 점심시간이시니까 네.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네, 화이팅!
4: 화이팅! 와, 이제 또 인터뷰를 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5: 맞습니다.
4: 네, 그래가지고 좋은 또 제품들을 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천을 가지고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죠. Let's go!
3: Let's go! 사고는 싶은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4: 그렇죠.
3: 오늘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4: 와우! 네, 시민분들의 최고 구매템을 직접 추천받아 봤는데요.
3: 먼저 서울숲에 놀러 오신 외국인분이 추천해주신 라운드랩의 네. 1025 독도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저자극 각질 토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네.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각질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들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각질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4: 아, 이제 나같이 또 피부 관리가 또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렇죠, 그렇죠.
3: 자,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이름이 독도잖아요. 이거 네. 뭐겠어요? 모르겠죠.
4: 청량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3: 맞습니다.
4: 맞아요?
3: 또 괜히 뭐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의 해양 심층수에 풍부한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대요.
4: 오 마이 갓.
3: 그래서 인체와 유사한 미네랄 밸런스로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과연 찐일까?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재영이가 또 재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3: 좋아요,
4: 할게요.
3: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도 써봤는데, 네. 완전 물 같습니다.
4: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이제 저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4: 그렇죠.
3: 좋죠.
4: 근데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3: 있어요?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4: 그렇죠. 거의 드물죠.
3: 드물긴 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4: 네.
3: 야 이거 진짜 완전
4: 물이네. 어, 물, 아, 물이네.
3: 와 물이야 물이야. 마셔도 되겠다.
4: 그건 아니고요.
3: 자 끈적인 것 같아요. 싹 해가지고.
4: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물 같아요.
3: 맞아. 이거 사실 그래.
4: 그냥 물인데?
3: 자 향은 어때요?
4: 어 이거 없어요. 무향이네.
3: 무향이고 또 이제 끈적이지도 않고. 네. 근데 또 이 토너는 다른 또 키포인트가 있어요.
4: 뭔데요?
3: 저희가 그때 사전에 촬영 때 네. 닥토 시험 했었잖아요.
4: 네.
3: 닥토.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는 그 토너인 거죠. 찹토. 손으로 이용해서 토너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겁니다.
0: 정답.
3: 예스. 뭐라 썼니? 닥토가 뭐예요?
4: 뭔데요?
3: 하차할래?
4: 닦아내는 닦아내는 토너.
3: 오 맞아요.
4: 닦아내는 토너.
3: 오 맞죠? 밀당을 하네.
4: 네 그렇죠 그렇죠 닦아내는 토너.
3: 자 화장솜.
4: 네
3: 자.
4: 이건가요?
3: 맞아요.
4: 오!
3: 자 이제 화장솜에 닥토란
4: 네. 네.
3: 누가 꿰맸어요 이거?
4: 이거 아니
3: 괜찮아요? 어? 아니 아니 남자고 뭐가 아야 아파라.
4: 아
3: 가위로 네. 오
4: 와우
3: 아까 말했죠 각질 네. 제거가 중요하다고
4: 네
3: 닦아내면서 피부결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각질이 이제 좀 제거가 되면서 또 피부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 흡수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4: 뭔데요?
3: 제품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4: 아 화장솜에?
3: 그래야 또 이제 부드럽게 또 자극적이지 않게
4: 완전 적셔서?
3: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용량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듬뿍듬뿍 쓰시라.
4: 오
3: 깔끔합니다.
4: 네 깔끔하죠. 다 네, 나쁘지 않아요. 독도 브랜드 이거는 뭐 외국 분들이 많이 또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4: 맞습니다. 좋아요.
3: 자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4: Let's go. 솔직히 나는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이 제품.
3: 진짜요?
4: 네 눈이 갔어요. 크긴 진짜 크고 그 무게가 좀 있어요.
3: 오!
4: 어 단무지인가?
3: 뭐야 뭐 식당 도시락 아니에요?
4: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거 어 이거
3: 와사비 쌈무야?
4: 와사비 쌈무하고 이거 단무지.
3: 뭐야 반찬통이에요?
4: 네. 아 아무튼.
3: 근데 크긴 하다.
4: 네.
3: 자 이렇게 뜯어보면
4: 네.

0: 좋았어.
1: 개봉을 확실하게 하셨네.
2: 이게 또 2스텝으로 쓸 수 있는 패드인데 먼저 녹색은 피부 진정, 피부 각질 등 피부 진정. 바탕을 다져주는 패드고요.
0: 다져줍니다.
2: 노란색 패드는 수분과 붓기 개선에 도움을 줘 초간편 팩을 할 수 있는 팩 패드라고 합니다.
0: 와우. 피부 컨디션에 따라 이거를 또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2: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격자 이렇게 엠보가 있어요. 격자 엠보면으로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주고 반대편에 이제 부드럽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소프트. 토너 팩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자, 패드팩이다 보니까 또 이제 뭐가 중요해요? 밀착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자, 한번 테스트 하시죠.
0: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
2: 그 누가 뭐 얼굴을 이렇게 흔들지 않을 거 아니야?
0: 아, 혹시나 진짜 테스트 리얼해야 되니까.
2: 그러니까.
0: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2: 오.
0: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2: 그렇죠.
0: 네, 전혀 불안감이 없습니다. 진짜로.
2: 살 또 뭐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헤드뱅이를 하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밀착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또 이게 진정이 되나요? 좀 시원해요?
0: 시원해요. 완전 감. 시원해요. 네, 쿨감이 좋아요.
2: 자, 그 다음 뭐예요?
0: 이제 단무지.
2: 그렇죠, 단무지죠. 쌈을 먹었으니까 단무지도 먹어야죠.
0: 네, 맞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2: 이제 이거는 좀 콜라겐.
0: 콜라겐.
2: 콜라겐 젤 패드입니다.
0: 아...
2: 그래서 뭔가 패드팩. 그럴 때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된 그런 패드예요.
0: 좋습니다.
2: 자, 뭔가 그리고 아까 녹색 그 패드보다 질감이 좀 후드르드랍니다, 이렇게.
0: 이제 패드 모양이 좀 또 달라가지고.
2: 네. 또 이 패드 이 모양이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눈. 눈가나 코 옆에 붙이기가 또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0: 아, 그래?
2: 그걸 좀 알았네요. 닳아 여기가.
0: 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2: 나쁘지 않아요.
0: 네, 나쁘지 않고 또 수분감. 좋아요.
2: 좋아요?
0: 네. 믿어주세요.
2: 네.
0: 이거는 조금 전 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2: 아, 이게 아무래도 네. 콜라겐이 들어있고
0: 네.
2: 영양분이 좀 많은 느낌입니다.
0: 아, 그렇죠.
2: 또 좋은 점이
0: 네.
2: 사실 두 개잖아요.
0: 네.
2: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진정을 하고 싶다.
0: 네.
2: 그럼 이 녹색 패드를 쓰고
0: 네.
2: 오늘은 좀 이제 콜라겐을 충전하고 싶다.
0: 네.
2: 이 노란색 패드를 쓰면 될 것 같은
0: 네.
2: 일석이죠.
0: 네. 좋습니다.
2: 좋습니다. 자,
0: 좋아요.
2: 자, 다음 제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뭐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통하시던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이제 인증까지 해주신 제품이죠.
2: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이제 Extra Atoveria Hydro Skin Cream.
2: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2: 이 브랜드가 네. 병원 다니는 사람들의 비밀 병기였어요.
0: 아, 진짜?
2: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아는
0: 오.
2: 그런 제품이었는데
0: 예.
2: 인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접근성이 좋은 365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이어손에 말고 재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왜?
2: 저도 분량 좀 챙겨야죠.
0: 아, 좋아요.
2: 이게 제가 사실 365 크림을 써봤었어요.
0: 저도요.
2: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무거웠어요.
0: 오, 헤비.
2: 헤비해가지고 해봤는데 사실 이 수딩크림은 아무래도 그 크림보다는 수딩이니까 좀 더 가벼운 보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0: 그쵸.
2: 한번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0: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2: 거의 뭐 진짜 확실히 수딩 크림이라서 그런지
0: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2: 사실 저는 또 이제 계절마다 크림을 바꾸는데
0: 네.
2: 수딩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봄이나 여름에 네. 씁니다.
0: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2: 아무래도 이제 젤 크림이다 보니까 네. 수딩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여름에도 쓰기 좋을 것 같긴 한데
0: 네.
2: 확실히 가벼워요. 제가 많이 발랐잖아요. 많이 바르고
0: 네.
2: 좀 뭐랄까 그래서 이거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 생각했는데 보들보들하니 약간 좀
0: 그러네?
2: 딱 괜찮게 됐어.
0: 나도 그래. 그치?
2: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0: 마무리감도 나쁘지 않고 일단은 무향. 이것도 무향이네.
2: 추세가 좀 무향이에요.
0: 와, 형 진짜 많이 하네.
2: 당연하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합니다.
0: 저도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2: 어디에요? 있는 것 같은데?
0: 아닙니다. 아무튼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드려야죠.
2: 마지막 네. 제품!
0: 다음 제품은 싱가포르 K-드라마 덕후분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또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인데 추천해주신 제품이 정생물. 예, 네, 이제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입니다. 뭐 이거 그분이랑 너무 통했어서 그런지 이 제품은 그냥 좋을 것 같아요.
2: 아, 그렇죠.
0: 예.
2: 네. 저는 네. 이거를 네. 씁니다.
0: 오,
2: 제가 이제 가끔씩 라이브 방송 단체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네. 간단하게 할 때는 쿠션을 써요. 오. 스터디 슬러이자 네. 베이스 메이크업의 진짜 강자라고 불립니다. 뭐 단순히 잡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촉촉 윤광 근본 쿠션이라 네. 바른 직후 윤광 피부를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볼게요.
0: 어디 한번 보도록 하지요.
2: 뉴욕. 근데 나도 썼을 때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물광, 윤광. 자 안쪽에 이 덮개 보면은 믹스앤터치라고 네. 있습니다. 이게 블렌딩 팔레트인데 네. 이제 양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실러를 여기다 짜서 믹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아 믹스까지 해가지고?
2: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0: 우와!
2: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초보자들은 이거 찍고 바로 바릅니다. 네. 안 되죠?
0: 바로 안 돼요.
2: 여기 한번 찍어줘야 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덜어내줘야 되죠.
0: 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2: 훨씬 더
0: 촉촉해?
2: 어 촉촉해. 이거 괜찮아. 촉촉해. 근데 어디까지 발라야 돼요? 손톱까지 바르게.
0: 손바닥까지 바르겠어 이러다가 뭐야? 어 근데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색감도 그렇고
2: 답답해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윤광이 나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인 거 같아요.
0: 여기 이게 안 한 거 이게 한 거잖아요.
2: 그렇죠.
0: 확실히 봤을 때 이쪽이 아 확실히 더 예쁩니다.
2: 그렇죠.
0: 뭐 드러내는 게 색감이요.
2: 자 커버력 어떤 거 같아요?
0: 좋아요.
2: 진짜?
0: 어 진짜 아 진짜로 장난 아니고 이게 티가 막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아요. 카메라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만큼 커버력이 좋다는 거지.
2: 오 그러네.
0: 예.
2: 네. 오. 이 힘줄이 사실 이게 힘줄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힘줄이 좀 보여야 되는데 네. 확실히 가려졌어요. 커버. 탯줄이요?
0: 핏줄.
2: 내가 뭐라 했어? 아 힘줄이라고 했어? 고장났네. 커버력 네. 나쁘지 않아요.
0: 네, 핏줄을 좋아요.
2: 가려버린다.
0: 네.
2: 아무래도 이제 촉촉하고 네. 윤기가 있어서 네. 건성이나 네. 복합성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0: 네, 네, 네.
2: 지성 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뭐 슬슬 각자의 원픽을 한번 뽑아볼까요?
2: 그렇죠.
0: 이번엔 형부터 골라.
2: 저는
0: 네.
2: 아, 저 이 에스트라 하이드로 수딩 크림 고르겠습니다.
0: 아, 수딩 크림.
2: 제가 그 365 그 라인 크림 쓸 때는 굉장히 좀 무겁고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거 확실히 수딩 크림은 보송보송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0: 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 근데 한 거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좀 발라지는 거 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봐도 색감이 다른데도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게 보여져서 좀 전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2: 좋습니다. 자 네. 원팩을 또 뽑아봤으니까
0: 맞습니다. 그 시간이 네. 왔지요.
2: 그쵸.
0: 뷰티북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2: 진짜요?
0: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피셜이 누구 피셜인지
2: 모르겠어요. 경려해 주려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0: 네, 그래도 한번
2: 좋습니다.
0: 해보죠.
2: 가보자.
0: 네, Let's go!

0: 영어를 많이 쓰면 멋있더라고.
1: 끝.
0: 자, 놀라지 마샤. 따라라. 경화 브랜드잖아요. 이 본연의 디자인을 저는 이제 리스펙해줬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착안을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 너만의 오아시스. 오아시스 낚시예요.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그것도 365일. 더마 온! 제가 온앤오프잖아요. 뷰티 온앤오프처럼 더마 온! 아, 제가 지금까지 해본 토대로 느꼈을 때 포장을 잘하면 된다.
2: 아무튼 저도 끝났습니다. 정생몰에 약간 일단 브랜드를 좀 나타냈고, 이게 편하다라는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찍어봐서 편안하다, 자연스러운 색감, 촉촉함. 여기 안에 또 믹스앤 터치가 또 포인트잖아요. 그걸 또 나타냈고, do what you can't.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오. 네, 한다. 그렇습니다.
0: 오. 진짜 아이디 없어서 사인까지 했네요.
2: 네, 네, 사인이에요.
0: 그래서 이제 늘 게 없어서 자기 사인까지.
2: 네.
0: 자기 명성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2: 네. 네. 오늘 시민분들을 만나 또 최근 구매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솔직히 저도 혹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0: 이제 더 이상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믿고 보는 뷰티 온앤오프 후회 없으실 겁니다.
2: 예요.
0: 그럼 다음 주에 만나.

0: 요즘은 AI가 밥 메뉴도 골라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고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 똑똑한 AI가 이제는 통일까지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AI를 활용해서 통일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어서 오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저는 숭실대학교 서울통일교육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최준호 사무처장입니다.
0: 서울통일교육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1: 서울시 시민들 대상으로 통일교육, 평화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0: 숭실대 안에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센터가 왜 숭실대학교 안에 있는 건가요?
1: 이 숭실의 역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1897년도에 평양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대학으로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시대 때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런 사건을 인해서 학교가 자진 폐교하고 잠시 쉬어있다가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4년도에 다시 서울에서 개교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신대학교가 1년에 한 차례 정도 해서 모든 학생들이 통일교육 또 평화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0: 근데 사실 요즘 MZ세대라고 하면 통일이라는 게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통일교육 친근하게 하려고 AI 연구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1: 우리 숭실대학교에 북한 도시 연구단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도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북한 도시를 실제적으로 가본 것처럼 AI를 활용한 앱을 이용해서 소개하고 또 북한 도시를 아는 그러한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북한 도시를

0: 마치 가본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오, 되게 신기하다. 네. 사실 젊은 친구들한테는 통일이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1: 저도 처음에는 그런 질문이 있으면 네. 당황스럽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곳이 공감이 되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네, 대부분의 이 이야기들을 그냥 관념 속에 그냥 이념적인 문제로 이거를
0: 멀게만 느껴지니까
1: 굉장히 멀리 네. 내 생활 속에서 정말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오신 우리 북향민들 네. 3만 4천 명 정도 되는 이분들이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일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깊이 관여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미 온 통일이다. 그분들이 옴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좀 연습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미 온 통일이다?
1: 네.
0: 그러면 처장님 가까이에 친구분들 중에도 북향민 분들이 있으신가요?
1: 네, 많습니다. 아. 저도 우연찮게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도 처음 북향민들을 만나서 막연하게 말투가 이상하고 또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이제 가졌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1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와 다른 것들이 크게 없다. 단순히 본인들의 사투리를 할 뿐이지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 있는 분들과 대하는 것처럼 똑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같은 한 민족이구나라고 네. 느꼈을 때는 언제인지
1: 결정적인 것은
0: 네.
1: 우리의 민족이 빨리빨리
0: 아.
1: 정말 빨리빨리 부지런하게 북한민들이 정말 빨리빨리 하세요.
0: 와. 성격도 급하시고요.
1: 네, 그렇죠.
0: 한민족 맞네요.
1: 네. 네.
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1: 솔직히 많은 젊은 세대들이
0: 네.
1: 통일에 대한 또 평화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너무나도 없는 무관심한 세대 가운데 있는데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피부에 맞닿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통일과 이런 것의 평화에 대해서 그분들은 당사자가 아닌데 우리가 정말 당사자인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문화 교류의 힘 사실 저도 몸소 느낀 적이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의 한 예술단이 공연을 했었는데 세상에 그분들이 제 노래를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제 노래 중에서도 히트곡도 아니었고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었는데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제목처럼 우리의 평화도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평화를 부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엔 평화나 공존 뭐 이런 단어들이 일상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처럼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통일교육 일선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은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거. 오늘 이곳에서 함께 우른 노래들 그리고 진솔하게 나눈 대화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봅니다. 다가올 미래가 더 밝아지기를 바라면서 저 왁스가 여러분의 평화로운 여정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앙신문은 노동당 기관지이기 때문에 북의 공식적인 어떤 목소리, 그리고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체제가 어떤 식의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단 노동신문을 굉장히 익숙하게 보는 연습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 그리고 뭐 청년, 문학 예술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런 식의 잡지 같은 것들을 또 많이 봤습니다. 이제 조선 여성 모습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조선 여성도 그 앞부분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런 섹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많은 북의 여성들이 보는 정말 중요한 보는 거는 생활 상식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보면서, 아, 요즘은 북의 여성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예전에는 이 정말 일상적인 내용을 다룬 것들이 별로 없다가 최근에 들어서 좀더 많아진다는 거는 북의 여성들의 삶이 그만큼 더 다원화되고 좀더이 변화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수 있는 하나의 증표일 수도 있겠죠.
1: 노동신문을 잘안 봐요, 주민들이. 노동신문에 볼 만한 게 없어요. 대체로 언제 많이 보느냐? 남북관계 관련한 소식. 이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북관계 관련해서 어떤 회담을 했다, 또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했다. 이건 완전 토핑 뉴스로. 이건 사람 체제가 보지 말라고 해도 글 쓰고 가서 읽어봅니다.
2: 제가 북에 있었을 때에는 노동신문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북한에서는 속페이지라고 쓰거든요. 그 속페이지에 실리는 남한의 소식이라든가 특히 이제 국제정세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조선 청년전위, 그리고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민군. 그러한 신문들에 실리는 법규 해설, 그리고 소설, 연재소설 같은 경우, 상식, 그리고 뭐 요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는 젊은 세대도 조금은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북의 자료를 계속 보다 보면, 아, 이 선전선동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들이나 의미가 약간씩 틈과 균열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묘미라고 할수 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또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예로 많이 드는 작품 중에 하나가 북에서 이제 우리 집 이야기라는 시리즈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체국의 국장이었던 남편과 이 부인은 남편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막 하는 굉장히 개인적 욕망이 많은 사람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막 우체국에 연락해갖고 우리 집에도 전화기 놔달라. 그냥 뭐 놔달라. 막 이렇게 얘기해서 전화기를 놓고 막, 또뭐 우체국에서 써야 되는 그 자동차를 자기 맘대로 막 쓴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습들이 이제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학 예술에서는 반전형이라고 얘기하는 인물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서 국가가 그거를 통제하고 규율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추측해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사돈집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혼수 갈등을 다룬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결혼시킬 때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죠. 더 좋은 집에 시집 보내서, 더 좋은 집에 장가 보내서, 나도 혼수도 막 받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갖고 싶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걸 그대로 그려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는 주변의 공동체들, 인민반장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등장해서, 아,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잘못을 깨닫는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일상을 알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3: 그 안에는 보면 문화예술, 과학기술, 의학, 그다음에 뭐저 기술적인 여러 분야의 그 자료들이 거의 망라돼 있는데, 북한에서 생산된 자료이기 때문에 무대기로 그 특자로 분리돼 있는 게 태반이다. 제대로 된 심의 기구, 또 심의 절차, 수집 및 심의 분류 관리하는 이 절차를 그 체계화했고, 그걸 지침이 아니라 법률화했고, 그다음에 이걸 책임지는 기관을 그런 안보 담당하는 국정원이 아니라 남북의 교류협력, 이 통일 문화예술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통일부가 이걸 주관하는 부처로, 이 책임 부처로 이 내용을 담은 이런 법률을 발의하게 됐다.
0: 저는 이제 한국 사회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량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와 가장 맞대어 있는 북을 굉장히 잘 아는 게 중요하겠죠.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무엇이 과연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일까라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북의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북에서 오신 분들과 더 많은 교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북을 이해할 때 한반도 통

0: 평화이라든가 한반도 평화를 제대로 고민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저희가 뭐 사회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자료를 보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3 years. Why do wars break out? This week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we explore the history, causes, and human realities of war.

0: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쪽 저쪽 선을 넘는 토크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철이야, 잘 지냈니?
1: 누나 오랜만이야.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임철희 교수님 모셨고요. 이분이요, 단순히 이 전쟁, 세계사, 뭐 군사 이쪽뿐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너무너무 재밌게 하셔서 이 얘기를 명쾌하게 풀어줄 분이 조 박사님 외에는 생각나는 분이 없더라고요.
2: 아유, 그러셔서 고맙습니다.
0: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님 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거의 이제 반 백년을 가깝게 살면서 사실 굉장히 태평성대한 이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전쟁 없이 뭐 지역적인 전쟁은 있었지만 이제는 좀 세계적인 이 추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2: 저는 이제 100년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살아온 세월이. 근데 세상은 항상 시끄러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생들이 군복을 입었어요. 교련복이라고. 아, 그리고 노래가 있었어요. 이른 아침 산에서 양복 입고 내려온 사람, 그런 사람 보면 국권 없이 1, 2, 3.
0: 간첩!
2: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침투복 입고 와서, 네. 산에서 와서 이제 양복 꺼내고 내려온다 이거죠.
1: 놀라운 건 그걸 다 외우고 계신 게 더 놀랐어요.
0: 그만큼. 박사님. 네. 지금 우리 제3차 대전의 징후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2026년 현 상황 어떤가요?
2: 정말 전쟁은 한반도의 숙명이었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다른 점이 있어요. 반공 국가는 예를 들면 미국이 다 지원해줘요. 할레비 정권, 칠레 피노트 정권. 우리도 조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예외가 아니죠. 예외가 아니죠. 왜냐? 공산권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소련도 마찬가지죠. 소련은 뭐 아이 프라이봄부터 시작해서 폴란드 얼마나 무력으로 진압을 했어요. 자유. 이게 냉전의 질서예요. 그런데 소련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분쟁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생각하지만 볼까요? 유고슬라비아 전쟁, 체첸 1차, 2차, 아르메니아 1차, 2차,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2014년 돈바스 사태, 22년 전쟁 현재까지. 지금 중앙아시아 탄탄탄 국가들도 언제든 전쟁할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 소련으로 무르르르고 있던 힘이 사라지니까 튀어나온 거죠. 그럼 미국은 왜 이 모양이냐?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미국의 GDP는 세계 GDP의 40-50%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세계 GDP의 25% 정도거든요. 쫄았어요. 양극체제에서 단극체제가 됐는데 얘도 힘드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왜 세계 전쟁에 돈을 내야 돼? 나 기억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트럼피즘은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인 게 예전 같지 않은 거고. 문제는 아무도 이 질서를 잡지 않아요. 관리를 안 해요. 아무도 질서를 관리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시대. 그게 바로 무국화 시대예요. 그래서 인터넷 무국화 시대 그러면 조한범이라는 이름이 뜨고 그 책을 꼭 사보셔야 됩니다.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
0: 네. 아, 뭔가 이 지구촌에서 진짜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2: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무국화 시대의 각자 도생.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동맹도 등을 치잖아요. 적도 마음에 들면 껴안잖아요. 그게 바로 각자 도생인 거예요.
3: 근데 다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무극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전쟁의 양상은 과거와 다른 것은 몇 가지 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경학과 지정학이 같이 맞물려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자신들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유가 없음을 실질적으로 공표를 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NSS 보고서가 서방구를 중심으로 미국은 이제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쟁의 양상들이나 전쟁의 방향들이 달라지는 결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항상 보면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강대국들 간의 부딪힘도 있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AI나 지금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지면서 지금의 뭐 이란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동시에 지경학과 그리고 기술로 인한 여러 가지 자원 경쟁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그래서 그런지 이 전쟁이라 하면 옛날에는 좀 먼 얘기 같았는데 환율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실생활의 소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교수님?
3: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를 보면 TV를 통해서 보거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 지금 우리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0: 실시간이죠.
3: 실시간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나의 주식은 그리고 다른 나의 재테크들은
0: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트위터나 스레드에 끝났다 맨날 종전선언이야.
3: 근데 지금은 눈 뜨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발언했지 그리고 오후에 무슨 발언했지 전쟁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마치 우리 일상이 전쟁의 일부분인 것처럼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기는 해요.
0: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항상 좀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저한테 너 너무 불안증이야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날 줄 알았나? 뭐 이란 미국 전쟁 일어날 줄 알았나?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때 나는 뭘 해야 될지 뭘 할 수 있지? 전 항상 이런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3: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은 언제나 일어났고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속도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전쟁이 일어나고 마무리되고 했다면 지금은 전쟁의 양상이 하루 혹은 몇 시간 단위로 마구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증폭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 그건 이제 영향인데요. 예를 들면 70년대 오일 쇼크 때는 유가가 무려 400%가 뛰었어요.
0: 너무
2: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충격이 안 컸어요. 왜?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연결되는 실핏줄 같은 공급망이 하나만 끊어져도 터지는 거죠. 근데 그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실시간으로 퍼져요. SNS를 타고.
3: 그렇죠.
2: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처럼 SNS를 안 하는 건데 전 트위터, 텔레그램, 카톡도 안 하거든요.
0: 네.
2: 유튜브만 합니다. 전범
0: 네.
2: TV입니다, 여러분. 내 시장 바구니 주머니가 네. 결국 안보 문제, 글로벌 정세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바로 관계 있구나. 내가 왜 쓰레기 봉투 손 덜덜 떨어야 되지? 사람 사는데. 내가 왜 배달 그릇에도 신경 써야 되지? 왜? 모든 게 긴밀히 연결됐고 실시간으로 실핏줄처럼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장바구니 물가에 바로 호르무즈협이 연결돼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연결돼 있다는 걸 다 깨닫기 시작하신 거예요.
3: 우리가 초연결성, 이 초연결성 때문에 국제정치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적은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국제정치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지만 끝나면 질문을 안 하셨거든요.
0: 네.
3: 요즘에 질문들 많이 하실
2: 많죠.
3: 거예요.
2: 네.
3: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사야 돼요? 이 질문이 항상 어떤 걸 사야 돼요로 귀결이 돼요.
1: 결과는 종목으로.
3: 그렇죠, 그렇죠.
0: 정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현 상황인데요. 임철희 교수님 어때요? 인공위성으로 봐도 이런 긴박감이 느껴지시나요? 사실 그 중동 이야기하면 좀 멀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장을 보면서 그게 느껴져요.
1: 실제로 전 세계 모든 배들이 위성으로 트래킹이 되고 있습니다.
3: 어떻게 우리의 에너지와 그리고 식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지정학적인 것과 연동되어 있는지를 지금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시점일 정도로
2: 어느 한 고리가 끊어지면 연쇄적으로 서로 상호 의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의미의 대응은 불가능해요, 사실.
4: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dignity, by not being afraid of them, by touching them and overcome the illness and helping easing their pain.
1: 전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감을 두고 환자들과 이렇게 접촉을 해서 의료진들이 이렇게 진료를 해왔는데 이분들은 손에 장갑도 끼지 않으시고 또 마스크도 끼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상처난 그 피고름이 나는 그 부위를 손으로 이렇게 약을 발라주시는 그런 모습들에서 아 우리 환자분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신 게 첫 번째고요.
2: At the time, people with Hansen's disease had been living through years of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It was an era when many people were reluctant to have physical contact with patients. In that sense, Marianne and Margaret's hands-on care was a symbolic act that broke down the barriers standing between patients and the outside world.
3: One day, on the second floor of the hospital, Margaret was treating a patient's wound. As she pressed out the pus from the swollen wound, the fluid splattered onto her body and clothes. The patient was startled and apologized, saying, "Oh no, I'm sorry." Margaret looked at the patient and replied, "Why are you sorry?" The patient, taken aback, asked, "Aren't you afraid?" Margaret smiled and answered, "What is there to be afraid of? I'm fine. I'm really fine."
2: That was not all. Together with other medical staff from the Damien Foundation, Marianne and Margaret also gave people a new chance at life through surgery. 남재권, a resident of Sorokdo, was one of the people who received their help. He also spent many years alongside Marianne and Margaret in Sorokdo.
4: 내가 온 뒤에 왔으니까 올 때부터 만났지. 마가르트 씨는 성품이 아주 하는 거 좋고 다 사랑하고 아끼고 마리아 씨는 그 살림을 좀 잘 산다고 볼까 가정이머니.
2: Because of leg pain caused by Hansen's disease, he had to rely on crutches to get around. With the help of the medical team dispatched to Sorokdo, he was able to undergo surgery on his leg.
4: 발을 나사갖고 고향을 한번 간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의사들이 왔었잖아. 원형을 기억해갖고 그분들 수술을 이제 해주러 왔었거든. 근데 그분들 수술이 뭐냐면 이제 정형외과에 손 오그라진 사람, 또 입 늘어진 사람, 발이 늘어진 사람 이렇게 던지지 신경이 늘어져서 그런 분들 주축 이제 정형외과 수술로 온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 나도 다리를 건치겠다. 그래 나는 이제 그 다리를 수술해 고향 간다는 그 생각으로 뭐 전 날 갔지 아동 치료실에 우리가 그분들이 있는 데 아동 치료실에 그리 불렀어요.
2: However, because of a wound on his leg, he was unable to undergo surgery right away. And the ones who carefully cared for his wound during that time were Marianne and Margaret.
4: 가가지고 물리치료하고 그래서 뭐 거의 낮으로는 그분들과 접촉하고 살았던 가나이라 그 수술을 상처를 잘 나사서 그리고 수술해서 수술해가지고 목다리 안 짚고 집에 간 거야. 그 사람 덕담으로 특별히 만나시 그분들의 공이 컸었다. 안전한 다리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그 힘은 없어도 섰어. 큰 또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
5: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치료도 해주시고
4: 그럼 그렇게 해줘서 집에 갔다가 결국 이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끊게 돼서
5: 집에 갔을 때는
4: 그때는 목도 안 짚고 그때 다 해가지고 갔었지.
2: In 1971, the medical staff of the Damien Foundation left Sorokdo after completing their five-year commitment of support. But Marianne and Margaret made a different choice. they decided to remain on Sorokdo as

0: However, Marianne and Margaret's care extended far beyond the boundaries of Sorokdo.
1: 병이 완치가 되면 일반인들 사이에 살 수 있거든요. 일간이 병색이 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자기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외관이 똑같으니까 그러려면 전세를 넣거나 사글세를 넣거나 장사를 하려면 기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마리안느 마가리 해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트럭도 사줬죠. 트럭까지도 수천만 원짜리 트럭도. 그러니까 굉장한 지원이었죠.
0: But that was not all. On Sorokdo, Marianne and Margaret were more than medical professionals who treated and cared for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They were true neighbors who lived alongside the patients, sharing their laughter and their pain.
2: 저는 2000년도에 입사하게 된 유부림이라고 합니다. M치료실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 공간 위치에 있는 곳과 마주보는 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가까이 지내게 됐었습니다. 본인들이 생일이라고 생일상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유럽에서 만드는 뭐 쿠키나 빵, 생일빵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생일빵을 구워서 이렇게 그날 생일이신 분들한테 집에 오후에는 가져가서 축하해드리고 아, 할머니한테 찾아가는 환자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별거 뭐 다 뭐 편지 같은 거 가지고 와서 할머니한테 나 이런 편지 왔어. 할머니한테 자랑하듯이 그리고 할머니랑 이 내 누구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가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할머니 방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환자들 사랑방이라고 보였어요. 근데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 내 마음이나 모든 거를 다 털어놔도 이분들한테는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다. 그러시니까 그렇게 들러주시지 않을까요?

0: 소록주시대 인제 지났어. 행복 있게 살았어요. 저기에서 아주 좋았어.
1: 깔살 이렇게 밑에 피고 공살을 따였어요. 나는 뜻이 바뀌어서 뜻이 오르고서 뜻이 아이고 다시 뜻이
2: In 2023, Margaret passed away. And Marianne continues to live in Austria, where she still carries on volunteer work for her neighbors. Marianne and Margaret devoted more than half of their lives to caring for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And we asked those who knew them how they still live on in their hearts.
3: 그 사람한테는 이런 모습이 있어. 우리 쉽게 포기하지 말자. 사람을 포기하지 말자. 두 분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우리 알려지기 원치 않아. 그래서 저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리안느 마가를 끝까지 알려지기를 원치 않은 그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분들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안심하세요라고 계속 말해주고 싶습니다.
2: Light will inevitably be revealed. The lives of Marianne and Margaret were a light in themselves, always shining brightest in the darkest places. That is how many people still remember them today. And around the same time that Marianne and Margaret came to Korea, there was another Austrian who also came to help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Not on Sorokdo, but somewhere else in Korea. This is her. The hidden story behind her continues next week.

0: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오프더맨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아이언 라이브 처음 나오게 됐는데요, 저희도 꾸준히 보던 방송이어가지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은 저희가 최근에 낸 앨범, 정규 앨범이 콘크리트 밸리라는 앨범을 냈는데, 콘크리트 밸리 이거 실제 모형이거든요. 저희 앨범 커버인데 한번 자랑해도 되나요?

0: 정말 정말 자랑했네요. 이게 그 저희가 이 콘크리트 밸리라는 앨범이 저희가 만든 좀 가상의 세계인데 그걸 좀 대표하는 건물이라서 좀 직접 만들 저희가 직접 만들진 않았고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서 앨범 커버로 좀 활용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1: 네, 저희한테 트로피 같은 겁니다. 그 노래의 제목을 딴 콘크리트 밸리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은 네, Love is a Weapon이라는 노래고요. 저희가 이번 앨범에 전자음악이 좀 많아서 네, 조금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0: 감사합니다. 저희 멤버 소개 멤버 소개 한번 할게요. 너가 해볼래?
1: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오프 더 메뉴 건반 치고 있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저를 첫 번째로 이렇게 쭉 돌아가 볼게요. 일단은 보컬의 안정준입니다. 그리고 베이스의 박지원, 그리고 기타의 허민석, 그리고 처음 보는 친구죠. 저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처음 보는 뉴페이스지 않나, 김하민입니다. 그리고 드럼의 오장호 인사 올립니다. 되게 떨리네요. 오랜만에 무대 하는데, 자, 아임라이브 진짜 많이 나오고 싶었거든요. 밴드 하면서 약간 조금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저희끼리 동그랗게 하는 공연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 여건상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아임라이브를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그와 동시에 또 정규 앨범 열심히 만들어서 첫 활동을 이걸로 시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TMI지만 여기가 어디죠? 여기 이 동네 어디죠? 서초구. 엄연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오프 더 메뉴는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서초구에서. 그래서 오랜만에 이 동네에 왔거든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2: 네, 양재동에서 만들어진 팀입니다.
1: 네. 그래서 옛 추억도 많이 나고 좋아요. 어쨌든 좋아요. 네.
2: 네. 다음 곡 할게요. 네, Against Me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도 마지막 곡인 것 같아요.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프 더 메뉴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마지막 곡이긴 한데요. 이제 사실 오늘이 저희 정규 앨범 나오고 처음으로 라이브를 보여드리는 자리여서 준비 진짜 많이 하고 왔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그래요?
1: 작으신 것 같아요.
2: 뭐라고요?
1: 뭐라고요? 잘 들으셨나요?
2: 아, 우리는 이런 걸 잘 못하겠더라. 그 데이브레이크 선배님들 하는 거 이제 앞에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아우 못하겠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1: 너무 너무 잘하셔서 어떻게 하시지?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 뒤에 안 보이시죠? 막 이런 거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못 봐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 한번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만 해주실래요? 박수!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어느덧 마지막 곡을 남기고 있는데 저희 이번에 나온 2집 콘크리트 밸리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인 미싱 콜즈라는 곡입니다. 뭐 곡 소개 잠깐 해주실래요?
1: 네, 저희가 그 새로 합류를 하게 됐는데 합류를 하고 처음 쓴 노래라서 네, 의미도 깊고 그래서 같이 만들었던 노래 중에 가장 인상이 깊고 왜 그렇게 유명하게 웃어? 네, 네, 그래서 네, 이 노래를 타이틀로 하자고 저희끼리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쵸? 네, 미싱 콜즈 들려드리겠습니다.

0: It feels a bit off. You might even wonder if it was made incorrectly. Let's take a closer look. Its nose is naturally lifted. The ears are laid back, and it roars with its mouth open down to the finely detailed fangs. The beard flows back, and details around the eyes, mouth, tail, and feet are rendered using the incision technique, bringing the piece vividly to life. On top of the lid, seated at a slight angle, the creature is a lion. In Buddhism, lions are regarded as mystical guardians of truth. And during the Goryeo dynasty, many Celadon works were crafted in the form of lions. Though lions are seen as brave and powerful, this one feels endearingly cute, but no less significant. The smoke rising from the burner passes through the holes in the lid and slowly escapes into the air through the lion's mouth. As for the lid, an additional tier was raised on top, carefully placing the lion above it, while the body of the burner is adorned with expansive cloud motifs. What truly makes this incense burner shine is that subtle twist in perspective. Rather than centered, it's set slightly off to one side, gently breaking away from the conventional idea of a perfect symmetry. Small yet confident, off-center yet beautiful. The essence of Goryeo Celadon defying convention. Shall we be drawn into the quiet charm of this piece, whose imperfection creates its own perfection?
1: Now,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 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이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계속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으로 조기잡이의 장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길래 장구한 조기잡이 역사가 이 사진 한 장에 들어있을까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장면 확인할 수 있을지 연평도로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0: 우리가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가요.
1: 네.
0: 인경을 장군이 이 치욕을 갖기 위해서 청나라를 치러 가는데 병사들이 네. 일부러 식량하고 물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아. 출정 안 하려고 살기 네. 위해서. 그래서 인경엄 장군이 여기 연평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네. 이제 병사들에게 가시나무를 다 꽂아 놓게 한 거야. 어. 그리고 물이 들어갔다가 다 꽂혀 있는 거야.
1: 그 가시나무.
0: 가시나무에 그걸 식량으로 삼고 그 출정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게 하나의 신화예요.
2: 길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0: 네,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질 때마다 네. 이 길이 생기죠.
2: 와, 이거 장관인데요?
0: 네, 여기가 네. 바로 인경엄 장군이 그물이 있는 이 장소들에 네. 가시나무를 꽂아가지고 조기잡이를 가르쳐줬다는 그 안모 거장입니다.
2: 이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과거의 신화의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네, 업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신기합니다.
0: 여기가 파시골목에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아. 지금은 뭐 수역 건물인데 네. 여기 파시 골목의 입구거든요.
1: 네.
0: 1일 출락구가 한국은행보다 네. 많았다라고 하는 그 네. 연평 어업조합이 있던 건물인데
1: 우와.
0: 10여 년 전에 이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1: 네.
0: 새 건물을 지은 거예요.
1: 그러니까 한국 국고은행보다 더 많은 현금이 돌았던
0: 그렇죠.
1: 그게 어업조합이 여기 있었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얼마나 네. 돈이 많이 넘쳤으면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연평 어업조합 전무를 하지
1: 네.
0: 황해도 도시사 하지 않는다. 연평도의 위상, 그다음에 연평어업조합의 위상이 그 말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평어업조합은 우리 어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였죠.
1: 근데 그걸 없애고 수협이 들어섰나요?
0: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업사를 비추던 그 중요한 건물을 없애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들어봐야
1: 네.
0: 그게 어떤 의미가 당기겠어요? 그런 세월의 흔적과 그 세월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
1: 네.
0: 이것들을 남겨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기가 과거 1960년대 후반까지는
1: 네.
0: 명동 거리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거리였어요. 연평도 근처 바다에서 이 조기를 잡는데
1: 네.
0: 많이 모일 때는 어선이
1: 네.
0: 3천, 4천 척이 모인 거예요. 연평도 주민들이 자기 집은 다 내어주고 천막에 살고 집 내준 그 돈으로 네. 1년을 먹고 살았어요.
1: 그러니까 일종의 이 조기잡이 어선 때문에 생긴 이 섬 안에 번화가
0: 그렇죠.
1: 이거네요.
0: 근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연예인들,
1: 네.
0: 그다음에 전국의 씨름대회 뭐 그다음에 전국 노래자랑

0: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한 거예요.
1: 이 안에 그 수만 명의 인간 군상이 모여서 거기 또 돈이 있고 뭐 육지에서 사람들이 또 그 돈 냄새를 맡고 왔었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0: 그야말로 네. 그냥 난장판이었죠.
1: 진짜 난장판이었어요.
0: 왜냐하면 한 10일 정도를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조기를 잡고 네. 이제 조금 무렵에 4-5일 정도를 여기서 좀 쉬고 그물 손질도 하고 네. 하는데 그 쉬는 날에 여기는 미어 터지는 거죠.
1: 이 골목의 이 길 자체는 그때랑 동일한 거죠.
0: 동일하죠.
1: 이 위치 그대로. 아.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조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영원할 줄만 알았겠네요.
0: 그렇죠. 네. 그런데 1968년 5월 26일의 파시를 마지막으로 네. 더 이상 파시는 열리지 않았어요.
1: 완전히 사라진 거군요.
0: 조기가 북상하지 않으니까.
2: 이게 뭔가요?
0: 이게 우물인데.
2: 우물이?
0: 예. 한번 보시면 네네. 아직도 물이 있죠. 우리 초기 파시할 때는 네. 이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수많은 선원들이 한 10일 정도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조기를 잡을 때 여기 섬에 들어왔을 때 식수를 공급을 하는데 이 식수를 퍼날랐던 안악내들이 집이 없는 피난민들이었어요. 3천 척이나 되는 그 배에 식수를 퍼서 날려고 하면 네.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2: 그렇겠네요.
0: 6개의 우물에서 이 우물물이 오전만 되면 다 바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2: 그렇게 우물이 바닥이 나면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0: 오후에 우리 또 차 오를 때 또 써는 거죠.
2: 그때 쓰고 네. 아.
0: 그리고 간통이라고 해서 네. 조기를 잡으면은 염장을 해야 되는데 다 없어졌어. 우물보다 수십 배로 많았는데 한 군데 남아 있는 데가 있으니까
2: 다 그, 하나 남았나요?
0: 네. 그것도 남아 있는 거 밭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2: 밭으로 쓰이는 텃밭 같은 거.

0: 선생님,
1: 네.
0: 뷰가 끝내줍니다.
1: 보이는 뷰가 가래칠기 해변이라고
0: 하고. 가래칠기 해변.
1: 네. 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뾰족하게 나온 바위를 병풍바위라고 해요.
0: 너무 이쁜데요?
1: 네, 굉장히 이쁘죠. 네.
0: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NLL이 딱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저기 NLL이 어디냐면 네. 석도 앞에 작은 중국 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0: 네.
1: 저게 NLL 선이에요.
0: 아, 저 경계군요.
1: 네. 네.
0: 실제로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어우, 그 규모가 엄청났었을 것 같아요.
1: 네. 네. 장관이었겠죠?
0: 네.

0: 이 사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서 연평도 곳곳을 다녔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1: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들, 뭐 예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사진을 찍었을까? 근데 확실히 와 보니까 궁금증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조기잡이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어업 활동을 했고 이 아름다운 섬이 돈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0: 네. 황금의 섬이죠.
1: 네. 황금의 섬. 네. 네.
0: 그 노래도 있어요. 조기실로 가자, 돈벌로 가자라고 하기 연평도는 네. 하나의 그 돈벌로 가는 섬이었고 네. 그 돈은 곧 조기였죠.
1: 연평도에 오니까 그 지금 화계사님이 하는 기록이라는 현재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뭐 알 수 없지 않았을까. 네.
0: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네. 그 사람들의 삶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또 비춰주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네.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원 예술에서 다원은 매체의 다양성을 말할 수도 있고 인식의 다양성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 다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다양한 매체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는 그걸 기반으로 내러티브를 만들고 또 공연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전시로 풀어내기도 하고 출판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어떤 것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매체들을 탐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원예술가 진나래입니다.

0: 우리 중심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그 관심 법안 제안 워크숍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법정국으로 풀어내기도 했었습니다.
1: 원고 농업회사 법인 해피민트 피고 중간자 V.
0: 그 공연은 돼지 농장주의 입장과 또 바이러스의 입장을 각각의 변호인들이 이제 말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는 시각을 좀 탈학습하고자 했던 것이 있고 또 동시에 평등 내지는 평화와 같은 그런 이상적인 개념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2: 언제나 공동선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불가능에 의해는
3: 우리 집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0: 최근에는 쿠킹 비디오의 형식을 좀 차용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말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3: 조금씩 마시다 보면 어느새 면역력이 높아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0: 개보 같은 경우는 제가 2016년에 처음 진행을 했던 건데요. 제가 거의 한 30 정도 될 때쯤에 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 처음으로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실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좀 알게 되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 실종이라고 함은 월북인지 납북인지 알 수 없다라고 보통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사상적으로 의심이 된다 해서 뭐 일종의 뭐 빨간 줄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그 외가 쪽 그 분들께서는 좀 피해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이 좀 그런 거대 서사, 그러니까 거대사가 우리의 한 개개인들,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격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가족들이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숨겨왔던 거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가 삭제될 수도 있구나.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았었고 그때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마치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사나 이제 미시사를 통해서 또 냉전의 계보를 좀 탐구해보고자 했던 그 작업을 이제 베를린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베를린은 워낙에 이제 냉전 관광으로 이제 유명한 곳인데 슈타치 박물관이라는 데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슈타치라는 게 뭐냐면은 그 동독에서 비밀 경찰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봤던 이제 흥미로운 것이 그 독일의 비밀 경찰들이 자신들의 이제 지인을 미행하기 위해서 여행객으로 분장하고 이제 사진을 찍은 이제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제가 모티브를 얻어서 저 스스로를 거기에서 이제 그 관광객처럼 이제 위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에게 접선하고자 하는 일종의 그런 플레이를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베를린에 이제 친구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는 또 나를 미행하면서 몰래 촬영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에세이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념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개개인의 삶과 생각에 이제 미치는 영향에 더 이제 관심이 있었고, 어떤 존재는 왜 기억이 되고 어떤 존재는 왜 기억이 되지 않고 삭제되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오히려 던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신막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피난민들이 머물 그 집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미군과 유엔군들이 이제 물자 지원을 많이 해.

0: 줬어요. 그래서 이 마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군이 주도가 되어서 백호의 가옥을 주민들하고 이제 같이 지었고 그 백호의 가옥에 제비뽑기를 해서 주민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곳이든 접경 지역은 그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특유의 풍경과 정서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제 눈과 귀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그 주민분들을 만나 뵈면서 그때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그때 당시에 어떠셨는지 또 피난길은 어떠셨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수복지구라는 곳은 원래 이제 북한 땅이었다가 한국전쟁 이후에 남한이 된 그런 곳인데 그곳의 주민들은 이북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의심, 그러니까 사상이 이상할 것이다라는 의심을 남한 그 체제로부터는 계속 받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더 이제 자신들의 사상이 남한에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을 더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캐나다 군들이 이렇게 천막 쳐주고 보호해주면서 맨 처음에 그렇게 한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한 200여 세대 들어와가지고 천막촌 형성해서 살다가 모델하우스처럼 아까 방앗간 부엌한칸 저런 집을 하나 지어주고는 그 목재를 지원해주면서 아 요거대로 그대로 져서 살으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차츰차츰 이 동네 저 동네 옆 동네로 이제 조금씩 번져나가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0: 제가 이 작업을 진행을 할수록 사실은 더 많은 질문이 생겼었습니다. 왜냐면 인터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을 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같은 방식으로 경험한 것도 아니었었고 또 그리고 결국 한 존재 또 아니면 역사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수많은 기억과 관점들이 중첩되는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정답을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존재와 장소 또는 생각, 기억 이런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예술은 마당 같은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당이라는 곳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 오히려 더 자유롭게 다양한 것들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그런 장소가 도시에서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술이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작업이 좀 단순하게 보였던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한 번쯤 의심하고 또 자신과 주변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줄수 있는 작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0: 데이지야.
1: 데이지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장면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저를 확인시켜주는 소피를, 소피의 존재를.
2: 내가 알아올게, 소피. 순례자들이 왜 돌아오지 않는지.

0: an animation called Pilgrims is what Case Story brings to you today. It's a story about people who leave Utopia for an imperfect world. Many film festivals lauded the work. It's based on author Kim Choi-up's bestseller, If We Cannot Go at the Speed of Light. Director Hop Kyung-gang brought her creative touch. While actresses Kim Hyang-gi, Park Ji-hoo, and Lee Ju-young gave life to the characters in the animation.
1: 아마도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
2: 깨달았어. 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내 남은 삶이 불행할 거라는 거야.
0: Let's watch the animation movie Pilgrims. It is a perfect village far from Earth, where there is no prejudice or hatred. Kids there grew up without knowing pain or sadness.
3: 그 감정을 느꼈을 때 나오는 신체적 반응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 시초지 수업 시간에
0: Here lives Sophie, a model resident and top student.
4: 어? 못 보던 목걸이네?
5: 어? 예쁘지? 선물 받았어.
4: 선물? 누구한테?
5: 이건...
0: Hmm? She doesn't remember where she 어? got it. On the way home from lessons,
4: 어.
0: Sophie and the kids happen to see someone crying.
4: 혹시 저게 아까 수업 시간에 본 슬픔의 신체적 반응인가? 그러네. 저게 울음이라는 건가 봐.
0: The sound of weeping threw Sophie off balance, and she runs off until she hears someone call to her.
6: 이게 뭐지? 여보세요?
7: 어, 연결됐다.
0: Whoa, 아, the necklace is communications device.
7: 목걸이 고장난 줄 알았잖아.
0: Daisy 목걸이? seems glad to hear from Sophie.
6: 혹시 당신이 이 목걸이를 준 사람인가요?
0: But Sophie 어? can't remember Daisy.
7: 나 진짜 기억 안 나? 데이지라고.
6: 데이지?
0: Sophie's best friend Daisy 그래, has 데이지, snuck 데이지. away from the village to go to the 됐어. origin.
8: 돌아오지 않는 순례자의 비밀을 밝혀내고 올리브를 찾아서 꼭 같이 돌아갈게.
0: But Sophie doesn't really get what's going on.
6: 그게 무슨
7: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면 오늘 자정에 마을 신전으로 가봐. 그럼 알게 될 거야.
0: That night,
6: 돌아오지 않는 순례자.
0: Sophie makes her way to the underground temple.
9: 열두 명의 순례자들 중 로와 레이 모가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명에 대한 기억을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우고.
0: The village has a rule. Once kids turn 18, they go on a pilgrimage to the outside world. Adults had erased the memories of all the kids who had watched the returning ceremony. Why did pilgrims never come back? And why did the adults manipulate memories? Daisy wanted to know, so she went to the origin, to Itasa. The exterior border area bustles with activity. It is a zone for the unengineered population. It's where those without DNA engineering or designers' genes end up living.
4: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10: 뭐야? 이거 떠오르고 있네?
0: Some who see the birthmark on Daisy's face openly hassle her.
11: 야 잠깐. 이 정도 싸구려 유전자면 클린 처리 대상 같은데? 이 타사 경찰에게 넘기면 돈 되는 거 아니야?
10: 야, 잡아!
0: And chase after her. She manages to get away to the zone for the DNA-engineered population. IT is a technologically advanced wonder world. But Daisy is not welcome.
4: 촌스러워라.
12: 어머, 얼굴이 어떻게 있네?
0: 다시 taken aback by the prejudice she'd never known in her isolated village. here, and the police chase after her.
8: 그런데 소피, 여긴 우리가 생각하던 곳과는 좀 다른 것 같아.
0: She begins to think. She understands why Sim could have chosen to create her village.
8: 내가 초라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만 깨닫게 돼. 넌 내 얼룩이 아름답다고 했었는데.
13: 미등록자 발견. 미등록자 발견.
0: Meanwhile, she ends up getting surrounded. Yet she manages to get away again. Then, she happens to see a wanted notice with her friend Olive on it.
8: 올리브? 이게 대체?
0: 아! A bit later.
2: 이건 뭐지?
8: 내 목걸이 돌려줘. 그건 내 거야.
2: 이타사 경찰과의 통신 수단인가?
0: The resistance group captures Daisy. They suspect she might be a spy. Just then.
14: 여기는 소피. 데이지, 들리면 응답 바란다. 데이지, 무사하다면 응답 바란다.
0: Sophie communicates through the necklace. And Daisy reunites with her lost friend, Olive.
2: 오랜만이야, 데이지.
0: Will Daisy find the answers she seeks? Will Sophie recover her memories? A story about those who choose to leave Utopia to live in an imperfect world. It is the movie Pilgrims.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says she contacted the author as soon as she read the story.
15: 2019년도에 제안을 드려서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어서 베스트셀러를 애니메이션화 한다는 그 부담감보다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동안에 점점 김채엽 작가님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라는 그 두 개의 문장이 그 휘몰아치는 뭔가 계기였던 것 같고.
0: In turning the story from a series of letters into the animation, the role of Sophie was made bigger.
15: 소피라는 캐릭터는 실은 편지를 받은 그 독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주관적인 필름으로 가져가기 위해 소피를 그 안에 넣고 연출을 해가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0: Actress Kim Hyang-gi took on the role of Sophie.
15: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애니메이션 황금기라고 불리는 세대를 좀 거쳐와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만 왔었는데 기분 좋게 당연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0: It was the first time in her 20 years career that she tried voice acting.
15: 상상을 하고 녹음을 했는데도 사운드를 들어보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지점이 있었는데 그 지점을 정확히 찾지 못할 때 감독님께서 섬세하게 봐주셨던 부분이 많아서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계속 여러 번 반복적으로 녹음을 했었고요.
0: Actress Park Ji-hoo took on the role of adventurous pilgrim Daisy.
15: SF 세계관과 섬세한 감정선의 조합이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절로 이들이 사랑을 향한 여정을 되게 응원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데이지가 본인 의지로 그렇게 사랑을 찾아 떠나는 그런 용감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0: Lee Joo-young played the charismatic Olive.
16: 애니메이션 연기를 내가 할 수 있다니라는 어떤 감사함과 허평광 감독님께서 이 애니메이션계에서 정말 많은 필모그래피를 쌓으시면서 한국 작품으로 첫 감독하시는 거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각자의 희망이라든지 잊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 Critic approved voice acting and creative imagination. It is the movie Pilgrims. K's story focuses in on this character in Pilgrims.
8: 돌아오지 않는 순례자의 비밀을 밝혀내고 올리브를 찾아서 꼭 같이 돌아갈게.
0: A courageous seeker of answers.
4: 수수께끼 소녀와의 우정 그리고 시작되는 모험.
0: Daisy, who leaves the familiar for the unknown. actress Park Ji-woo, who started her career as a child actor, tackle this role.
15: 불안정함이 있으면서도 강단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움직이는 캐릭터로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굉장히 부합된다.
0: She put in work to bring this character to life.
15: 목소리로만 소통을 해야 된다 보니까 최대한 다양한 버전과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가려고 했었고 데이지가 모험적이고 씩씩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섬세함이랑 진지함에 따른 감정선을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맞췄던 것 같습니다.
0: And to her story, with its warm and meaningful message. A beautiful sci-fi animation. It is the movie Pilgrims.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오른오프입니다. 저는 이션.
1: 저는 와이엇.
2: 와우. 예.
1: 뷰티 MC로서 입상한 지가 또 두 달이 됐는데
2: 예.
1: 사실 진짜 이게 눈이 떠진 건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요.
2: 진짜요?
1: 뷰티 관련해가지고 정말로요.
2: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거짓말? 뭐 연기예요?
2: 아니에요.
1: 진짜예요. 제가 두 달 동안 하면서 신상들이나
2: 뭔가 떴구나.
1: 이게 이거 내 피부에 맞나? 이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2: 들어왔구나.
1: 아, 막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일단 사진은 안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2: 그러니까 요즘에 또 네. 이제 아무래도 저 계절도 바뀌잖아요.
1: 네.
2: 그러면서 이제 또 신상도 많이 또 이제 출시된단 말이에요.
1: 아, 그죠.
2: 저도 진짜 네. 심심할 때마다 이제 올리브영 네. 이제 어플 보면서 신상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1: 맞죠.
2: 또 이제 또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1: 예.
2: 그래서 또 장바구니에 네. 담아둔 또 이제 템들이 많은데.
1: 네.
2: 그래서!
1: 그래서!
2: 오늘의 주제는 최근 구매 아이템!
1: 아이템!
2: 예스!
1: 예스!

0: 신상일 수도 있고 선물용일 수도 있고.
1: 아, 왜냐하면 또 요즘 뷰티가 네. 굉장히 또 K뷰티가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0: 핫해요.
1: 또 선물로도 진짜 네. 많이 줍니다. 생일 선물할 것도 이제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뷰티템이 굉장히 또 높은 카테고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민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최근에 구매했는지 한번 물어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0: Let's go. 근데 이제 또 최근 구매템이 아 이게 또 인기가 뭐가 있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1: 또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요즘에 제가 추측해보기로는 네. 또 이제 해가 좀 또 뜨거워지고 있어요.
0: 핫해. 그래서, 태양을 그래서, 피하는 방법.
1: 그렇죠.
2: 네.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선크림 관련해서 네. 또 구매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제 또 날이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클렌징에 좀 더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0: 아, 맞죠.
1: 클렌징 제품을 좀 많이 구매하지 않았을까.
0: 아 그렇죠.
3: 아니요, 사진 찍으셔도 돼요.
1: 네, 찍으셔도 돼요. 예.
3: 괜찮아요.
1: 아,
3: 예.
1: 저희 아니랍니다.
3: 아, 저희 아니에요. 괜찮아요.
1: 아니,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0: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1: 죄송하네요, 괜히. 예. 죄송합니다.
0: 예.
1: 셀카 찍으셨다고.
0: 예, 괜히 오해라고나 할까요, 이게?
1: 괜찮아요.
0: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도망가시잖아요.
4: Excuse me. Hello, my name is Wyatt.
5: Hello.
4: Do you guys have a time to interview?
5: Hello, I'm Anna from Portugal.
6: Hi, I'm Marina from Serbia.
7: And I'm Viviano from Portugal as well.
8: Oh, why did you come to Korea?
7: They're big fans of Korean dramas.
8: What drama?
7: Many
8: of drama. Many. Like, many. What is the best one, drama?
7: The last one I remember was Crash Landing on You.
8: Ah, 사랑의 불사! 사랑의 불사! It's my favorite drama too. Yeah, okay. Oh, have you guys bought, like recently, like K-beauty item?
7: Yes.
8: Oh! When you bought it, you have seen the review or
7: TikTok?
8: Oh, yeah. TikTok.
7: TikTok.
8: From the TikTok.
7: Instagram.
8: Yeah. Oh, then you got a
7: ChatGPT.
8: ChatGPT. Oh, from ChatGPT. Oh, okay. You got information from that.
7: She has dry skin, and then she asked ChatGPT for dry skin. I have oily skin, so I go on TikTok and go oily skin recommendations, and then we get. What we want to buy.
8: They
9: review it to me and then they say what is good and I will buy what they recommend me.
8: Can you tell me what item is?
7: Okay.
9: It's a long list.
7: It's a long list. So I visited probably every Olive Young in this city. Also the pharmacies have really good creams. And I got some pharmacy creams.
10: I'm looking for the picture of the products because I took a call.
0: Oh! 많이 찍었는데요?
10: This is the first part. I bought toner.

0: Brownlow.
1: Yeah, doctor?
2: Doctor.
3: Doctor.
2: It was good.
0: Yes, yes. The toner I really like.
2: Mm-hmm.
0: It's very hydrating, I would say. So I really like the Korean stuff. I also got vitamin C.
2: Yeah.
0: I also have the retinol shot, the really viral one. But also we got some hair products.
4: 오늘 저 거, 아 커플들 하고 싶지만
1: 좀 할까? 아 하자.
4: 카메라 너무 막 바로 오지 마시고 형 한 번만 들어줘.
1: 그래. 내가 살짝 섭외 느낌으로 해.
4: 어.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가 좀 촬영을 뭐 하고 있는데 인터뷰. 아 이현진 됐을까?
5: 싱가포르.
4: 섭외 됐습니다. 싱가포르 분들이래요.
1: Hello. Nice to meet you.
4: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2: Are you guys couple?
5: Oh, yes, we're married.
2: Oh, really?
5: Yes.
2: Oh, my God.
6: Congratulations.
5: Thank you.
7: 1 year plus.
1: 신혼부부입니다.
2: Recently, have you guys bought anything in a K-beauty?
5: Yes.
2: Oh, really? Yeah. In Korea?
5: Yeah.
2: Oh, yeah. What did you guys buy?
5: Usually I get 정정물.
1: 정샘물.
2: 정샘물. Yeah. 정샘물. 정샘물이 뭐죠?
1: 이제
5: 쿠션.
1: 그렇죠. 쿠션도 많이 쓰고.
5: I think because my skin is a bit more sensitive. So creams typically are a bit more soothing. Yeah. So I prefer K beauty items actually.
2: What about you? You there?
8: I like Estura because I actually have eczema. So my skin gets dry, but Estura actually keeps it quite moisturized.
1: When you buy?
5: Yes.
1: 사실 때 뭘 보세요? Important thing.
8: I look at reviews.
2: Reviews.
8: And whether it's from a reputable brand. Yeah, so usually the Korean brands are the ones that get recommended the most.
5: Yeah, it's part of our daily routine.
2: Are you satisfied?
5: Yeah, yes.
2: You like it?
1: Yeah.
2: have you studied Korean?
5: Not really. Understand a little bit.
2: Oh, really?
8: From watching Korean dramas.
1: K-뷰티만큼 K-드라마도 핫하네요.
4: 그렇죠. K-드라마가 또 핫하죠. 저도 드라마 러버로서 인정합니다.
2: What is your favorite K-drama?
5: Goblin.
2: Goblin.
1: Goblin?
2: Goblin is my favorite drama, really. In my life.
1: K-뷰티 얘기할 때가 텐션이 K-드라마 얘기할 때 과연 텐션이?
5: My too.
2: 공유
4: 이동구 선배님? 아,
5: 오케이. We cried when we watched.
2: Me too. That's the last episode.
5: Last few, yeah.
2: Yeah.
5: When he stepped.
2: Oh, yeah. When she like a car crash and
5: yes.
2: He cried. You know?
1: 얘 뭐야? 테이드라마 얘기할 때 텐션이 높아.
2: When Jin cries, you know, my life is like going down.
5: Yeah, I know. Yes.
2: Yeah.
1: This is K-BT program.
5: Okay, sorry. Yeah.
2: Sorry about that.
1: 와 근데 도심 속에 또 이렇게 서울숲이 있으니까
4: 그 공기가 좋아요.
1: 진짜.
4: 와 이게 그 초록색을 많이 보면은 마음에 안정이 생긴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K-뷰티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한국 오면서
4: 네.
1: 이렇게 또 서울숲에 놀러 오시면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 네.
1: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혹시 소풍 나오신 건가요?
9: 네.
4: 아, 진짜로요?
1: 저희가 멀리서 봤는데
4: 네.
1: 피부에서 다들 광이 나셔가지고
4: 네.
1: K-뷰티에 관심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9: 그럼요,
1: 왔습니다.
4: 아,
1: 그러면 약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뭐 브랜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뭘 가장 많이 이렇게
10: 성분을 많이 보죠.
1: 성분.
4: 네. 아, 성분.
9: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인가?
1: 히알루론산. 네.
11: 우리는 기미 광채. 네.
12: 기미 가리고 광채라고 이런 거 많이 사와요.
1: 혹시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매한 K-뷰티 아이템 한국 브랜드 제품?
11: 지금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PX 물건을 쓰게 됐는데
4: 달팽이.
11: 너무 달팽이를 처음에 쓰다가 너무 좋아서 해외로 선물도 하고 저렴하고 촉촉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들 덕보고 있어요.
4: 아들 덕.
12: 우리 아들 최고.
9: 저는 진짜로 어제 샀어요.
1: 샀어요? 오! 구매 목록.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9: 어제 산 건 이거네요. 수분 토너.
1: 오 이거 한번
9: 배송 완료.
1: 야,
4: 오 많이 사셨네.
1: 많이 사셨습니다.
9: 배송 완료. 진짜로.
1: 말은 하나 줬었는데 지금 세 개 사줬어요. 자 일단 더마토리 히랄샷 베리어 앰플한 하셨고요. 지금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수분 토너 지금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9: 네, 요것도 네.

0: 산 거.
1: 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 이것도 오늘 도착했다고 하시는데 네, 집에 가면 있으실 거예요.
0: 네. 네. 거짓말 아니죠?
1: 네, 완전
2: 아, 도착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택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0: 네. 네. 에스트라라는 제품인데 네. 병원에서 팔더라고요. 어느 순간 올리브영에 팔아서
1: 맞아요, 맞아요.
0: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부담 없이 마음껏 쓰고 있어요. 세럼도 좋고 스킨, 로션, 그다음에 영양크림 다 쓰고 있어요. 뭐 집에 있는 아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패션의 끝장판은 피부야. 그런 거예요.
1: 맞습니다. 맞아요.
0: 네. 뭐 옷 같은 거 그냥 뭐 입어도 피부 관해서는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
2: 그래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0: 아이도
1: 오네노프라는
2: 네 오네노프라는 그룹인데
1: 혹시 모르시는데 지금
2: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0: 애들한테 제가 딸내미가
2: 네.
1: 아 진짜요?
2: 아 그래요? 나중에 오네노프도 혹시 홍보 해주시면 좋을 것
1: 같아요. 아예 감사합니다. 아,
2: 그럼요. 저희 가 뭐 김밥 같이 먹는 걸로 갈까요?
1: 네. 저희를 찍 아 저희를 찍는 같이 찍는 게 아니고요.
2: 감사합니다.
1: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기릿.
2: 오케이.
1: 기릿.
2: 나왔다.
1: 간다.
2: 오, 나왔다.
1: 명수.
2: 나왔다.
1: 비스트.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2: 가능하실까요?
1: 요즘 최근에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 피부에 대해?
3: 요즘 좀 그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좀 건조한 속건조고
1: 속건조.
3: 겉에는 기름이 돋는 아~ 그런 게 조금 고민인 거 같아요.
1: 수부지세요?
3: 수부지.
1: 저도요. 오 예스.
3: 저 수부지.
1: 오 예스.
2: 오
1: 쓰리 수부지.
2: 쓰리 수부지.
1: 그 K뷰티에 가는 데서 이제 쇼핑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3: 종종 합니다.
1: 아 진짜 종종?
3: 2주에 한 번.
1: 2주에 한 번?
2: 2주에 한 번.
1: 최근에 구매하셨던 그런 아이템들 뭐 있을까요?
3: 저는 그 달바의
1: 달바
3: 스킨 패드.
1: 오
2: 달바의 스킨 패드.
3: 제가 브랜드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센스 샀어요. 그 올리브영에서 사서 기록은 있거든요.
1: 아 진짜?
2: 네. 그럼 그거 보여주시면 되네.
1: 그럼 혹시 두 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3: 지금요?
2: 네, 네.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3: 아 찾았다.
1: 드링. 이유가 뭐예요? 좋은 점.
3: 제가 진짜 보습이 별로 그 수부지인데 조건. 진짜 수분 충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화장이 잘 먹어요. 저는 달바.
1: 혹시 이 구매하신 이유가 뭐죠? 달바?
3: 달바가 이 스킨 패드가 닥토랑 펙토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어가지고 건조한 날에는 이제 닥토 한번 하고 펙토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좀 유분기가 도는 날에는 그냥 닥토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 아, 또 이렇게 또 좋은 정보.
2: 네, 좋은 정보. 꿀팁.
1: KBT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이제 점심 시간이시니까 네.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화이팅!
2: 안녕하세요. 와, 이제 또 인터뷰를 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2: 네, 그래가지고 좋은 또 제품들을 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천을 가지고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죠. Let's go!
1: Let's go! 와우! 사고는 싶은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2: 그렇죠.
1: 오늘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 와우! 네, 시민분들의 최고 구매템을 직접 추천받아 봤는데요.
1: 먼저 서울숲에 놀러 오신 외국인분이 추천해 주신 라운드랩의 네. 1025 독도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저자극 각질 토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네.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각질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들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각질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2: 아 이제 나같이 또 피부 관리가 또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1: 그렇죠,
2: 그런 거네요.
1: 그렇죠. 자,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이름이 독도잖아요. 이거 네. 뭐겠어요? 모르겠죠.
2: 청량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2: 맞아요?
1: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의 해양 심층수에 풍부한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대요.
2: 그래서
1: 인체와 유사한 미네랄 밸런스로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오.
1: 과연 찐일까?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재영이가 또 재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1: 좋아요,
2: 할게요.
1: 좋아요.
0: 네.

0: 근데 이거는 저도 써봤는데
1: 네.
0: 완전 물 같습니다.
1: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이제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1: 그렇죠.
0: 좋죠.
1: 근데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0: 있어요?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1: 그렇죠. 거의 드물죠.
0: 그러긴 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1: 네.
0: 야 이거 진짜 완전
1: 물이네. 저 물, 아, 물이네.
0: 와 물이야 물이야. 마셔도 되겠다.
1: 그건 아니고요.
0: 자 끈적인 것 같아요. 싹 해가지고.
1: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물 같아요.
0: 맞아. 이거 사실 그래.
1: 그냥 물인데?
0: 자 향은 어때요?
1: 어, 이거 없어요. 무향이네.
0: 무향이고 또 이제 끈적이지도 않고.
1: 네.
0: 근데 또 이 토너는 다른 또 키포인트가 있어요.
1: 뭔데요?
0: 저희가 그때 사전에 촬영 때 네. 닥토 시험 했었잖아요.
1: 네.
0: 닥토.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는 그 토너인 거죠. 찹토. 손으로 이용해서 토너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겁니다. 예스. 뭐라 썼니? 닥토가 뭐예요?
1: 뭔데요?
0: 하차할래?
1: 닦아내는 닦아내는 토너.
0: 오 맞아요.
1: 닦아내는 토너.
0: 오 맞죠? 밀당을 하네.
1: 네 그렇죠 그렇죠 닦아내는 토너.
0: 자 화장솜.
1: 네
0: 자.
1: 이건가요?
0: 맞아요.
1: 오.
0: 자 이제 화장솜에 닥토란.
1: 네. 네.
0: 누가 꿰맸어요 이거?
1: 이거. 아니.
0: 괜찮아요? 어? 아니 아니 남자고 뭐가 아야 아파라.
1: 아
0: 가위로. 네. 오
1: 와우.
0: 아까 말했죠 각질
1: 네.
0: 제거가 중요하다고.
1: 네.
0: 닦아내면서 삐빗결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각질이 이제 좀 제거가 되면서 또 피부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1: 뭔데요?
0: 제품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1: 아 화장솜에?
0: 그래야 또 이제 부드럽게 또 자극적이지 않게
1: 완전 적셔서?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용량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듬뿍듬뿍 쓰시라.
1: 오
0: 깔끔합니다.
1: 네 깔끔하죠. 다 네, 나쁘지 않아요. 보통 브랜드 이거는 뭐 외국 분들이 많이 또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맞습니다. 좋아요.
0: 자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 Let's go. 솔직히 나는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이 제품.
0: 진짜요?
1: 네 눈이 갔어요. 크긴 진짜 크고 그 무게가 좀 있어요.
0: 오!
1: 어 단무지인가?
0: 뭐야 뭐 식단 도시락 아니에요?
1: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거 어 이거
0: 와사비 쌈무야?
1: 와사비 쌈무하고 이거 단무지.
0: 뭐야 반찬통이에요?
1: 네. 아 아무튼.
0: 근데 크긴 하다.
1: 네.
0: 자 이렇게 뜯어보면.
1: 네. 어이. 알았어.
0: 개봉을 확실하게 하셨네. 이게 또 2스텝으로 쓸 수 있는 패드인데 먼저 녹색은 피부 진정,
1: 아,
0: 피부 각질 등 피부 진정. 바탕을 다져주는 패드고요.
1: 다져준다.
0: 노란색 패드는 수분과 붓기 개선에 도움을 줘 초간편 팩을 할 수 있는 팩 패드라고 합니다.
1: 와우. 피부 컨디션에 따라 이거를 또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격자 이렇게 엠보가 있어요. 격자 엠보면으로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주고 반대편에 이제 부드럽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토너팩 할 수도 있습니다.
1: 오.
0: 자, 네. 자, 패드팩이다 보니까 또 이제 네. 뭐가 중요해요? 밀착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자, 한번 테스트 밀착력. 하시죠.
1: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0: 네. 오, 씨. 그게 누가 뭐 얼굴을 이렇게 흔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1: 아, 혹시나 진짜 테스트 리얼해야 되니까.
0: 그러니까.
1: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0: 오.
1: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0: 그렇죠.
1: 네, 전혀 불안감이 없습니다. 진짜로.
0: 또 뭐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헤드뱅이를 하지 않는 이상 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밀착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또 이게 진정이 되나요? 좀 시원해요?
1: 어 시원해요. 쿨감. 완전 시원해요. 네, 쿨감이 좋아요.
0: 자, 그 다음 뭐예요?
1: 이제 단무지.
0: 그렇죠, 단무지죠. 쌈무 먹었으니까 단무지도 먹어야죠.
1: 네, 맞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0: 이제 이거는 좀 콜라겐.
1: 콜라겐.
0: 콜라겐 젤 패드입니다.
1: 아...
0: 그래서 뭔가 패드팩. 그럴 때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된 그런 패드예요.
1: 좋습니다.
0: 자 뭔가 그리고 아까 녹색 그 패드보다 질감이 좀 후드르드랍니다 이렇게.
1: 이제 패드 모양이 또 달라가지고.
0: 네. 또 이 패드 이 모양이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눈 눈가나 이 코 옆에 붙이기가 또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1: 아 그래?
0: 그걸 좀 알았네요. 달바 여기가.
1: 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0: 나쁘지 않아요.
1: 네 나쁘지 않고 또 수분감 좋아요.
0: 좋아요?
1: 네. 믿어주세요.
0: 네.
1: 어 이거는 조금 전 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0: 아 이게 아무래도 네. 콜라겐이 들어있고
1: 네.
0: 영양분이 좀 많은 느낌입니다.
1: 아 그렇죠.
0: 또 좋은 점이
1: 네.
0: 사실 두 개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진정을 하고 싶다.
1: 네.
0: 그럼 이 녹색 패드를 쓰고
1: 네.
0: 오늘은 좀 이제 콜라겐을 충전하고 싶다. 네. 이 노란색 패드를 쓰면 될 것 같은 네. 일석이죠.
1: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자.
1: 좋아요.
0: 다음 제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뭐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통하시던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이제 인증까지 해주신 제품이죠.
0: 그렇죠, 그렇죠.
1: 직접 이제 Extra Atobelia Hydro Steam Cream.
0: 맞습니다.
1: 네, 와. 맞습니다.
0: 이 브랜드가 네. 병원 다니는 사람들의 비밀 병기였어요.
1: 아 진짜.
0: 이제 아는 사람들 많은 그런 제품이었는데 예. 인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접근성이 좋은 365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와이어손에 네. 말고 제 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어 왜?
0: 저도 분량 좀 챙겨야죠.
1: 아 좋아요.
0: 좋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365 크림을 써봤었어요.
1: 저도요.
0: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무거웠어요.
1: 어 헤비.
0: 헤비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 수딩 크림은 아무래도 그 크림보다는 수딩이니까 좀 더 가벼운 보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 오, 그렇죠.
0: 한번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0: 거의 뭐 진짜 확실히 수딩 크림이라서 그런지
1: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0: 사실 저는 또 이제 계절마다 크림을 바꾸는데 네. 수딩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봄이나 여름에 네. 씁니다.
1: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0: 아무래도 이제 젤 크림이다 보니까 네. 수딩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여름에도 쓰기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확실히 가벼워요. 제가 많이 발랐잖아요. 많이 바르고 네. 좀 뭐랄까 그래서 이거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 생각했는데 보들보들하니 약간 좀
1: 그러네?
0: 딱 괜찮게 오 됐어.
1: 나도 그래. 그치?
0: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1: 마무리감도 나쁘지 않고 일단은 무향 이것도 무향이네.
0: 추세가 좀 무향이에요.
1: 오, 형 진짜 많이 하네.
0: 당연하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합니다.
1: 저도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0: 어디에요? 있는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아무튼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
0: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제품.
1: 다음 제품은 싱가포르 K드라마 덕후분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또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인데 추천해주신 제품이 정샘물. 예, 네, 이제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입니다. 뭐 이거 그분이랑 너무 통했어서 그런지 이 제품은 그냥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쵸? 네. 네 저는 네. 이거를 네. 씁니다. 오! 제가 이제 가끔씩 라이브 방송 단체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네. 간단하게 할 때는 쿠션을 써요. 오! 스터디 슬러이자 네. 베이스 메이크업의 진짜 강자라고 불립니다. 뭐 단순히 잡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촉촉 윤광 근본 쿠션이라 네. 바른 직후 윤광 피부를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0: 자, 볼게요.
1: 어디 한번 보도록 하지요.
0: 자. 예. 근데 나도 썼을 때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물광, 윤광. 자, 안쪽에 이 덮개에 보면은 믹스 앤 터치라고 네. 있습니다. 이게 블렌딩 팔레트인데 네. 이제 양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실러를 여기다 짜서 믹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믹스까지 해가지고?
0: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1: 우와!
0: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초보자들은 이거 찍고 바로 바릅니다.
1: 네.
0: 안 되죠?
1: 말 안 돼요.
0: 여기 한번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덜어내줘야 되죠.
1: 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0: 펴준 거 같아.
1: 촉촉해?
0: 촉촉해. 이거 괜찮아. 촉촉해. 근데 어디까지 발라야 돼요?
1: 형
0: 손톱까지 바르.
1: 손바닥까지 바르겠어 이러다가 뭐야?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색감도 그렇고
0: 답답해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윤광이 나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1: 여기 이게 안 한 거고 이게 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확실히 봤을 때 이쪽이 확실히 더 이쁩니다.
0: 그렇죠.
1: 드러내는 게 색감이요.
0: 자 커버력 어떤 것 같아요?
1: 좋아요.
0: 진짜?
1: 진짜로 장난 아니고 이게 티가 막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아요. 카메라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만큼 커버력이 좋다는 거지.
0: 오 그러네.
1: 예.
0: 네. 오. 이 힘줄이 사실 이게 힘줄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힘줄이 딱 보여야 되는데 확실히 네. 가로 넣었어요. 커버. 탯줄이요?
1: 탯줄.
0: 네 뭐라 했어? 아 힘줄이라고 했어? 고장났네. 커버력 나쁘지
1: 네.
0: 않아요.
1: 네 좋아요.
0: 힘줄을 가려버린다.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촉촉하고 네. 윤기가 있어서 네. 건성이나 네. 복합성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1: 네, 네, 네.
0: 지성 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뭐 슬슬 각자의 원픽을 한번 뽑아볼까요?
0: 그쵸.
1: 이번엔 형부터 골라.
0: 저는
1: 네.
0: 아 저 이 에스트라 하이드로 수딩크림 그러고 있습니다.
1: 아 수딩크림.
0: 제가 그 365 그 라인 크림 쓸 때는 굉장히 좀 무겁고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거 확실히 수딩크림은 보송보송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오.
1: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 근데 한 거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좀 발라지는 거 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봐도 색감이 다른데도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게 보여져서 좀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네. 이제 원팩을 또 뽑아봤으니까.
1: 맞습니다. 그 시간이 네. 왔지요.
0: 그쵸.
1: 뷰티북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0: 진짜요?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피셜이 누구 피셜인지
0: 경주해 주려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1: 네, 그래도 한번 해보죠.
0: 가보자.
1: 네, 렛츠고!

0: 영어를 많이 쓰면 멋있더라고.
1: 끝.
0: 자, 놀라지 마자. 따라라. 경화 브랜드잖아요. 이 본연의 디자인을 저는 이제 리스펙해줬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착안을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 너만의 오아시스. 오아시스 낚시예요.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그것도 365일. 더마 온! 제가 온앤오프잖아요. 뷰티 온앤오프처럼 더마 온! 아, 제가 지금까지 해본 토대로 느꼈을 때 포장을 잘하면 된다.
2: 아무튼 저도 끝났습니다. 정샘몰에 약간 일단 브랜드를 좀 나타냈고 이게 편하다라는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찍어봐서 편안하다, 자연스러운 색감, 촉촉함. 여기 안에 또 믹스앤 터치가 또 포인트잖아요. 그걸 또 나타냈고 또 what you can't,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네, 한다. 그렇습니다.
0: 진짜 아이디 없어서 사인까지 했네요.
2: 네, 사인이에요.
0: 소장님 이제 늘 게 없어서 자기 사인까지.
2: 네.
0: 자기 명성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2: 네. 네. 오늘 시민분들을 만나 또 최근 구매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솔직히 저도 혹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0: 이제 더 이상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믿고 보는 뷰티 온앤오프 후회 없으실 겁니다.
2: 예요.
0: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0: 여러분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를 낼 거예요. 이게 OX 퀴즈고요. 네. 다섯 분이니까 먼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1: 가위바위보.
2: Okay, we won actually.
1: We won. 가위바위보.
0: 자, 그러면 다리오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수장과 쌤이 먼저 OX 퀴즈를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낼게요. 울릉도는 3개가 없고 5개가 많아요. 도둑이 없고 뱀이 없고 공해가 없어요. 그리고 5개가 많다는 뜻은 물이 많고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향나무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다.
1: 아, 이거.
0: 자, 정답은 오. 자, 두 번째 질문할게요. 자, 울릉도와 독도 중 먼저 생긴 섬은 독도다. O, X.

0: 누구야? 야! 내 거라고.
1: 맛있을 수 있어.
2: 정답은 오.
1: 와. 그러니까 맛있었어.
3: No,
4: no,
3: I didn't
4: look at the map.
3: Yeah. I didn't look at the map.
2: 세 문제 중에 수잔이 두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수잔이
1: Sin.
2: 올라가요.
1: 예.
2: 네.
1: 끝났어요.
4: 끝났어. 끝났어.
2: 자, 10월 25일은 울릉도의 날이다. 5일까 X일까?
1: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2: 야, 정답은 X. 와.
4: 들어와.
1: 아,
4: 아닌데.
1: 아,
4: 아,
1: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두 번째 문제 나갈게요.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에 있다. O일까 X일까?
1: Yeah. Really?
2: 독도 and 울릉도 are in the East Sea.
1: Oh. Yeah. It was fast.
0: 다음. 파비앙이 두 문제를 먼저 맞췄기 때문에 파비앙이 올라가요. 결승전은 부전승으로 올라온 다리오와 파비앙, 수잔이 앞에 나와주세요.
1: 제시타예요?
0: 네. 독도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이다.
2: 파비앙.
1: 아, 이름이...
0: 파비앙.
2: 아, 이름
0: 부르네. 정답은 O.
1: 아,
2: 아, 세워도 되는 거예요?
1: 이렇게. It's fast, right?
2: It's fast.
1: Oh, it's...

0: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계절은 여름이다.
1: 정답
0: X일까?
1: X.
0: 정답 X. 아.
2: 아, 진짜 먼저 잡았네.
0: 울릉도는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인천항에서도 울릉도에 가는 배를 탈 수 있다.
1: 답이야.
0: X. 정답 X.
3: 아!
0: 울릉도 독도 퀴즈는 파비앙이 우승했습니다.

0: 지나간 문무왕이 절을 짓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그분을 아, 네. 불교식으로 화장해서 저 우리 바다에 있는 문무왕 수중릉에다 묻어드리고 네. 그 아들이 31대 신문왕이에요. 네. 그 신문왕이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절 이름을 감원사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절 이름은 감원사인데 자,
1: 이쪽 탑 쪽으로 The three-story stone pagodas stand proud on the vast land of the Kamonsa site.
2: This looks very old, right?
0: 이 탑이 이제 동탑입니다. 왜 이러면 저 동해 바다 쪽에 있는 탑이라서 동탑이라고 불리우는데 우리 저쪽에 저 있는데 보면 저기가 동해 바다예요. 처음으로 글에 언급된 건 삼국사기의 동해바다라고 나왔는데 신라인들은 이미 동해바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1: The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is compiled by Kim Bushik and others, as they were ordered to do so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ng of Goryeo Dynasty in 1145. This is the first book which clearly mentions the name East Sea as used in 59 BC.
0: 이 동해바다를 통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해 바다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무왕이 이곳에다가 절을 지은 것. 네. 그 부처님의 힘으로 일본 그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절을 만들었는데 근데 신라 때는 이 대웅전을 금당이라고 불렀어요.
1: King Shinmun complied to the wishes of his father, King Munmu, who became an East Sea Dragon and protected his citizens from Japanese invasion. He made something unique at the Kamonsa for his father, who became a sea dragon.
0: 자, 이곳에 이제 특별한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동쪽에다 이 구멍을 뚫은 이유가 용이 저 동해 바다에서 와서 이곳으로 드나들라고 이게 구멍을 뚫어 놓은 거. 이게 바로 용이 드나들은 용혈.
1: King Shinmun made a water passageway called Yonghyeol underneath the Kamonsa so his father, the dragon, could come and go.
0: 여기가 신라의 동해 바다예요.
3: 근데 동해 신기한 게 다 달라요. 우리 울진, 네. 독도, 울릉도 다 다른데 네.
4: 갈 때마다
3: 다 다른 매력이
5: 갈 때마다 달라요.
0: 자, 이곳이 우리 문무 대왕릉입니다.
1: The royal tomb of King Munmu is in the East Sea, 200 meters apart from the shore. Natural rocks and sluice paths in four directions are made so the seawater can enter the tomb.
6: 이 동해 이 쪽에 네. 뭐 다른 그게 피해본 일이
0: 뭐 수중릉을 만들고 난 뒤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 일본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게 아주 적어졌대요.
7: 문무왕의 영을 본 사람 혹시 있나요?
0: 아, 본 사람 있어요.
7: 본 사람 있어요?
0: 네, 본 사람 있어요. 그 영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의 아들인 신문왕.
1: Two years after the passing of King Munmu, King Shinmun received a report which said a small island out in the East Sea is floating towards the Kamonsa temple. He personally went and saw a turtleback-shaped island with bamboo trees growing on it. King Shinmun went to the island and saw that King Munmu has changed into a dragon and instructed him to take a bamboo flute. King Shinmun blew on the bamboo flute called Manpa Sikjeok every time something disastrous happened.
8: Even after his death, he wanted to become a dragon and protect the whole East Sea and the whole country. So that is something which came to my heart.
1: King Munmu is the sole king in the world to ask to be buried at sea. We can sense his desires, his wishes to protect the country and its people, even after his death.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could sense strong significance of the love King Munmu had for his country.

0: The Korean National Maritime Museum in the port city of Busan has various exhibitions. There are important documents related to the East Sea.
1: Here.
2: Oh,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이 지구인은 1846년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인데 주로 배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0: The globe made by the Newton family in England back in 1846 clearly shows that the East Sea is Korean waters.
1: 아까는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일을 보셨죠? 이것은 일본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1786년에 일본의 하야시 히에시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이 삼국통남 여지 전도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0: Korea is colored in orange, and Ulleung-do and Dokdo are in the same color, telling everyone that they are Korean territory.
3: 일본이 우리 언제 밖에서 우리 땅
1: 일본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에가 정확하게 대체로 노일 전쟁 그 무렵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또 이쪽에 지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아시아 동부 지역 전도입니다.
0: This region, unknown to Europeans, is known as the East Sea by the Manchus.
1: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옛날에 17세기, 18세기에 동해를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생각했고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로 불렸었다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4: To be honest, I actually really like the Gulf of Korea, though. Like, yeah, I think that sounds really good.
5: Kind of a cool name.
6: That sounds better, actually.
4: Yeah, like that's a really cool name.
7: It should be learned in school, the Gulf of Korea, in old maps.
5: Oh, really?
7: Yeah.
0: The East Sea, as well as Korea, is clearly shown on ancient world maps. But, like the fact that Japanese tried to change the names of Korean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tried to change the name of the East Sea. But the name East Sea, as recorded in history, can never be changed.

0: 안녕하세요. 우리 세일러 허니문입니다. 반갑습니다.
1: 저는 세일러 허니문에서 기타 치는 재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제가 드럼 치고 있는 에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치고 있는 예림입니다.
1: 저희는 3인조 록밴드고요. 처음에는 에비는 포토그래퍼로 있는데 베뉴에서 처음 인사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번 밴드 해보지 않겠냐, 잼하고 놀자 이래서 연습실에서 또 모여서 잼하고 만나다가 또 예림 씨가 또 나중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렇게 3인조 체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음악 많이 하고 있지만 펑크도 하고 뭐 네, 저희는 주로 지하 공연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런 방송 나오게 돼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네요. 네, 반갑습니다.
0: 괜찮아요.

0: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금 들려드린 노래 암체어 들려드렸고요.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저희가 이번에 발매한 피클이라는 곡입니다. 피클은 누구나 힘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사우나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서 피클처럼 절여진다 이런 곡입니다. 네, 유쾌한 곡입니다.
1: Pickle is a song we released. It's about like when you're stuck in a bad situation and you don't really, there's nothing you can really do about it. So for us, we love going to the sauna and just kind of sitting in hot water like a pickle and just letting it kind of sit with us for a bit. So yeah, we kind of wrote it as a little bit of a joke. Yeah.
0: 한번 다 같이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고요. 오늘 아리랑 TV 아임 라이브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1: 오늘 우리 처음으로 TV 출연을 했는데 굉장히 떨렸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좀 긴장 많이 되고 뭐 설리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에너지 좀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2: 아, 네. 저 아리랑 TV 항상 해외 나가면 호텔에서 뭐 TV 볼 거 뭐 있나 틀면은 한국 음악들 소개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아임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 생각보다 꽤 늦은 시간까지 하는데 자리 착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도 저희 곡 중에서도 있었지만 저희 피클이라는 곡이 어제 발매됐어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서 재밌게 듣길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 해외 팬들 위해서 에비도 한마디 해주세요.
1: Hi, we're Stellar Honeymoon. Thank you guys so much for coming. Please come find our shows here and abroad. Thanks.
0: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새로운 음원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호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소리 질러. 그리고 잠시만요. 그 롤러코스터 한번 타. 자, 원, 투, 쓰리. 다시 한번 세일러 허니문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3: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Peshin SNC, which has developed ultra-precision processing skills for premium components. Also, we look into Trigger, a maker of golf balls which can provide better performances to consumers. And we explore Sendery, which has suggested optimal air circulation solutions based on the scientific method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Seatbelts can keep people safe and secure inside a car. And sophisticated skills of professionals are necessary when producing high-quality seatbelts. Based on the skilled manpower and high-precision processing skills, Teshin SNC has produced components with a near-zero error rate. We look into Teshin SNC, which has accumulated skills for the past 25 years and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field of precision parts. Teshin SNC is located in G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Aside from the production of seatbelt parts for cars,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business areas into the fields of electric car components and defense industry materials. The firm has introduced ultra-precision processing facilities, including a special welding system and injection molding machines to enhance the production capabilities.
2: 대신 SNC는 존중, 협력, 혁신이라는 슬로건으로 방산 부품, 전기 자동차 부품, 자동차 안전 부품 등을 클래스 사출 공정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소리 전문 기업으로 고객사 요구 사항에 적시 대응하여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상생 협력하고 있고 특정 공정뿐 아니라 가공 용접 등의 공정으로 다양한 부품 생산에 전문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1: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seatbelt components for cars, and it has accumulated skills in the field of automobile safety system. It has rece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by developing components for electric cars. What is more, it has ensured a stable supply of components in the field of defense industry, which requires strict quality standards.
3: 저희 대신 SNC 대표 제품으로는 자동차 시트벨트 부품, 전기 자동차 부품, 방산 부품이 있습니다. 자동차 시트벨트 부품은 지난 25년간 꾸준하게 노력하고 쌓아온 기술력으로 복잡한 구조의 제품을 안정적인 품질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부품의 경우 신규 시장 개척에 뛰어들어 자사 기술력으로 프레스, 세척, 도포 공정을 개발, 양산하고 있으며 방산 부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제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전 아이템 생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품질을 요구하는 제품들도 타협하지 않고 고객사 요구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1: Since the early stage, the company has developed ultra-precision processing skills for the designing of dies, injection molding, and wire cutting. And it has constantly strengthened the production capabilities in the field of precision parts. Ultra-precision processing technologies can't be developed only with cutting-edge facilities. Skilled workers have completely checked the products and sorted out small differences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products.
4: 생산 공정에서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제품 취소 확보와 제품의 외관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도면 기준 공차를 유지하며 찍힘 및 병행 등과 같은 외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정 능력 확보와 구명 및 설비 관리를 철저히 하며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및 부서 간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후공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완성품의 경우 전수 외관 검사를 통해 미세한 스크래치나 찍힘 등을 검출하여 고객에게 납품되게 하지 않는 것이 전체 품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1: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Daeshin SNC has implemented an optimal management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and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as well as the production efficiency. As a result, more stable manufacturing process has been carried out and a systematic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has been built.
3: ERP, MES 체계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 생산 관리가 가능해졌고 생산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설비, 인력 효율적 운영 여부 확인 및 생산 저해 요인을 판단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고 장기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영역별 로스 분석 및 거래처별 매출 손익 집계가 가능하여 사업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The company has built its own R&D center to carry out studies on defense industry materials as well as high precision parts. The firm has compared and analyzed a lot of different materials, an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it has developed optimal solutions for the designing of products.
5: 저희 대신 SNC는 신규 공법 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제 방산 제품을 블로우 몰딩이나 사출 공법을 적용하여 플라스틱 제품화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력 제품인 자동차 부품 외에도 버스바, 각형 배터리 부품 등 신규 아이템 수주를 통해 제품 개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양성과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 Daeshin SNC is planning to enter the field of higher value-added industry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for automotive parts. By carrying out researches and improving the smart factory system, it aims to strengthen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2: 최근 산업 환경은 전기차, 친환경 기술, 스마트 제조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단순한 제조를 넘어 기술 중심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철학 아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1: Daeshin SNC has put top priority on the product quality as well a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has developed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maintained trust in the field.

0: We explore Trigger, which has taken a huge leap forward as a maker of premium golf balls. Trigger is located in Gwangsang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golf balls and provided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indoor golf driving ranges. It has obtained a patent by developing golf balls for professional golfers. Also, it has built automation facilities to strengthen competitive power.
1: 저는 KPJ 회원으로 입문한 이후 골프 회원 레슨을 시작으로 골프 연습장 운영, 로스볼 유통 판매 사업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골프공 제조회사인 트리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리거는 오직 한 가지 꿈을 갖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제가 설립한 회사의 로고가 찍힌 골프공이 언젠가 필드에서 당당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골프공 퍼팅라인 특허를 등록했고 마침내 국내 자체 제조 생산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0: Various types of golf balls can be used for different places and by different users. The company has produced golf balls for varied environment, and it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field. The putting lines that are printed on the golf balls are the unique technology of the company.
2: 저희 트리거는 크게 필드용, 연습용으로 나누어 골프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필드용으로 판매 중인 트리거 T2 퍼팅라인 골프공은 특허받은 다방향 퍼팅라인을 적용한 비거리 골프공입니다. 복수의 퍼팅라인 디자인 삽입으로 공을 잘못 놓았더라도 다른 퍼팅라인 이용으로 위치 재설정의 불편함이 감소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레인지볼은 스크린 또는 실내외 연습장에서 사용되며 타격량이 많다 보니 내구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생산합니다.
0: This is an indoor golf driving range which has used the golf balls of the company. Users can have longer driving distances thanks to the multi-directional putting lines that are printed on the golf balls. What is more, the multi-directional lines can help users better align balls. And it is more convenient to align balls even when it is bent out of shape. Users can hit longer and more stable drives.
3: 저희 골프공은 다방향 퍼팅 라인을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기존의 단일 라인 방식과 달리 여러 각도에서 정렬이 가능해 퍼팅 시 목표 방향을 보다 직관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 라운드에서는 작은 정렬의 차이가 스코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타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Golf balls have a simple shape and design, but sophisticated manufacturing stages are necessary. After coating the core part of golf balls with the cover, injection molding stage is carried out to complete the shape. The golf balls go through the injection molding process. After taking the balls out, the polishing stage is carried out to increase the durability. The designs and logos are printed on the balls, and after going through the coating process, the manufacturing stages are completed.
4: 저희 트리거는 기본적으로 100% 정품 원료로 제작하여 타구감과 내구성, 품질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 공정별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MES 시스템 구축으로 일자별 생산 실적 및 불량 데이터를 토대로 설비를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고 전 공정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mplemented MES as well as automation facilities for the coating and drying lines. By automating the coloring, coating and drying stages, the firm has reduced the variation in quality. Also, the MES solution has enabled the real-time management of the production records.
5: 저희 트리거는 공정별 생산 현황 데이터 수집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불량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며 불량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동화 설비 개선을 통한 시간당 생산성 증가로 늘어나는 발주 물량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제조 현장 개선 혁신 활동을 통하여 작업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최적화 레이아웃 설계 제안과 판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0: Trigger has accelerated the marketing strategy to strengthen the position as a provider of premium golf items. It has newly established a marketing department as well as strived hard to increase the market share in the Korean market by targeting social media outlets. Also, the firm has actively had meetings with overseas buyers to increase exports.
1: Trigger는 고객 만족 경영을 기반으로 신제품 연구 개발을 통해 매출을 향상시키고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등 골프 전문 브랜드로 인지도 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골프공 하면 트리거라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0: Trigger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nalyze the market trends in the golf industry and produce high quality golf balls. And it aims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as a maker of premium golf balls.

0: Sendori has developed scientific tools that can analyze the flow of air, and it has provided optimal air circulation solutions. By offering high-efficient air circulation systems that can save energy, the firm has suggested customized methods for different types of spaces. We introduce Sendori, which has strived hard to develop advanced technologies that can produce fresh and clean air. The production site of Sendori is located in Puk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in the field of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m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provider of total energy solutions. The company's products can improve the air quality in different indoor places, including residential spaces, schools, and offices.
1: 저희 샌돌이는 95년 설립 이후 냉난방 공조 분야의 고효율 고기능의 전열 환기 장치 및 냉난방기 공주 설비 등 명품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공기를 통해 미래를 지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단순히 공조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 숨쉬는 공간의 안정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0: The firm has mainly produced air circulators which can control the temperature, humidity, and air current levels, as well as create a fresh environment. Instead of the simple circulation of air, it has focused on implementing scientific methods that can analyze the flow of air. The products of the company are equipped with a filter cleaning system, so it can offer advanced maintenance services.
2: 저희 샌돌이의 대표 주력 제품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조달 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자동 먼지 제거 공기 순환기입니다. 이 제품의 핵심은 필터에 쌓이는 미세먼지를 브러싱과 역풍 방식으로 스스로 제거하는 자동화 기술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초기 성능의 95% 이상을 상시 유지하며 기존 제품 대비 필터 사용 기간을 2.5배나 연장시켰습니다. 덕분에 유지관리 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또한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유해 공기를 즉각 배출하는 강제 배연 기술을 적용하여 일반 제품 대비 재현 시간을 40%나 단축시킨 안전 중심의 혁신을 담았습니다.
0: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produced a variety of air conditioning products. It has recently developed a multifunctional ventilator, which can control the overall environment of bathrooms. And it has obtained positive responses among consumers. The firm has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in the Korean market by promoting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excellent product.
2: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재 주요 관공서와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 전국 수많은 현장에 도입되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시장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provide clean air,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manufacturing process in stages based on the strict standards. Instead of the simple assembling stage, it has introduc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designing, processing, assembling, and testing stages.
3: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자재 관리, 공정 관리, 그리고 최종 성능 검증입니다. 주요 부품은 입고 단계에서부터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품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립 공정에서는 작업 표준과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기 장비는 공기 흐름과 기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립 공정의 정밀도와 성능 검사가 품질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되어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Sendori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a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After introducing a smart factory, it has reorganized the production lines and automated the process. Also, the overall manufacturing system, including product quality, production cost, and delivery, has been drastically improved.
4: Samsung Smart Factory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한계였던 낮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우선 분산되어 있던 생산 라인을 통합 일자형으로 재구축하여 공정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 스크류 체결기 도입과 자재 키팅 시스템, MES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한 제조 환경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은 50% 이상 높아졌고 재고 정확도 또한 60% 이상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0: Based on the highly efficient energy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certifications, including Green Product Certification and Eco-Label Certification. As part of an effort to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field,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the optimal flow of air, as well as improved the driving skills and filters.
5: 저희 샌도리는 미래 환경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열외수 기술의 고도화는 물론 AI를 접목한 스마트 통합 제어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냉난방과 환기를 하나로 관리하는 4인원 복합 공조기를 개발하며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0: The company aims to take a leading role in the related areas by developing cutting-edge technologies. By enhancing quality control based on the global standards, it is planning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1: 공기와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공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별화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제품을 생산, 공공시장 확대 및 국내에서 신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북미, 유럽,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통해 탄소 중립과 실내 공기질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Sindori has continuously made new attempts to create a healthier environment. And it is expected to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the world by suggesting innovative air cleaning solutions.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태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태깐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홀세기 선거라. 선거.
1: 태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툰발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태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태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군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0: glass in a specially designed liquid, allowing it to be transported safely.
1: 저장하고 활용하고 운송할 수 있는지가 그 활용도를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LOHC 기술은 석유와 동일한 액체 상태의 수소를 결합하여 운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활용하던 석유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안정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수소의 단점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0: Terms of energy security and efficiency, you can think of it as a technology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hydrogen. But for LOHC technology to truly realize its value, the dehydrogenation process, extracting the stored hydrogen for use, is critically important. Only when hydrogen can be supplied reliably whenever needed can it become a truly practical energy source. The research team has developed a technology that enables the catalyst responsible for hydrogen extraction to operate faster and more efficiently. Instead of heating the entire reactor, the new method directly heats only the catalyst. As a result, the reaction rate increased by more than 16 times, while extraction efficiency more than doubled.
1: LOHC 기술은 수소를 저장하는 과정과 수소를 추출하는 탈수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탈수소화 과정은 에너지가 투입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수소를 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수소를 빼기 위해서 LOHC 소재와 촉매 그리고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발한 촉매 기술은 더욱 수소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더욱 소형화된 기술을 통해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 현장이나 에너지 현장뿐만 아니라 저희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필요한 지역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Improvements have also been made to the process of storing and releasing hydrogen. The research team developed a synthesis method that precisely controls the position of methyl groups, which had previously hindered hydrogen movement. By clearing the pathways through which hydrogen is released, the team maximized reaction efficiency. Compared with commercial material, hydrogen storage rates improved by 206%, while release rates increased by nearly 50%.
1: 현재는 발전사나 산업 기술과 협력을 해서 실제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다 저희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파일럿 규모에서 더 스케일업된 규모에서 저희 기술들을 적용하고 실제 산업들과 얼마나 연계될 수 있는지를 개발하는 것들이 확인하는 과정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0: The core technology, proven in the laboratory, has now entered the large-scale demonstration phase.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s supporting research on hydrogen storage and transport through the National Hydrogen Hub Laboratory Program.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KRICT, has been selected as the lead institution for the LOHC field and is leading related research efforts.
1: 수소 시대는 역설적이게도 저는 수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소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는 좀 다루기 어려운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이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클린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에 수소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더욱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에 다다르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LOHC 기술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Storing hydrogen safely and using it again when needed.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ies Research is advancing the future of Korea's hydrogen industry.
2: Seriously, I am so excited about this hydrogen because I get so sad and sick almost every time I see, you know, cars emitting gases and fumes on the road from
3: their tailpipes.
2: Mm. And isn't it like a heavenly thought if you just imagine cars releasing nothing but water vapor when they run?
3: Yeah.
2: I really believe that they pursue hydrogen economy and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enough funding for these researchers who are working tirelessly behind the scenes. But what else? What kind of efforts are needed for this green hydrogen to be more widely used in our daily lives?
4: First of all, the cost of renewable energy to actually power this process has to really come down. That could be done by investment into thes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lso, the performance and durability of such systems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오른오픈입니다. 저는 이션.
1: 저는 와이엇.
2: 와우. 예.
1: 뷰티 MC로서 입상한 지가 또 두 달이 됐는데,
2: 예.
1: 사실 진짜 이게 눈이 떠진 건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요.
2: 진짜요?
1: 뷰티 관련해가지고 정말로요.
2: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거짓말 뭐 연기예요?
2: 아니에요,
1: 진짜예요. 제가 두 달 동안 하면서 신상들이나
2: 뭔가 왔구나.
1: 이게 이거 내 피부에 맞나? 이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2: 들어왔구나.
1: 아, 막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일단 사진은 안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2: 그러니까 요즘에 또 네. 이제 아무래도 저 계절도 바뀌잖아요.
1: 네.
2: 그러면서 이제 또 신상도 많이 또 이제 취재 된단 말이에요.
1: 아, 그렇죠.
2: 저도 진짜 네. 심심할 때마다 이제 올리브영 이제 어플 보면서 신상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1: 맞죠.
2: 또 이제 또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1: 예요.
2: 그래서 또 장바구니에 네. 담아둔 또 이제 템들이 많은데.
1: 네.
2: 그래서.
1: 그래서.
2: 오늘의 주제는 최근 구매 아이템.
1: 아이템.
2: Yes.

0: 신상일 수도 있고 소물용일 수도 있고.
1: 아, 왜냐하면 또 요즘 뷰티가 네. 굉장히 또 KBT가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0: 핫해요.
1: 또 선물로도 진짜 많이 줍니다. 생일 선물할 때도 이제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뷰티템이 굉장히 또 높은 카테고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민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최근에 구매했는지 한번 물어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0: Let's go. 근데 이제 또 최근 구매템이 아 이게 또 인기가 뭐가 있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1: 또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요즘에 제가 추측해보기로는 네. 또 이제 해가 좀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0: 핫해. 그래서 예. 네.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렇죠.
2: 네.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선크림 관련해서 네. 또 구매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 또 이제 또 날이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클렌징에 좀 더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0: 아, 맞죠.
1: 클렌징 제품을 좀 많이 구매하지 않았을까.
0: 아 그렇죠.
3: 찍으셔도 돼요.
1: 네, 찍으셔도 돼요. 예.
3: 아, 예.
1: 네. 저희 아니랍니다.
0: 아, 저희 아니에요. 괜찮아요.
1: 아, 아니,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0: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1: 죄송하네요. 예. 어, 죄송합니다.
0: 어, 예.
1: 셀카 찍으셨다고.
0: 예, 괜히 오해라고나 할까요, 이게?
1: 괜찮아요.
0: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오, 도망가시잖아.
4: 어, excuse me. Hello, my name is Wyatt.
1: Oh, hello.
4: Do you guys have a time to interview?
5: Hello, I'm Anna from Portugal.
6: Hi, I'm Marina from Serbia.
0: Oh.
7: And I'm Viviana from Portugal as well.
0: Oh, why did you come to Korea?
5: They're big fans of Korean dramas.
0: Oh, what drama?
5: Many.
0: Many of drama? Many, like, many. What is the best one, drama?
5: The last one I remember was Crash Landing on You.
0: Ah, 사랑의 불사! 사랑의 불사! It's my favorite drama too.
5: Oh.
0: Yeah, okay. Oh, have you guys bought, like, recently, like, K-beauty item?
5: Yeah.
0: Oh! When you bought it, you have seen the review or
5: TikTok?
0: Oh, yeah. TikTok.
5: TikTok.
0: From TikTok.
5: TikTok.
0: Instagram.
5: Yeah.
0: Oh, then you got a
5: ChatGPT.
0: ChatGPT. Yeah. Oh, from ChatGPT. Oh, okay. You got information from that.
5: She has dry skin, and then she asked ChatGPT for dry skin. I have oily skin, so I go on TikTok and go oily skin recommendations, and then we get. What we want to buy.
0: Oh.
7: They review it to me and then they say what is good and I will buy what they recommend me.
0: Can you tell me what item is?
5: Okay.
7: It's a long list.
5: It's a long list. So I visited probably every Olive Young in this city. Also the pharmacies have really good creams.
0: Oh.
5: And I got some pharmacy creams.
8: I'm looking for the picture of the products because I took a photo.
0: Oh! 많이 찍었는데요?
8: And it's the first part.
5: I bought toner.
0: Toner.
5: Round lip.
1: Round lip.
5: Doctor.
0: Doctor. Doctor. It was good.
5: Yes. Yes. The toner I really like. It's very hydrating, I would say. So I really like the Korean stuff. I also got vitamin C.
0: Yeah.
5: I also have the retinol shot, the really viral one. But also we got some hair products.
0: 오늘 저 아 커플들 하고 싶지만 좀
1: 할까? 아 하자.
0: 카메라 너무 바로 오지 마시고 형 한 번만 들어줘.
1: 그냥 살짝 섭외 느낌으로 해.
0: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가 좀 촬영을 뭐 하고 있는데 인터뷰. 아 이현진ですか?
9: 싱가포르.
0: 섭외 됐습니다. 싱가포르 분들이래요.
9: Hello. Nice to meet you.
0: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4: Are you guys couple?
9: Oh, yes, we're married.
0: Oh, really?
9: Yes.
0: Oh, my God.
9: Congratulations.
8: Thank you. Thank you.
9: 1 year plus.
0: 신혼부부입니다. Recently, have you guys bought anything in a K-beauty?
8: Yes.
0: Oh, really? Yeah. In Korea?
8: Yeah.
0: Oh, yeah. What did you guys buy?
8: Usually, I get 정세물.
1: 정세물.
0: 정세물. 정세물. 정세물. 정세물이 뭐죠?
1: 그 이제
7: 쿠션.
1: 그렇죠. 쿠션도 많이 쓰고.
8: I think cause my skin is a bit more sensitive. So creams typically are a bit more soothing. Yeah. So I prefer K beauty items actually.
0: What about you? You there?
10: I like Estura because I actually have eczema. So my skin gets dry, but Estura actually keeps it quite moisturized.
0: Oh.
1: When you buy?
8: Yes.
1: 사실 때 뭘 보세요?
2: important thing?
10: I look at reviews.
11: Review.
10: And whether it's from a reputable brand. Mm-hmm. Yeah, so usually the Korean brands are the ones that get recommended the most.
8: Yeah, it's part of our daily routine.
11: Are you satisfied?
8: Yeah, yes.
11: Are you
8: yes.
11: You like that?
2: Yeah. 아니 뭘 알아드시는 것 같은데?
11: Oh, you have you studied this Korean?
8: Korean? Not really. Understand a little bit.
11: Oh, really?
10: From watching
2: K-BT만큼 K-드라마도 핫하네요.
11: 어, 그렇죠. K-드라마가 또 핫하죠. 저도 드라마 러버로서 인정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K-drama?
8: Goblin.
11: Goblin.
2: Goblin?
11: Goblin is my favorite drama, really. In my life.
2: 아니, K-BT 얘기할 때 텐션이
11: really?
2: K-드라마 얘기할 때 저도 과연 텐션이.
11: 공유
8: 선배님. 아, 너무.
11: 이동구 선배님. 아, 오케이.
8: We cried when we watched.
11: Me too. At the last episode.
8: Last few years. Yeah. When he stepped.
11: Oh yeah, when she like a car crash and he cried. You know.
2: 얘 뭐야? 이 드라마 얘기할 때 텐션이 높아.
11: When Jinjin cries, you know, my life is like going down.
8: Yeah, I know. Yes,
11: yeah,
2: this is KBT program.
8: Okay, sorry. Yeah.
11: Sorry about that.
1: 와, 근데 도심 속에 또 이렇게 서울 숲이 있으니까
11: 그 공기가 좋아요.
1: 진짜.
11: 아, 이게 그 초록색을 많이 보면은 마음의 안정이 생긴답니다.
1: 맞아요. 또 이제 KBT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한국 오면서 네. 이렇게 또 서울 숲에 놀러 오시면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소풍 나오신 건가요?
12: 네.
11: 아, 진짜로요?
1: 저희가 멀리서 봤는데 네. 피부에서 다들 광이 나셔가지고 네. KBT에 관심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러면 약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뭘 가장 많이 이렇게
12: 성분을 많이 보죠.
11: 성분. 네. 아, 성분.
13: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인가?
1: 히알루론산. 네.
14: 우리는 기미 광채. 네. 기미 가리고 광채 나고 이런 거 많이 사와요.
1: 혹시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매한 KBT 아이템, 한국 브랜드 제품.
14: 지금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PX 물건을 쓰게 됐는데
11: 달팽이.
14: 너무 달팽이를 처음에 쓰다가 너무 좋아서 해외로 선물도 하고 저렴하고 촉촉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들 덕보고 있어요.
11: 아들도
14: 우리 아들 최고.
13: 저는 진짜로 어제 샀어요.
1: 샀어요? 구매 목록에 아 너무 감사합니다.
13: 어제 산 건 이거네요. 수분 토너.
1: 오, 이거 한번
13: 배송 완료.
1: 야,
11: 오, 많이 사셨네.
1: 많이 사셨습니다.
13: 한 배송 완료. 진짜로.
1: 말은 하나 사셨는데 지금 세 개 사셨어요. 자, 일단 더마토리 히랄샷 베리어 앰플 하나 사셨고요. 지금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수분 토너. 지금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13: 네, 요것도 네. 요것도 산 거.
1: 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 이것도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네, 집에 가면 있으실 거예요.
13: 네. 네. 거짓말 아니죠?
1: 네, 완전.
11: 아, 도착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택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13: 네. 따로 있어요. 에스트라라는 제품인데 네. 병원에서 팔더라고요. 어느 순간 올리브영에 팔아서
1: 맞아요.
13: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부담 없이 마음껏 쓰고 있어요. 세럼도 좋고 스킨, 로션, 그다음에 영양크림 다 쓰고 있어요. 뭐 집에 있는 아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패션의 끝장판은 피부야. 그런 거예요.
1: 맞습니다.
11: 맞아요.
13: 네. 뭐 옷 같은 거 그냥 뭐 입어도 피부 관해서는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
11: 그래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13: 아이도 보세요.
1: 온앤오프라는
11: 네, 온앤오프라는 그룹인데
1: 혹시 모르시는데 지금
11: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13: 애들한테 제가 딸내미가 둘이 있는데 물에 관심이
1: 아 진짜요?
11: 아 그래요? 나중에 온앤오프도 혹시 홍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11: 아, 그럼요. 저희 가면 김밥 같이 먹는 걸로 갈까요?
1: 네, 저희를 찍는 건 같이 찍는 게 아니고요.
11: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11: 아우 감사합니다.
1: 기릿.
11: 오케이.
1: 기릿.
11: 나왔다.
1: 간다.
11: 나왔다.
1: 명수. 비스트.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11: 가능하실까요?
15: 이거 나가요?
1: 요즘 최근에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 피부에 대해?
12: 요즘 좀 그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좀 건조한 속건조고
1: 속건조.
12: 겉에는 기름이 돋는 아. 그런 게 조금 고민인 거.
1: 수부 주세요?
12: 수부 주세요.
1: 저도요. 오 예스.
12: 저 수부지.
1: 오 예스. 오 스리 수부지.
11: 수부지.
1: 그 K뷰티에 갔는데서 이제 쇼핑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12: 종종 합니다.
1: 아 진짜 종종?
12: 2주에 한 번.
1: 2주에 한 번?
11: 2주에 한 번.
1: 최근에 구매하셨던 그런 아이템들 뭐 있을까요?
12: 저는 그 달바의
1: 달바
12: 스킨 패드.
1: 오
11: 달바의 스킨 패드?
12: 뭐죠? 제가 브랜드 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센스 샀어요. 그 올리브영에서 사서 기록은 있거든요.
1: 아 진짜요? 네.
11: 그럼 그거 보여주시면 되네.
1: 그럼 혹시 두 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12: 지금요?
11: 네, 네.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12: 아 찾았다.
1: 드링.
11: 드링.
1: 이유가 뭐예요, 좋은 점?
12: 제가 진짜 보습이 별로 그 수부지인데 진짜 수분 충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화장이 잘 먹어요. 달바.
1: 혹시 이 구매하신 이유가 뭐죠, 달바?
12: 달바가 이 스킨패드가 닥토랑 펙토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건조한 날에는 이제 닥토 한번 하고 펙토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좀 유분기가 도는 날에는 그냥 닥토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 아, 또 이렇게 또 좋은 정보.
11: 네, 좋은 정보. 꿀팁. 이렇게
1: KBT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이제 점심시간이시니까 네.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 감사합니다.
1: 네, 화이팅!
11: 수고하세요. 와, 이제 또 인터뷰를 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11: 네, 그래가지고 좋은 또 제품들이 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천을 가지고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죠. Let's go!
1: Let's go! 와우! 사고는 싶은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11: 그렇죠.
1: 오늘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1: 와우! 네, 시민분들의 제공 구매템을 직접 추천받아 봤는데요.
1: 먼저 서울숲에 놀러 오신 외국인분이 추천해 주신 라운드랩의 네. 1025 독도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저자극 각질 토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네.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각질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들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각질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11: 아 이제 나같이 또 피부 관리가 또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렇죠, 그런 거네요.
1: 그렇죠. 자,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이름이 독도잖아요. 이거 네. 뭐겠어요? 모르겠죠.
11: 청량감이 뭐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11: 맞아요? 또 괜히 뭐요?
1: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에 해양 심층수에 풍부한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대요.
11: 오 마이 갓.
1: 그래서 인체와 유사한 미네랄 밸런스로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1: 오.
1: 과연 찐일까?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네. 재영이가 또 재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1: 좋아요,
11: 할게요.
1: 좋아요, 좋아요!
11: 네.
1: 근데 이거는 저도 써봤는데 네. 완전 물 같습니다.
11: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이제 저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11: 그렇죠.
1: 딱 좋죠.
11: 근데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1: 있어요?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11: 그렇죠, 거의 드물죠.
1: 드물긴 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11: 네.
1: 야 이거 진짜 완전
11: 물이네. 저 물, 아, 물이네.
1: 와 물이야 물이야. 마셔도 되겠다.
11: 그건 아니고요.
1: 자 끈적인 것 같아요. 싹 해가지고.
11: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물 같아요.
1: 맞아. 이거 사실 그래.
11: 그냥 물인데?
1: 자 향은 어때요?
11: 이거 없어요. 무향이네.
1: 무향이고 또 이제 끈적이지도 않고.
11: 네.
1: 근데 또 이 토너는 다른 또 키포인트가 있어요.
11: 뭔데요?
1: 저희가 그때 사전에 촬영 때 네. 닥토 시험 했었잖아요.
11: 네.
1: 닥토.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는 그 토너인 거죠. 찹토. 손으로 이용해서 토너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겁니다.
12: 오, 좋다.
1: 예스. 뭐라 썼니? 닥토가 뭐예요?
11: 뭔데요?
1: 하차할래?
11: 닦아내는, 닦아내는 토너.
1: 오, 맞아요.
11: 닦아내는 토너.
1: 오, 맞죠? 밀당을 하네.
11: 네, 그렇죠. 그렇죠. 닦아내는 토너.
1: 자, 화장솜.
11: 네.
1: 자,
11: 이건가요?
1: 맞아요.
11: 오.
1: 자, 이제 화장솜에 닥토란.
11: 네. 네.
1: 누가 꿰맸어요 이거?
11: 아 이거
1: 괜찮아요? 어? 아니 아니 남자고 뭐가 아예 아파라.
11: 아
1: 가위로.
11: 아,
1: 오
11: 와.
1: 아까 말했죠 각질 제거가 중요하다고.
11: 네.
1: 닦아내면서 피부결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각질이 이제 좀 제거가 되면서 또 피부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15: 뭔데요?
1: 제품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15: 아, 화장품에?
1: 그래야 또 이제 부드럽게 또 자극적이지 않게.
15: 완전 적셔서?
1: 그쵸, 그쵸. 그래서 대용량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듬뿍듬뿍 쓰시라. 오. 깔끔합니다.
15: 네, 깔끔하죠. 다 네, 나쁘지 않아요. 보코 브랜드 이거는 뭐 외국분들이 많이 또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15: 맞습니다. 좋아요.
1: 자,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5: Let's go. 솔직히 나는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이 제품.
1: 진짜요?
15: 네, 눈이 갔어요. 크긴 진짜 크고 그 무게가 좀 있어요.
1: 오!
15: 어, 단무지인가?
1: 뭐야, 뭐 식당 도시락 아니에요?
15: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거 어 이거
1: 와사비 쌈무야?
15: 와사비 쌈무하고 이거 단무지.
1: 뭐야? 반찬통이에요?
15: 예. 네. 아, 아무튼
1: 근데 크긴 하다.
15: 예. 네.
1: 자, 이렇게 뜯어 보면
15: 예. 네. 알았어.
1: 개봉을 확실하게 하시네. 이게 또 투 스텝으로 쓸 수 있는 패드인데 먼저 녹색은 피부 진정, 피부 각질 등 피부 진정. 바탕을 다져주는 패드고요.
15: 다져줘요.
1: 노란색 패드는 수분과 붓기 개선에 도움을 줘 초간편 팩을 할 수 있는 팩 패드라고 합니다.
15: 와우. 피부 컨디션에 따라 이거를 또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이시죠? 모르겠는데 격자 이렇게 엠보가 있어요. 격자 엠보 면으로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주고 반대편에 이제 부드럽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소프트. 토너 팩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자, 패드 팩이다 보니까 또 이제 뭐가 중요해요? 밀착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자, 한번 테스트 하시죠.
15: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
1: 오씨. 그게 누가 뭐 얼굴 이렇게 흔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15: 아, 혹시나 진짜 테스트 리얼해야 되니까.
1: 그러니까.
15: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1: 오.
15: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1: 그쵸.
15: 예. 네, 전혀 불안감이 없습니다. 진짜로.
1: 사실 또 뭐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헤드뱅이를 하지 않는 이상 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밀착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또 이게 진정이 되나요? 좀 시원해요?
15: 어, 시원해요. 쿨린다. 완전 시원해요. 네, 쿨감이 좋아요.
1: 자, 그 다음 뭐예요?
15: 이제 단무지.
1: 그렇죠. 단무지죠. 쌈무 먹었으니까 단무지도 먹어야죠.
15: 네, 맞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1: 이제 이거는 좀 콜라겐.
15: 콜라겐.
1: 콜라겐 젤 패드입니다.
15: 아.
1: 그래서 뭔가 패드팩. 할 때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된 그런 패드예요.
15: 좋습니다.
1: 자, 뭔가 그리고 아까 녹색 그 패드보다 질감이 좀 후드르드랍니다. 이렇게
15: 스르륵. 패드 모양이 좀 또 달라가지고.
1: 네. 또 이 패드 이 모양이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눈, 눈가나 코 옆에 붙이기가 또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15: 아, 그래?
1: 그걸 좀 알았네요. 닳아 여기가.
15: 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1: 나쁘지 않아요.
15: 네, 나쁘지 않고 또 수분감. 좋아요.
1: 좋아요?
15: 네. 믿어주세요.
1: 네.
15: 어, 이거는 조금 전 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1: 아, 이게 아무래도 네. 콜라겐이 들어있고 네. 영양분이 좀 많은 느낌입니다.
15: 아, 그렇죠.
1: 또 좋은 점이 네. 사실 두 개잖아요.
15: 네.
1: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진정을 하고 싶다.
15: 네.
1: 그럼 이 녹색 패드를 쓰고
15: 네.
1: 오늘은 좀 이제 콜라겐을 충전하고 싶다.
15: 네.
1: 이 노란색 패드를 쓰면 될 것 같은
15: 네.
1: 일석이죠.
15: 네.
1: 좋습니다.
15: 좋습니다.
1: 자.
15: 좋아요.
1: 다음 제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네. 뭐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통하시던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이제 인증까지 해주신 제품이죠.
1: 그렇죠, 그렇죠.
15: 직접 이제 에트라 아토베리아 하이드로 스틴 크림.
1: 맞습니다.
15: 네, 맞습니다.
1: 이 브랜드가 네. 병원 다니는 사람들의 비밀 변기였어요.
15: 아, 진짜?
1: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아는
15: 오.
1: 그런 제품이었는데
15: 예.
1: 인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접근성이 좋은 365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5: 아...
1: 와이어손에 네. 말고 제 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15: 어, 왜?
1: 저도 분량 좀 챙겨야죠.
15: 아, 좋아요. 좋습니다.
1: 이게 제가 사실 365 크림을 써봤었어요.
15: 저도요.
1: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무거웠어요.
15: 오, 헤비.
1: 헤비해가지고 해봤는데 사실 이 수딩크림은 아무래도 그 크림보다는 수딩이니까 좀 더 가벼운 보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5: 그렇죠.
1: 한번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5: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1: 거의 뭐 진짜 확실히 수딩 크림이라서 그런지
15: 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1: 어. 사실 저는 또 이제 계절마다 크림을 바꾸는데
15: 네.
1: 수딩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봄이나 여름에 네. 씁니다.
15: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1: 아무래도 이제 젤 크림이다 보니까 네.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여름에도 쓰기 좋을 것 같긴 한데
15: 네.
1: 확실히 가벼워요. 제가 많이 발랐잖아요. 많이 바르고 네. 좀 뭐랄까 그래서 이거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 생각했는데 보들보들하니 약간
15: 좀 그러네?
1: 딱 괜찮게 오 됐어.
15: 나도 그래. 그치?
1: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15: 마무리감도 나쁘지 않고 일단 무향 이것도 무향이네.
1: 추세가 좀 무향이에요.
15: 오, 형 진짜 많이 하네.
1: 당연하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합니다.
15: 저도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1: 어디에요? 있는 것 같은데?
15: 아닙니다. 아무튼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 해야죠.
1: 마지막 네. 제품!
15: 다음 제품은 싱가포르 K-드라마 덕후분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또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인데 추천해주신 제품이 정생물 예, 이제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입니다. 뭐 이거 그분이랑 너무 통했어서 그런지 이 제품은 그냥 좋을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네. 저는 네. 이거를 네. 씁니다. 오! 제가 이제 가끔씩 라이브 방송 단체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네. 간단하게 할 때는 쿠션을 써요. 오! 스터디 슬러이자 네. 베이스 메이크업의 진짜 강자라고 불립니다. 뭐 단순히 잡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촉촉 윤광 근본 쿠션이라 네. 바른 직후 윤광 피부를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볼게요.
15: 어디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1: 예. 근데 나도 썼을 때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물광, 윤광. 자, 안쪽에 이 덮개에 보면은 믹스 앤 터치라고 네. 있습니다. 이게 블렌딩 팔레트인데 네. 이제 양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실러를 여기다 짜서 믹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5: 아, 믹스까지 해가지고?
1: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15: 우와!
1: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초보자들은 이거 찍고 바로 바릅니다. 네. 안 되죠?
15: 바로 안 돼요.
1: 여기 한번 찍어줘야 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덜어내줘야 돼요.
15: 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1: 섞어진 거지.
15: 촉촉해?
1: 촉촉해. 이거 괜찮아, 촉촉해. 근데 어디까지 발라야 돼요? 손톱까지 바르고
15: 손바닥까지 바르겠어 이러다가 뭐야?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색감도 그렇고
1: 답답해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윤광이 나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15: 여기 이게 안 한 거고 이게 한 거잖아요.
1: 그렇죠.
15: 확실히 봤을 때 이쪽이 확실히 더 이쁩니다.
1: 그렇죠.
15: 드러내는 게 색감이요.
1: 자 커버력 어떤 것 같아요?
15: 좋아요.
1: 진짜?
15: 진짜로 장난 아니고 이게 티가 막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아요. 카메라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만큼 커버력이 좋다는 거지.
1: 오 그러네.
15: 예.
1: 네. 오. 이 힘줄이 사실 이게 힘줄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힘줄이 딱 보여야 되는데 네. 확실히 가려졌어요 커버. 탯줄이요?
15: 탯줄.
1: 내가 뭐라 했어? 힘줄이라고 했어? 고장났네. 커버력 나쁘지 않아요.
15: 네, 네 좋아요.
1: 핏줄을 가려버린다.
15: 네.
1: 아무래도 이제 촉촉하고 네. 윤기가 있어서 네. 건성이나 네. 복합성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15: 네, 네, 네.
1: 지성 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15: 네. 그러면 이제 뭐 슬슬 각자의 원픽을 한번 뽑아볼까요?
1: 그쵸.
15: 이번엔 형부터 골라.
1: 저는 네. 저 이 에스트라 하이드로 수딩 크림 고르겠습니다.
15: 아 수딩 크림.
1: 제가 그 365 그 라인 크림 썼을 때는 굉장히 좀 무겁고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거 확실히 수딩 크림은 보송보송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15: 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생물. 아 근데 한 거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좀 발라지는 거 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봐도 색감이 다른데도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게 보여져서 좀 전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1: 좋습니다. 자, 네. 원팩을 또 뽑아봤으니까.
15: 맞습니다. 그 시간이 네. 왔지요.
1: 그쵸.
15: 뷰티북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1: 진짜요?
15: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피셜이
1: 좀 격려해주려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15: 네, 그래도 한번
1: 좋습니다.
15: 해보죠.
1: 저 가보자!
15: 네, 렛츠고!

0: 영어를 많이 쓰면 멋있더라고. 자, 놀라지 마샤. 따라라. 동화 브랜드잖아요. 이 본연의 디자인을 저는 이제 리스펙해 줬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착안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 너만의 오아시스. 오아시스 낚시예요.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그것도 365일. 더마 온! 제가 온앤오프잖아요. 뷰티 온앤오프처럼 더마 온! 아, 제가 지금까지 해본 토대로 느꼈을 때 포장을 잘하면 된다.
1: 아무튼 저도 끝났습니다. 정샘몰에 약간 일단 브랜드를 좀 나타냈고, 이게 편하다라는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찍어봐서 편안하다, 자연스러운 색감, 촉촉함. 여기 안에 또 믹스 앤 터치가 또 포인트잖아요. 그걸 또 나타냈고, 또 what you can't,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오. 네, 한다. 그렇습니다. 오.
0: 진짜 아이디 없어서 사인까지 했네요.
1: 네, 사인이에요.
0: 저희가 이제 늘 게 없어서 자기 사인까지.
1: 네.
0: 자기 명성을 갖다 담았습니다.
1: 네. 네, 오늘 시민분들을 만나 또 최근 구매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솔직히 저도 혹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0: 이제 더 이상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믿고 보는 뷰티 온앤오프 후회 없으실 겁니다.
1: 예요.
0: 그럼 다음 주에 만나.

이거는 느타리 버섯. 이건 미루나무 느타리라고 하고, 뽕나무 느타리도 있고요. 추울 때 봄. 그리고 이제 이건 밤버섯. 이건 8월, 9월 달 그때 나와요. 쌀이도 그렇고. 쌀이. 이건 저기 송이 쌀이도 있고, 일반 쌀이도 있고, 뭐 쌀이 종류 엄청 여러 가지인데요. 이거는 독이 있어서 우려내서 먹어야 돼. 일반 쌀이도 섞였고요. 송이 쌀이도 있어서 이렇게 점이어서, 이 송이 쌀이는 좀 크거든요. 이거는 죽은 참나무에서 나는 거. 가다발이라고 그래요. 이건 죽은 참나무에 아주 일렬로 쭉 나요. 이거는 소간버섯. 이게 생김이 미끄럽고 소간 색깔이라고 해서 소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능이. 제철 나오면 엄청나요. 한 송이가. 이건 진짜 따러 다닐 만해. 이건 팽이 이제 고명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오이꽃버섯. 오이꽃처럼 노랗게 이렇게 오이꽃 모양이 나오는 버섯이 있는데 그 시기는 짧아요. 그리고 작아요. 그리고 이제 늦게 나는 칡버섯. 칡버섯은 또 하얀 양송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조금 더 커요. 가지버섯도 있고. 이런 갓버섯인데 가지 색깔이 보랏빛이 나요. 닭다리버섯도 있어요. 근데 그 갓은 못 쓰고 줄기만. 소고기 넣고 감자도 좀 들어가고 이제 양념 넣고 두부 썰어 놓고 파 올리고 그러면 끝이에요. 어른들이 전해주는 밤버섯이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그냥 사용해요. 가을에 거의 비, 장마철 끝나고 뭐 이러면은 그때 많이 나와요. 습할 때. 읍내 사람들이 이제 산에 좋아하시는 분들, 버섯 어디 많이 난다, 이거 아시는 분들 주로 많이 다니세요. 그냥 그 시기에 직업삼아 다니셔. 시골에는 제철에 나는 거 그때만 먹고 겨울에 먹을 거 없을 때, 응? 김장김치만 먹고 뭐 이럴 때 이제 이거 귀한 거니까 그때 꺼내서 가족끼리 같이 먹고. 전에는 산에도 다니고 따다가도 써봤는데요. 이제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사요. 버섯을 따오잖아요. 손질해서 데쳐요. 뜨거운 물에 데쳐, 살짝 데쳐갖고 소금에 재워요. 필요할 때 이제 필요한 양만큼 꺼내서 또 다시 뜨거운 물에 헹궈요. 그러니까 끓여내서 찬물에 우려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웃에서 듣고 배우고 어른들이 가르쳐 주시고 그런 거죠. 1대1로 하면은 좀

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캐캐 하는데 소금을 넉넉히 뿌려요.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어느 정도 간이 빠졌나 먹어봐요. 3, 4일 걸려요. 파, 다시마, 콩나물 뭐 이런 거 야채 넣고 끓여요. 야채 육수 끓이고 간 해서 거기다 고춧가루 해서 숙성해서 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넣으면 텁텁하고 뭐 깔끔한 맛이 안 나요. 곱게 하고 거칠게 하고 섞어서 사용해요. 2, 3일 숙성돼서 쓰는 거예요. 으적거리지 않게 흙, 모래 뭐 이런 거 제거가 깔끔해야지. 저는 저 방법대로 그냥 제 순서가 있어요. 쫄깃한 맛은 밑에 들어가도 끓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향 나는 버섯은 오래 끓이면 향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순서대로, 제 생각대로. 이건 느타리 버섯이요.

처음에는 세게 끓여요. 그래, 끓고 난 다음에 중불로 해서 드실 때는 이제 식지 않게끔, 오래는 안 끓여요. 오래 끓이면 제맛이 안 나. 감자고기 익으면 전체적으로 끓은 거니까 일단 국물 시원하고 간이 잘 맞아야 될것 같아요.

0: 원래 고향은 미원이었는데요. 어려서 이사 나와갖고 오창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여기 오게 됐어요. 회사. 처음에는 저 직장 따라 왔다가 결혼을 하고 그냥 살게 된 거예요. 살림하면서 조그만 슈퍼 하다가 식당은 19년도 했나? 그래요. 처음엔 손님 오는 게 무서웠어요. 배우는 거는 그 친구를 저기 점심시간 바쁠 때 도와주면서 배웠죠. 농촌지도소에서 그거 배워서 시험 봤어. 근데 여기 괴산 들어와서 이제 식당 하면서 주말로 우리 남편하고 같이 산에 다니면서 벗어나는데 가보자. 이철 되면 한 번씩 산에 가서 한번 가서 능이를 이따만한 걸 한번 했어요. 쌍곡, 여기 갈론, 또 각연사. 이렇게 낮은 산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뭐 가물도 가면 있고, 뭐 칡버섯 날 때는 또 칡버섯 나는 곳으로 가고, 가지버섯 많이 나는 곳은 또 이런 구렁 찾아가야 되고, 쌀이는 이게 능선 타고 올라가야 되고, 또 저쪽 문강 쪽으로 가면 밀버섯이 많고, 뭐 이게 다 달라요. 또저 가다발이 딸라면은 또, 저기, 어디야, 가물 그쪽으로도 가고, 버섯 채취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5시, 6시 날 새면 올라갔다가 더워지면 내려와서 하니까 지인들이 따온 거 보고, 이게 쌀이었구나, 이게 밀버섯, 가지버섯, 이런 거 이제 파악을 하고 가서 아는 거 외에는 안 따죠. 의심스러운 건안 따는 방법으로 해야지. 아는 거 외에는 채취 안 해요. 확실한 거. 그때 따오면은 그거 모아놨다가 주말에 또 여럿이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모이면 그때 해먹고 말고, 오래 보관할 생각은 없었지. 쌀이는 좀 며칠 우려내야 돼요. 독성이 있어요. 가다발이 뭐 이런 거 금방 데쳐서 이렇게 찌개 해면 더 쫄깃해요. 노루궁뎅이 버섯 같은 거는 데쳐서 그 자리에서 기름장 찍어 먹고 뭐 그렇게 했어요. 밀버섯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계산에는. 그거 쌀이 오이꽃버섯, 칡버섯, 가지버섯 뭐 그런 거로 해서 황태 고기씨라는 사람들은 황태찌개 황태를 이렇게 찢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고 끓여오면은 또 나름대로 자기네는 국물이 시원하다 하시더라고. 그건 전문적으로 한게 아니고요. 지인들 모이면 해달라 하면은 하는 거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먹은 거였죠. 연령대가 좀 있으셔야 돼. 많이 찾아요. 젊은 사람들은 덜 찾아. 본인들이 뭐 따다 해먹었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그때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뭐.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가 뭐 나이 먹으면 뭐 못하게 될 테고요. 걱정 안 해요. 그냥 되는 대로 할래요.
1: 우리가 지금 재배해서 판매하는 버섯도 어차피 그 기주만 있으면 숲으로 돌아가서 야생에서 나오거든요. 비근한 예로 가락동 시장 주변에 전국의 버섯들이 다 모이잖아요. 가락동 시장 주변에 야생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느타리, 표고, 팽이 이런 게그 썩은 나무들 주변에 엄청 많아요. 2013년도에 제가 유효 출판된 자료를 근거로 조사해 봤더니 1900종 정도 됐어요. 우리가 보통 식용한다 하면 그 기준이 뭐냐면 버섯 자체를 먹는 거, 약용한다 하면 버섯은 먹지 못하지만 끓여서 물을 먹을 때 약용한다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이다 하면은 그 버섯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독 물질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독버섯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육안적인 특성과 현미경적인 특성. 그러고 나서 그 특성에 의해서 이름을 부여를 하고, 그 후에 문헌을 통해서 식용이냐 독이냐 그다음에 약용이냐를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야생버섯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나무가 많이 발생하는 숲속에서 많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기주가 되는 나무들이 30년 이상 정도 자라야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한 30년 이상 자라는 숲이 형성이 되면 밑에 잡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곳에 버섯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옛날보다 버섯이 더 많이 없어졌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을에 나오는 버섯들은요, 나무하고 공생을 해요. 살아있는 나무가 비탈이 많이 진 산에 척박한 곳에 있을 때는 나무 뿌리가 갈수 없는 곳까지 버섯 균사가 가서 양분을 구해다가 나무한테 전달해 주게끔 나무가 자기 주변에 버섯을 불러다 키워요. 소나무와 송이 관계가 그래요. 그 다음에 참나무와 능이가 그래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 땔감으로 솔잎이나 이런 걸 긁어다 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그 이제 연료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없어졌잖아요. 산이 척박해지지 않으니까 나무들이 공생균을 부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공생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쌀이, 능이, 밤버섯 이런 것들은 공생버섯이기 때문에 낙엽들이 바람이나 비에 이렇게 싹 쓸려서 내려가 버릴 경사가 심한 산. 그런 산을 찾아가야만 버섯이 나와 있어요. 소감버섯이라고 해서 부르는 버섯은 한국명은 황소비단 그물버섯. 원래 야생에서 그 버섯이 나올 때는 황소 색깔을 띠어요. 이 버섯은 말리거나 그다음에 열을 가하면 붉은 빛으로 변해요. 근데 얘는 포자 형성층이 관공으로 돼 있어요. 그 관공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소의 생간처럼 색깔은 열을 가해서 빨갛게 변했죠. 소의 생간처럼 물이 들어가니까 이 약간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소감버섯이라는 이름이 민간에서는 불려지게 된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버섯은 예전에도 식용으로 활용을 했던 버섯이에요. 얘네들은 굉장히 큰 다발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발 할때그 다발이라는 뜻이 크게 다발을 이룬다. 그 뜻이에요. 밤버섯은 벚꽃버섯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걔도 공생균인데 아마 밤나무 밑에서 채집을 해서 밤버섯이라고 일반인들은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유명한 식용버섯이에요. 근데 아주 흔하진 않아요. 느타리는 보통 야생에서는 3월에서 5월 사이,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미류나무에서 많이 나와요. 참사리도, 독성분은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그 세리닌이라는 그 물질에 좀 취약한 사람들은 참사리를 먹어도 설사를 해요. 그래서 사리는 가능하면 데쳐서 물을 우렸다가 버리고 요리를 해 먹는 게 좋겠다 싶어요. 야생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재배법을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그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어요. 식용버섯의 근거를 명확하게 정해서 요것만 따세요 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배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거를 채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0: 올갱이 해장국이요. 주 재료는요, 아욱, 부추, 된장, 올갱이, 파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삼합사합이 맞고, 이 올갱이하고 된장하고 이 부추하고 다 궁합이 최고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올갱이 먹으면 눈도 밝아진다, 간도 좋아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1: 이거는 한 4년 묵은 거거든요.

물 끓는 물을 붓고서 또 올갱이 물을 한 바가지 또 올갱이 까갖고 오는 사람들이 국물 다 갖고 와. 얘는 먼저 그런 다음에 다 끓을 때 얘를 또 넣고 아우

가물면 내전이 안민동서. 저 20살에 시집 갔어요. 시댁은 원래 요 괴산에 있고요. 아주 골짜기예요, 거기가. 네, 거기서 10년 살다가 나와서 31살에 여기 나왔어요. 31살에 이걸 시작했는데 애들 넷 나갖고 막내를 이제 둘 지는 걸 얻고 나왔어, 그때. 그래갖고 그 장사 시작한 거지. 이게 45년 넘었거든요. 식당에 이제 나오니까 얼굴이 화끈거려서 손님들을 못 대겠어. 더구나 세탁이 이런데 어디 가보도 안 하다가 시골에서 커갖고 지금 굴러와갖고 있다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것도 이제 밀어붙이고 하려 그러는 생각이 진짜 대단했지. 첫 번엔 중화요리를 좀 시작을 해서 옆에 밥집이 있어갖고 그랬는데, 아우, 이 중화요리는 기술자가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야. 그걸 다 치우고 밥 장사로 돌린 게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올갱이를 잡아갖고 이렇게 갖다 팔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그걸 사갖고 까서 된장국을 조금 끓여주다 보니까 맛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저 건네집에 그 기사들이 먹고 숙소를 해놓고 먹고 이러고 댕기던 사람들이 우리 거가 음식이 맛있다고 자꾸 우리 집으로 건너오는 거야. 올갱이 국을 또 장사 시작해 본게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한식을 하면서 이걸 곁들여서 계속 같이 한 거지. 근데 이거를 많이 찾아. 안 되겠다. 내 하나만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걸로 하나로만 쫙 돌린 거지. 올갱이 국은 옛날에 집에서도 먹어봤어요. 시골에 옛날에 겨울에 가면 많잖아. 되게 그런 걸 조금씩 잡아다 해 먹고 까 먹어보고 그랬지. 그것도 이제 엄마가 맛있게 하시니까 나도 그 따라서 또 그냥 뭐안 배웠어도 음식을 하면 맛있다 그러니까 그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손님들이 다 입맛이 틀려졌잖아. 후추고 뭐그 양념 종류를 안 내면은 맛이 없어. 이제 그런 걸 감히 함으로써 더 맛있다고 먹고 가고. 장사 시작해고서 한 4, 5년 됐는데, 겨울에 이제 그때 점심시간 끝나면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아줌마들하고 다 갖고 겨울에 갔는데 그때 돌만 드시면 돌 속에 새까만 계셨어. 그래갖고 이제 잡아갖고 와서, 네. 많이 잡아다 까먹고, 끓여도 먹고, 봄 되면 이제 그 마늘잎, 파, 뭐 아욱 이런 거 뜯어갖고선 끓여 먹었지. 옛날에는 이제 봄에, 요맘때. 그 당시 하천에서 잡아오는 할머니들이 그게 많았어. 그리고 이제 올갱이 잡는 사람 남자들은 이제 그 기계로 다배 타고 잡으면 이렇게 막한 100kg씩 갖고 한 가만씩 링기 갖고 와. 그러면 그거 하루 종일 이제 아침 낮을 닦아서 뺏어서 쌀

0: 삶아갖고 경로당으로다 이제 까준다고 달라래.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다 할머니들을 이제 또한네 명씩 다섯 명씩 사갖고 까고. 그다못 가대잖아. 끓이 뭐 장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깠는데 지금은 이제 너희들도 안 계시고 까줄 사람도 없어. 저기 장갑을 찍어서 싹 세게 닦아야 돼. 그냥 닦아서 깨끗하게 헹궈 갖고 물을 건져놓고서 걔를 이제 건져놓으면 이제 이렇게 기 나와 또. 하고 나니 기 나올 때 끓는 물에다 얼른 들어봐. 그럼 이제 그 눈가리가 다 많이 떨어져 그게. 울갱이 조금 한참 많이 까다가 주사기를 누가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까보니까 좋아. 그래서 약국에 가서 한 뭉치씩 사다 놓고 까는 거야. 그 바늘이 이렇게 하고 지는 데가 좋아. 그 주사기를 빼. 충주 달래강 그쪽으로 저기 저 제천 단양 이런 쪽으로도 울갱이가 많이 나잖아. 그런데 그쪽에서 자꾸 이런 걸 해갖고 냉동 딱 해갖고선 가지고 와.
1: 기사
0: 예산 재래시장.
1: 재래시장.
0: 예. 그리고 이제 농협마트로 이제 또 농협조합원이니까 마트 거를 또 비싸도 내가 거 가서 많이 이용을 하지. 50대 넘고 60대, 70대 이 정도고. 그런데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가끔 가다가 된장국 잘 먹는 사람도 와서 해장한다고 먹고 가고. 여자들도 많이 오지만 남자들이 더 많아요. 울갱이가요, 소화도 잘 되고 된장국이니까, 부담이 안 가잖아. 왜냐하면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좀 부담이 가고 그런데 이게 노인네들이 모시고 오면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면 그 자손들도 너무 기분 좋아하고. 울갱이 맛이 약간 쌉쌀하면서 또 국물이 더 울갱이 맛이 진하면 더 구수한 것 같아.

0: 여름이 오면 누구나 냉면이 생각이 나잖아요. 저희에게는 약간 특별한 냉면이 있어요. 어머님이 늘상 고향의 맛이 생각난다고 하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고향의 맛이 생각이 나는 그 특별한 맛을 엄마와 함께 내보려고 합니다.
1: 식감이 믹서에 갈면
0: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떤지. 먹어봐. 어때? 맛있어?

0: 안녕하십니까. 마지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는 한국 전통 채식당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불교 음식을 베이스로 한 여러 종교가 다 먹을 수 있는, 걸림이 없는 여여한 음식을 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은 북한의 함경도예요. 함경도 저희 원산이신데 아무래도 한국 전쟁 일어났을 때 거기에 계속 계실 수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내려오신 실향민이세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렸을 때 외할머니로부터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고 어머니나 어머니 가족분들 저희 실향민들이 고생이 정말 어마어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저는 올해 마지 사찰 음식을 한 15년째 하고 있는 네, 마지의 소장 이춘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채식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선대 스님도 알게 됐고 선대 스님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사찰 음식이라는 명칭을 이제 사회적으로 좀 얘기하신 분이죠. 그래서 선대 스님한테 사찰 음식을 배우게 돼서 이제 그래서 사찰 음식을 배우고 이런 전통적인 이제 사찰 음식점을 하게 됐죠.

0: 오늘도 바빴어. 그지? 이거 저기 캐모마일 차. 바람 엄청 좋다.
1: 것 같아.
2: 그래. 오늘 여름.
0: 글쎄.
2: 오늘 비냉면 해 먹을까?
1: 오늘 비냉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름 나면 엄마 옛날부터 요맘때 되면 냉면 그래. 생각난다고 그랬었잖아.
2: 맞아.
1: 엄마 굉장히 그리운 음식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 오늘에 먹자, 그러면.
2: 그래.
0: 이제 6월이잖아요. 6월이면 어머님이 그 함경도 얘기하셨던 그 약간 고향에 대한 그게 약간 6월에는 그러한 기억들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배냉면이 사실 그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배냉면을 맞이해서 더 이상 판매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머니와 저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과정이 없으면 또 배냉면도 잊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머니와 추억도 한번 그 나누고 싶고. 이거 배냉면 할 때 버섯 먼저 하는 건가? 우리 버섯 먼저 했었나?
2: 버섯 먼저 채 썰어야지. 이게 채를 썰거든? 그럼 너는 이 배를 좀 껍질 까줘. 너는 저거 돌려깎기 좀 해줘.
0: 네, 알겠습니다. 이 버섯하고 굵기가 거의 비슷한 게 좋아?
2: 모든 음식은 이게 재료가 비슷비슷해야지 굵지. 어떤 건 굵고 어떤 건 작고 그러면 품위가 없어, 음식에.
0: 엄마는 배냉면 이거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다고 그랬지?
2: 나는 이게 뭐 옛날에 있나.
0: 엄마 고향은 함경도면
2: 함경도에서 배냉면을 안 먹고 이거 절에서 이제 내가 사찰 음식을 배우면서
0: 버섯냉면이라고 해서 하는 거
2: 배운 거지.
0: 근데 그 처음에 엄마 나한테 배냉면 얘기할 때 함경도 음식 그 매콤한 음식하고 비슷해서 고향 생각도 난다고 얘기했었잖아.
2: 함경도에서 먹는 음식은 이제 냉면이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가지고 생선이나 뭐 무나 이런 거 가지고 만든 거라 엄청 맵게 먹지. 근데
0: 이제 평안도 냉면 같은 건 슴슴하잖아. 근데 함경도는 왜 그럴까?
2: 그 이제 토질에 따라 좀 다르겠지. 사람들의 식성이 평안도 사람은 좀 시원하고 그런 거 좋아하고 함경도 사람은 산이 많으니까 뭐든지 칼칼하고 또 그냥 맵고

0: 자극적인 걸 한경도 훨씬 춥잖아 평양보다.
1: 아 몸을 좀 따뜻하게 하려고
0: 그래서 매콤하게 말. 그렇지.
1: 아, 그래서 이게 할머니가 해준 옛날 그 가자미 식혜나 이런 거랑 맛이 좀 비슷하다고.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한경도에서는 비빔냉면이라고 그래가지고 맵게 해먹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네, 저에게는 그 냉면 맛이 고향의 맛처럼 했어요.
1: 그러면 이제 배하고 오이를 강판에 갈면 되나?
2: 응, 그치.
0: 이거 배를 강판에 가는 이유가 이게 믹서가 있으면 빨리 갈아서 좋잖아. 근데 시간 때문에 이거는 배를 완전 항상 귀찮지만 강판에 갈아야 돼.
1: 아.
0: 갈 때 손톱 조심해야 돼요.
1: 믹서에다 하는 것보다 식감이 식감 때문에 좋아서 그런 거지.
0: 씹을 수 있는 식감이 믹서에 갈면
1: 그냥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떤지 먹어봐. 어때? 맛있어? 그게
0: 옛날 배 같지는 않아.
1: 옛날 배 같지 않지. 그게 요즘에 꿀벌들이 죽어가지고 수분하는 게 되게 어렵대. 사람들이 일일이 다 꽃가루를 다 붓으로 묻혀야 되는데.
0: 맞아. 요즘 과일이 그렇다고.
1: 그러니까
0: 하더라고.
1: 농부님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손이 부족하니까 배냉면도 앞으로 먹기 어려울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 그지?
0: 배나무도 많이 안 심어. 찾는 사람 비싸니까 찾는 사람 옛날 같지 많지 않아.
1: 그러니까
0: 배냉면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배가 잘 생산되지 않아서 공급이 조금 어려웠어요. 딸하고 둘이 상의해서 야 우리 접어야겠다.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배가 더 생산되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접자. 그렇게 해서 접었어요. 배냉면 업세자라고 얘기할 때 내 고향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섭섭함이 많이 있었죠.
1: 들어가고

0: 가 들어가면서 훨씬 시원한 맛이 나고 그래서 오이를 오이 속을 다 넣는 거야. 아까 돌려깎기 하고 난 속이잖아.
1: 엄마 그때 오이를 먹으면 더위를 더 이겨낼 그렇지.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0: 그렇지. 오이는 갈증을 해소하니까 하니까.
1: 자, 오이 간 것도 넣어볼까요? 자, 엄마 이 배냉면 때문에 고향 생각난다고 그랬잖아. 그 함경도에서 엄마 몇 살에 내려왔지?
0: 나 5살에.
1: 와, 어떻게 내려왔어?
0: 난 할머니 등에 업혀갖고. 5살에 전쟁이 나서 5살에 제가 이제 어머니 손잡고 이제 야밤에 그냥 아시들이 덮고 잘 이불 하나 보따리 먹고 잘 거 그냥 보따리 이고 이제 저는 이제 걸어서 가는데 제가 이제 잘 못 걸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죠. 밤에 흥남부두에서 그냥 큰 군함을 타야 되는데 거의 그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나무에다가 엄마 아버지 누구 뭐 이렇게 팻말 같은 걸 매달고 피난민들 배 타는 건 막 그냥 이렇게 승객들이 타는 게 아니고 막 손 매달리잖아. 내가 먼저 타겠다고. 그때는 어렸으니까 큰 기억은 없지만 사람들이 너무 막 밀어 들어가니까 부모님을 잊어버릴까 봐 부모님 손을 꼭 잡고 많이 울었어요. 제가 배 밑바닥에서 막 토하고 막 많이 토해서 제가 그래 지금도 배 같은 거 무서워해요. 피난시설에 고생 많이 했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일사후퇴 때 났는데 겨울에 추울 때 남해 밭에 그 배추 다 뜯어가면 밑에 배추 뿌리가 그 바닥에 있었는데 피난민들이 가서 그걸 다 그냥 손으로 막 다 파헤쳐가지고 근처가 바닷가니까 거기서 씻어서 그 소금물에 그냥 죽 쏘 먹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어요.
1: 배 타고 내려오서 맨 처음에 어디로 간 거야?
0: 거제도로 피난 나왔다가
1: 피난민 수용소? 피난민 수용소
0: 그렇지. 거제도에서 살다가 한 1년 있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피난 나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천막 군인 천막 대형 천막에서 그 군인 천막 속에서 살았지. 근데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내 동생은 엄마가 등에 없고 나는 날아갈까 봐 나한테 옷 보따리 커다란 걸 매달았는데 보따리하고 같이 날아갔어.
1: 아이고 참. 이거 기름을 먼저
0: 들기름
1: 넣고
0: 자 그다음에 버섯 넣고
1: 이 버섯이 채식에선 사람들이 약간 고기 식감이라고 그렇지. 좋아하잖아.
0: 다른 거보다 이거 이 표고버섯은 특히 단단해서 더 고기 같은 맛이 나지.
1: 근데 엄마는 고기 안 먹잖아, 아예. 나는 안 먹었잖아.
0: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지, 나는.
1: 언제부터 고기에 대한 무슨 그 트라우마가 있나?
0: 그렇지, 나는. 이제 피난 나와서 거제도에서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어리니까 뭘 제대로 못 먹지만 이제 부산으로 나와서는 옛날에는 정말 그때는 먹을 게 없었잖아.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주고 뭘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이게 배추나 뭐 배추 껍질을 이렇게 무 같은 걸 이렇게 하면 껍데기 막 떨어지잖아. 그런 걸 이제 주워다가 그걸 이제 주워다가 삶아서 이제 국을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엄마가 고깃간에 가서 이제 고기 사온다고 고기 사러 갔는데 고기는 요만큼 사고 고깃간에서 주는 공짜 소기름 이만큼을 이제 받아다가 어리잖아.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숟가락을 들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불고 나서 먹으려고 보면 이게 이상하게 여기 허옇게 이렇게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나서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냄새 맡으면 아주 그 고약한 그 기름 냄새가 나요. 그게 머릿속에 확 박혔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못 먹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거 볶으잖아.
1: 그다음에
0: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야 돼. 이게 고춧가루를 볶아줘야 되니까. 볶아줘야 되니까. 자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넣으면 이게 좀 탁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버섯을 볶을 때는 반드시 집간장을 넣어야 돼. 시장에서 파는 간장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야.
1: 우리 이거 10년 된 간장이잖아. 간장이 오래되면 약간 단맛도 더 있어지고
0: 더 나고 색깔도 더 진해지고
1: 장당근 어렵긴 하지만 근데 엄마 매해마다
2: 장단근에 난 사실 그게 엄마한테는 자부심이지만 너무 힘들거든. 매년 당 장단근 너무 힘들어.
0: 응, 맞아.
2: 근데 그게 맞아. 근데 이제 엄마 옛날에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 장은 하늘이 내는 거다.
0: 맞아.
2: 내가
0: 장맛은.
2: 아, 장맛이.
0: 장맛은.
2: 왜 그래?
0: 왜냐하면 간장 담는 날을 말날로 옛날 어른들이 말날에 장 담으면 맛이 좋다. 그래서 이제 정월달에 첫 번째 오는 말날. 첫 번째 오는 말날에 제가 그 이제 수금물을 풀어갖고 이제 간장을 먼저 담죠. 담은 다음에 60일 있다가 간장 담을 때 된장, 이제 메주도 같이 넣잖아요. 근데 60일 있다가 이제 그 메주를 떠서 된장을 이제 담죠. 장은 내가 담지만 하늘이 맛을 내는 거라고 하는, 하늘이 내리는 거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하늘이 돌보는 것만큼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아주 정성으로 보살피면서 된장도 담아서 관리하죠. 너도 이제 그렇게 해.
2: 힘들어.
1: 제가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좀 편하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고객들하고 관계가 정말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저희 고객들은 10년 넘은 단골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집에서 저기 소개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 100일 잔치를 하고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이러는 고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내 입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게 밖에는 할 수가 없어진 거죠.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식자재 문제도 생기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내야 될 거면 그만두는 게 맞겠다. 이런 결심까지 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2: 짜도.
0: 아, 맛있어.
2: 어디? 너무 맛있다.
0: 맛있어. 됐어, 이제.
2: 엄마는 식당 하는 게 힘들지 않아?
0: 힘들지.
2: 그치?
0: 그럼 힘들지.
2: 더군다나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재료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많이 힘들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음식 해먹는 것도 거의 10년 만에 처음 아니야?
0: 맞지. 10년이 뭐야. 우리 장사 15년 했잖아.
2: 15년 됐지. 이제. 그럼. 15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 해먹는 게.
0: 나도 나이가 80이야 이제.
2: 그러니까 한 2년만 더. 2년만 더 뭐 열심히 한번 해보면 되지. 이제 엄마 2년 후에 식당 정리하면 뭐 할 거야 그때는?
0: 나?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유기견 한 두 마리하고 이제 조그맣게 집을 뭐 빌리든지 뭐 하든지 해서 거기서 이제 장 같은 거 담고 싶은 사람 장 담는 것도 가르치고 이제 그러려고. 뭐.
2: 엄마 음식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았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0: 그렇지.
2: 북구 씨는 계속 할 거야?
0: 그렇지 하지. 뭐 노인이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너는 뭐 할 거야?
2: 일단 6개월은 쉬려고. 쉬고 난 다음에 뭘 하든지. 놀고 나서.
0: 자 일단.

0: 이거 오랜만이다, 그지?
1: 그래.
0: 맛있겠다. 많이 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와, 맛을 한번 볼까요?
1: 자, 비벼가지고.
0: 달콤하고
1: 맛있어.
0: 매콤하고 또 고소하고
1: 약간 새콤하고.
0: 새콤하고. 너무 맛있어. 야.
1: 맛있어.
0: 엄마 이거 먹으니까 약간 고향의 맛이 생각이 나?
1: 그렇지. 근데 물론 어릴 때는 못 갔지만 이제 나이 먹어서 제가 학교를 늦게 다녔다고 했잖아요. 국어학번인데 대학원이 국어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금강산 한참 유행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에 저희 동문들이랑 같이 금강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금강산을 갔어요.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동네에 딱 내려서 흙을 딱 밟는데 이만한 게 그냥 훈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전 그런 경험 살면서 처음 했어요. 이게 그러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 내 고향에 왔구나. 고향 땅을 밟았구나.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문들하고 그 얘기하면서 막 울었더니 동문들이 이 바보 막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뭔가 그게 아, 그게 그 자기에 대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0: 다른 해외여행 갔다 와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지만 금강산 얘기는 갔다 오셔서 바로 그날은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 몰래 돈을 많이 썼나? 왜 말을 안 하지? 그랬는데 나중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좀 아련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 감정이 너무 북받쳐서 말씀을 하실 수 없었었구나. 저도 저는 고향이 이쪽인데도 그 보면서 약간 뭉클한 게 느끼는데 엄마는 얼마나 그랬을까 이 생각을 하죠.
1: 어릴 때 피난 나와서 철없을 때 나와서 전 고향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갖고 있는 DNA가 아마 그쪽 사람인 것 같아서 예, 꼭 한번 통일이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0: 정말 맛있다. 이건 사람들한테 더 이상 대접을 못한다는 건 좀 아쉽기는 해.
1: 그게 좀 미안하고 아쉽지.
0: 그때 여기 오셨던 양조이도 이거 먹었었잖아요. 단골. 양조이도 이거 먹고 지안마르코 같은 경우에 그 오페라 가수 그 친구 매년 오는데 배냉면 없어진 게 자기의 너무 슬프다고 지금은 진짜 거의 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여기 되게 추억이 많아. 저기 쓴 엄마 붓글씨 저거 상 탄 거잖아 그때.
1: 그거 쓰느라고 진짜 힘들었어.
0: 하루에 거의 맨날 5시간씩 매일 밤에 여기 남아서 붓글씨 쓰고
1: 저거
0: 했었잖아.
1: 저거 한 장 쓰는데 4시간 걸리잖아.
0: 그래. 매일 그래서 끝나고 엄마 여기서 밤새면서 붓글씨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
1: 맞아.
0: 진짜 그러네. 아니 가게 운영하는 동안 15년 동안 진짜 별일이 다 있었네 우리.
1: 그래 엄청 많았지.
0: 그래 좋은 일도 있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진짜 어려웠었잖아.
1: 그럼 뭐 가게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시작해가지고 그래. 너무 힘들었지.
0: 그리고 맨 처음에는 우리가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음식을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1: 그렇지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0: 몰랐어.
1: 채식을 사람들이 좋아할 때가 아니야.
0: 그래 처음에 그때는 그때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음식을 완전히 너무너무 좋아한 매니아들이

0: 우리를 지켜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때 코로나 때 생각나? 우리 왜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게 월세 낼 돈도 없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선결제 엄청나게 많이 해줬었잖아.
1: 그 덕분에, 그죠?
0: 그래, 그 덕분에 우리 저기 살아났지. 그때 왜 배달할까? 엄마 그 얘기도 했었지.
1: 그치, 맞아.
0: 그래, 그래.
1: 배달이라도 해서 가게를 어떻게 유지를 하든지 해야 된다.
0: 맞아, 맞아. 근데 엄마가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 배달 음식이 그냥 식당에서 먹는 음식하고 똑같은 맛을 내려면 설탕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 조미료도 들어가야 되고 그거는 할 수 없다고.
1: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만둔 거잖아.
0: 그래, 그래, 그래. 그 얘기 했었어.
1: 맞아. 손님한테 최대한의 고마움으로 서비스로 정성을 들여야 해야 한다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
0: 그냥 모든 게 다 노력이 없고 과정이 없는 그러한 그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마지가 중간에 망할 수 있었는데 망하지 않아서 코로나 때 그 어려울 때도 고객분들이 그렇게 많이 많이 선결제를 하시면서 마지를 도와주시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면 엄마랑 저랑 지금의 이 시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고마운 시간이었다. 근데 엄마 인생에서 어쨌든 이렇게 식당 하면서 요리하고 이런 게 행복했어?
1: 그렇지. 만들어서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게 너무 고맙고 좋았지.
0: 그래.
1: 그 음식을 만들어서 제가 손님들한테 대접했을 때 다들 보니까 그냥 안 가요. 부엌에 와서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하세요. 오랫동안 이 음식 해주세요. 그러고 갈 때 그게 저는 마음에 많이 남아요.
0: 배냉면을 엄마랑 이제 파는 것이 아니라 둘이 이제 만들어서 마주 앉아서 먹은 거는 아마 마지를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만드는데 정성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먹기에는 너무 막 이게 아까운 거죠. 고객들한테 한 그릇이라도 더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배냉면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엄마랑 저랑 아주 정말 순수하게 배냉면을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바쁜 일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엄마가 함경도를 고향으로 가지고 있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잊고 지내거든요. 엄마도 지금의 제 나이가 있었고 저보다 어린 나이도 있었고 이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많이 좀 즐겨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3년 전인가부터는 이제 그 매미를 심으시죠. 그 밭을 쭉 갈고 씨앗만 뿌리면 되니까는 우선 밭을 깨끗이 갈고 그 다음에 씨앗을 그 흩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병충해 방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꽃 피고 이제 수확 시절 되면은 와서 수확만 하면 되죠. 아, 있습니다. 그 춘천 시내에 태계동이라는 동네에서 한 집이 특별히 요런 작물만 해주는 정미소가 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 주셨던 그 메밀 부침이라든지 메밀 전병이라든지 그런 게 새로 기억나니까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 육식을 좋아하지 이런 우리 고유의 향토 음식들을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0: 거.
1: 그 메밀 전병이라고 예전에 그 엄마가 많이 해주셨던 음식이거든요. 저희는 좀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했어요. 이런 자배기 같은 데 있죠. 옛날에 그릇도 많지 않으니까 자배기. 그런 데다 아주 많이 해가지고 진짜 온 동네가 다 먹을 정도로. 그리고 이 들기름 같은 것도 이렇게 진짜 이만한 자배기에다가 해서 이렇게 떠먹었어요. 옛날에.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해서 먹고. 그러니까 음식이 참 뭐랄까. 굉장히 맛있었죠. 예전에는 그 시골에서 많이 해 먹었기 때문에 그 뚜껑 있잖아요. 가마솥 뚜껑. 그게 무쇠솥이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두집어 놓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물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들기름을 찍어서 거기다 이렇게 발라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다 이제 쭉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후라이팬에다 해야 되겠죠, 이제. 제가 무도 좀 신경 써서 샀어요. 다른 거 없고 마늘하고 이제 고춧가루하고 그다음에 이거 뭐 들기름, 참기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냥 맛을 낼 겁니다. 저희는 들기름을 정말 많이 먹었고 참기름도 물론 짜서 먹었죠. 농사를 이제 크게 졌으니까. 근데 모든 음식에 들기름. 네. 그리고 이제 참기름은 조금 이렇게 왜 나중에 뭐 그런 식이었고. 하여튼 부치기고 뭐고 그냥 다 들기름. 문은 그냥 깨끗하게 이제 해가지고 체를 잘 썰어야죠. 너무 두꺼우면 아무래도 좀 살짝 볶을 때 시간이 걸리니까 약간 굳지 않게

그냥 하면 이게 물이 많이 생겨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약간 절여요. 절여서 조금 놔두면 얘가 이제 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섞어서 물이 좀 생길 때까지 좀 놔둬서 물이 좀 생기면 얘가 이제 절여져요, 약간. 그런 다음에 이제 꼭 짜서 그다음에 이제 양념을 하거든요. 예,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예, 기다려 주세요. 이거를 지금 절여진 상태거든요. 이거 절여졌으면 이거를 꼭 짜요. 그럼 물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최대한 짜서 질척거리지 않게 최대한. 이제 여기다